0: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Korea'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1: MABA Industrial has emerged as a provider of total solutions for the mobility industry. Based on its own production skills, the company has carried out the designing,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services. Aside from car decals and wrapping services, the company has developed future automobile as well. We look into MABA Industrial, which has led the mobility industry by connecting the present and future. MABA Industrial is located in Wanjugun County,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company has suggested overall solutions for automobiles, including exterior designs, inner parts, and displays. As it has offered total services for the whole life cycle of cars, the firm has gained recognition in the related industries.
2: 저희 마바 산업은 1988년 창립 이래 대한민국 상용차 엠블렘 순정 부품 제작 및 제조를 바탕으로 모빌리티 분야에 기반을 다져온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커머셜 비이클 전문 기업입니다. 당사의 가장 큰 경쟁력은 운송, 시각, 1명 이상의 최고 수준의 디자이너들로 구성된 자체 디자인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 The firm has accumulated skills in the fields of car emblems and wrapping designs for more than three decades. By creating precision data on the exterior designs of vehicles, it has increased the quality of its products for different types of automobiles. Based on the advanced capabilities, the company has developed future-oriented commercialization solutions for the mobility industry. The solutions can provide customized information and spaces according to different purposes.
3: 저희 마바 산업은 디지털 가변 형선팅 등 기존 제품 고도화와 함께 약 85억 규모의 국제 과제인 다목적 모빌리티 캐빈 디자인 기술 개발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외국인 인천공항 환승객을 위한 맞춤형 짧은 여행 모빌리티 솔루션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탑승하는 환승객의 동선과 니즈에 맞춰 차량 내부 디스플레이와 공간이 즉각적인 트래블 가이드 형태로 변환되는 방식으로 모빌리티 공간이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그 자체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1: The company has carried out studies on the original solutions for PBV, or purpose-built vehicles. As a result, the firm has developed its own middleware that can connect the CAN or controller area network signals with the mobile application and monitoring systems.
2: 저희는 링크4라고 하고 있고요. 고객과 모빌리티와 여러 가지 경험을 연결해 준다고 해서 링크4라고 저희가 명칭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탑승객이 타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정보가 바뀌는 필요에 따라 달라지는 정보를 보여주는 차량을 만든 겁니다. 디스플레이와 그리고 컨트롤 패드를 통해서 하나로 다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든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Accurate data is the biggest strength of the company. After the incoming of raw materials, the decal print data is created based on the different design plans. The printed materials go through the precision processing stage, and the materials are turned into customized products for different types of vehicles.
4: 저희 마바 산업의 주력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정밀 도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오차 없는 시공과 부분 교체가 가능해 유지 보수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춘 엠블럼 및 랩핑 솔루션입니다. 둘째, 차량 외부 디스플레이는 물론 소프트웨어를 통해 탑승자의 목적에 맞춰 차량 내부 공간을 자유롭게 바꾸는 SDV 기반의 가변형 캐빈 기술입니다. 무엇보다 저희의 가장 큰 경쟁력은 신제품 설계와 시공은 물론 자체 특장이 가능한 차량 구조 변경 인증과 전국망 AS까지 전 과정을 단일 기업이 책임지는 국내 유일의 원스톱 플랫폼 구조를 갖췄다는 점입니다.

0: The company has implemented a smart factory to deal with the rapidly expanded product lineups and for more systematic management of the overall process. As a result, the amount of defective products has drastically decreased. Also, the firm has made quick responses at the production site, and the productivity has increased.
1: 저희 마바 산업은 2026 전북형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을 통해 MES와 ERP를 연계하여 제조의 전 공정을 하나의 데이터 흐름으로 통합했습니다. 덕분에 현장 키오스크로 실시간 작업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관리자가 어디서든 생산 현황을 즉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
0: The exterior designs of vehicles can contribute to creating higher added values for different brands. The company has fulfilled the needs of the clients with the precise plans and creative designs.
2: 저희 디자인팀은 생산의 출발점인 정확한 데이터 설계를 책임집니다. 차종별 도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원단 출력 파일을 작성하는데요. 이를 통해 도면 변경 사항이 현장에 즉시 반영되도록 하여 오차 없는 완벽한 스마트 맞춤형 시공을 이끌고 있습니다.
0: By developing a more flexible production system, as well as advanced technologies, the firm has achieved continuous growth. What is more, by applying digitalized solutions to the manufacturing process, Mava Industrial has earned recognition as a leading provider of global mobility solutions.
3: Mava 산업이 개발하는 모든 기술과 제품은 반드시 이를 사용하는 인간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된다는 확고한 개발 철칙이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람 중심의 디자인과 디지털 혁신이 융합하고 이를 당사 자체 연구 및 제조 시스템에 적용하여 글로벌 모빌리티 솔루션 리더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0: Mava Industrial has suggested new technologies and designs that can connect humans and offer a new experience. And we look forward to its remarkable growth in the future mobility industry.

0: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contributed to enhancing the beauty of consumers by developing premium ingredients. BioBeautech has developed cutting-edge technologies for the production of high-quality cosmetic items. By implementing smart solutions for the entire process, the firm has increased the production efficiency and stabilized the quality of its products. We introduce BioBeautech, which has constantly made innovative attempts to improve people's skin health. BioBeautech is located in Seongnam, Gyeonggi-do Province. The company has given a boost to the cosmetic industry by developing technologies and facilities that can protect the skin barrier. It has mainly developed advanced skills for the stable delivery of active components to the skin.
1: 저희 바이오뷰텍은 화장품 원료 소재 완제품을 개발, 제조하는 종합 화장품 기업입니다. 식물성 계면활성제, 니오존 봉입 소재 등 고도화된 약물 전달 시스템, 원료 소재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실제 소비자가 사용하는 기능성 화장품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보다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원료 소재를 기반으로 실제 효능이 검증된 우수한 제품들을 고객분들께 제공하는 것입니다.
0: The firm has manufactured cosmetic items based on the materials it has developed. By promoting the certified materials to the global market, the company's products have enjoyed positive responses from overseas consumers.
1: 바이오뷰텍은 다양한 식물성 계면활성제, 바이오 관련 소재, 효능이 우수한 약물 전달제 등 300여 종 이상의 화장품 원료를 자체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된 원료 소재들을 적용한 비타

0: 그러면 파워 브라이트닝 앰플 에센스와 더블 트랜스포메이션 실크 마스크,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시장을 타겟으로 한 더마앤더마 제품 등의 화장품을 대표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우리 기술이 탑재되어 세계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1: The raw materials are controlled through the inventory management system of the company. The manufacturing process is carried out and the finished goods go through quality inspections.
2: 바이오브텍은 제조 과정뿐 아니라 제조를 위한 준비 단계까지도 품질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공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유럽 화장품 원료 생산 인증 EFFCI, 품질 경영 시스템 ISO 9001, 환경 경영 체제 ISO 14001, 그리고 국제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ISO 22716 등 국제 기준을 준수하며 작업 환경을 관리하고 있고, 원료 입고 제조 충진 포장까지 전 과정의 공정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작업의 오류와 실수를 최소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높아진 생산 효율이 고객 만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 The firm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system to build a safer and more hygienic manufacturing environment. As a result, it can satisfy the global standards by preventing the production of defective products and increasing productivity.
3: 바이오뷰텍은 보다 체계적인 생산 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해 삼성전자의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전 공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였습니다. 현재는 자재 관리, 생산 관리, 입출고 관리, 품질 관리까지 모든 업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그 결과 생산 현황이나 재고 공정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불필요한 수 작업과 오류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생산 효율과 품질 안정성이 함께 향상된 것이 가장 큰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Based on the transdermal delivery formulation technology, the company has continuously broadened the scope of its business. By joining overseas exhibitions, the firm has actively promoted its ingredients and products to global businesses.
4: We currently collaborate with diverse markets across Asia, Europe, and North America, providing high-quality ingredients that meet global standards. We are proud to see our technologies integrated into world-class beauty products, and we will continue our best to expand our global footprint even further.
1: BioBiotech has constantly carried out studies to develop effective and stable ingredients for skin health. Also, it has developed eco-friendly materials by making use of plant-based as well as fermented materials.
5: 저희 연구소에서는 리포존, 니오존의 에토존, 큐보존과 같은 피부 전달 효율을 높이는 DDS 기반의 기능성 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식물 유래 PDRN 성분이나 엑소존 등의 바이오 소재 기반 원료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온 유화가 가능한 계면활성제 프리의 검 유래 유화제나 스틱 제형에 쉽게 적용이 가능한 기능성 왁스 소재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으로는 매우 쫀쫀하고 탄성력이 있으며 풍부한 거품과 우수한 세정성을 겸비한 틱소트로픽 클렌징 폼 제품, 그리고 제형 복원력이 우수한 형상기화 크림에 자사 원료 소재인 오일 캡슐을 적용한 신기술, 신제형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1: The company has paved a new path for the skincare industry by suggesting scientific solutions. And it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lead the global beauty trends.
0: 저희 바이오뷰텍은 앞으로도 연구개발에 아낌없는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경피흡수 기술과 바이오 소재 연구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K-뷰티 화장품 원료 소재와 완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품과 기술력 모두에서 인정받는 기업, 세계 뷰티 산업에 크게 일조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1: Ayurbutech has developed safe and reliable technologies that can boost people's skin health. And it is expected to gain more ground in the global beauty industry in the near future.
6: Guk or tang, which means traditional soups in Korea, is usually boiled for a long time, and it provides a deep and savory taste. And there's a company which has developed convenient and healthy soups that can satisfy consumers with hectic lives. It's Gosam Nonghyap, which has gained trust by using healthy ingredients and strengthening hygiene as well as quality control. We explore Gosam Nonghyap, a maker of convenient and healthy food, which has brought about a paradigm shift in the food industry. Gosam Nonghyap is located in Ansan, Gyeonggi-do Province. The company specializes in producing soups with Hanu, or a premium native Korean cattle breed. By putting top priority on using reliable ingredients and keeping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the firm has gained trust in the market as a provider of premium food.
7: 저희 고산 농협은 지역 농업과 함께 성장해 오면서 농가의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특히 한우 부산물 가공을 통해 버려질 수 있는 자원을 새로운 식품으로 만들어 농가 소득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 국산류를 기반으로 간편식 시장에 맞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6: Various kinds of soups that are made with Hanu are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The convenient products of the company have reproduced the deep and savory taste of the traditional Korean soup. The milky white soup with less fat provides the taste of homemade soup. And consumers can feel more familiar with the company's products.
8: 저희 고산농협은 한우 사골곰탕과 도가니탕을 비롯해 한우 육개장, 안성 장터국밥, 한우 미역국 등 다양한 국탕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은 국내산 한우를 중심으로 한 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균일한 맛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생산 공정과 품질 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소비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안정적인 품질의 제품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6: Aside from the current soup products, the company has broadened the scope of its business by developing different types of healthy food. And it has enjoyed positive responses in the Korean market as healthy and nutritious food. The company has released samgyetang, or Korean ginseng chicken soup, and chuotang, or Korean loach soup, as new products. As the products are delivered in the form of convenient food, consumers can enjoy the products more comfortably.
8: 보양식 제품군은 영양과 편의성을 동시에 고려한 제품으로 현대 소비자들의 건강한 식문화에 맞춰 개발되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증가와 건강한 식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양식 HMR 시장은 새로운 성장 분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통 보양식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소비 방식으로 재해석한 제품들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6: For the whole manufacturing process, the company has implemented strict quality standards. After the pre-processing of meat and the broth extraction stages, the basis of the soup products is completed. The concentration and emulsification stages are carried out to create a deeper taste and maintain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Also, the products go through the mixing and packing stages, as well as the metal detecting process, and the hygienic and safe food can be released to the public.
9: 저희 고3농협 제품의 품질은 공정 전반에 걸친

0: 관리 시스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속 검출 및 이물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물 혼입을 철저히 방지하고 있으며 공정별 온도와 시간 관리를 통해 제품의 맛과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화된 충진 및 포장 설비와 균질화 설비를 통해 제품의 균일성을 확보하고 햇석 기반 위생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여 식품 안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1: The company has applied automation facilities and sensor-based management systems to all parts of the production site. And the entire process can be monitored at a glance. As a result, it has reduced the variables and kept a stable manufacturing environment.
2: 최근 식품 안전과 품질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보다 체계적인 생산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와 협업하여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게 되었고 그 결과 생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면서 공정 효율을 높이고 품질을 표준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불량률 감소와 함께 보다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고 제품에 대한 신뢰도 역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1: The firm has expanded the scope of business by constantly carrying out studies. With the aim of analyzing premium ingredients and improving the production stages, the firm has promoted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3: 고삼농협은 제품의 안정성과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탕류의 품질 고도화 연구를 비롯해 간편식 제품 개발, 보양식 제품 연구, 그리고 저장성과 품질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삼계탕 제품군 확대와 염소탕 등 보양식 제품 개발을 통해 시장 변화에 대응하며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 Gosam Nonghyap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the Korean and overseas markets by promoting healthy and convenient products. It held a tasting event in Japan in January this year to actively make advancement into the global market.
4: Gosam Nonghyap은 농협이 가진 원재료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한 제조 공정, 추측된 품질 관리, 노하우를 기반으로 제품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기반 위에 보양식 제품 라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MZ세대까지 아우를 수 있는 차세대 K푸드 브랜드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1: Gosam Nonghyap has earned positive reviews in the market by using reliable ingredients and enhancing hygiene control. All eyes are now on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which aims to create higher values for healthy meals.

0: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1: 남아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2: 전쟁터가 됐어요.
1: 오! 오픈 찬스.

0: 경주가 네. 동해를 끼고 있는.
1: 이게 동해 맞아요.
0: 그냥 먹을 수는 없잖아. 체험 삶의 현장처럼.
2: 일해야 먹는 거예요?
1: 일해야지.
2: 아, 바로
1: 여기다가.
0: 아, 여기다가? 네. 아, 잘 말라라.
2: 아, 이게 뭐야, 이게.

0: 계속 볼 줄이야. 그치. 정말 꿈에도 상상 못했어요.
1: 지도로 잠깐 설명드리면 네. 경주가 있잖아요. 네. 경주 동쪽.
0: 그렇죠. 그러니까
1: 동해 바다를 끼고 있는 네. 세 개 지역이 있거든요. 첫 번째 맨 위가 우리 방금 전에 있었던 간포읍.
0: 간포읍 쪽.
1: 그렇지. 그 밑에가 문무대왕면.
0: 아, 그래 오면서.
1: 그렇지, 그렇지. 네. 문무대왕면 있는데. 네네네. 그 일부. 어?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곳은 경주시 양남면.
0: 양남면. 아, 또 아. 다른 지역이에요.
1: 그렇지. 양남면에 오. 있는 주상절리 파도소리길을 우리가 이제 걸을 겁니다.
0: 주상절리 어. 파도소리길. 어. 파도소리는 알겠는데 주상절리는.
1: 주상절리.
0: 주상절리가 어떤.
1: 그렇지.
0: 뭔가.
1: 있지. 저층감이 있단 말이야.
0: 아, 그래요? 주상절리? 어.

0: 와 네네. 여기 진짜 멋있다.
1: 와 안에 물 색깔이
0: 예
1: 기가 막혀.
0: 경주 바다도
1: 아름답지.
0: 진짜 너무 아름답다. 조금 색다르다.
1: 아까 그 간포 바다랑 좀 또 느낌이 좀 다르지.
0: 간포랑은 여기는 약간 풍경 느낌이야.
1: 그렇지 그렇지.
0: 네.
1: 그리고 여기 이제 해안가에 바위들도 네. 특색 있어가지고 네. 멋있어.
0: 오.
1: 이거야 이거.
0: 이게 뭐예요?
1: 이게 주상절리. 근데 이렇게
0: 펼쳤네.
1: 그렇지 약간 부채 펴놓은 것처럼.
0: 대박.
1: 아니 주상절리는 몇 번 봤는데 이렇게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
0: 저는 아예 이런 걸 처음 보는 느낌인데.
1: 너무 멋있는데. 뭐 그냥 주에 이런 데가 있어.
0: 네, 그렇구나.
2: 네 안녕하세요.
0: 그렇구나.
2: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네. 아, 이번에 세계 지질공원이 됐습니다.

0: 그래서 저희가 네, 네. 감탄을 했어요, 진짜로.
1: 제일 멋있죠? 이게 또 우리나라의 지질공원은 마크이기도 해요, 보시면. 어? 그죠? 아~ 지질공원 마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0: 아, 우리나라 국가 지질공원이 예, 마크가 여기서 예, 따온 거구나.
1: 예, 예.
2: 뭐 제주도나 이런 데에서는 예. 뭐 이런 돌 뭐 이런 건 봤는데
1: 예.
2: 저렇게 모양이 짜여진 듯한 느낌.
1: 예.
2: 무슨 작품처럼.
1: 거기는 대부분 서 있어요. 그러니까 수직 전리라고 그러거든요. 수직으로 서 있으니까.
0: 그렇지.
1: 아, 그렇죠. 예, 기둥처럼. 네. 여기 물론 기둥 모습이긴 하지만
0: 누워 있는.
1: 그래.
0: 야, 여기 팔자가 예. 조금 더 좋은 것 같은데.
1: 예, 팔자.
0: 어, 누워 있으니까.
1: 그런 것 같네요.
0: 편안하게.
1: 예, 얘들이 좀 여유롭죠, 그죠? 어. 누워서 그래서 와상 전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2: 눈 왔죠.
1: 예, 그리고 맞아. 보통 사람들이 예. 동양적인 개념으로 이제 부채꼴 주상 전리다.
0: 부채꼴,
1: 예, 그렇게 얘기를 하죠.
0: 그래서 저런 형태가 예. 드물다는 거죠, 세계.
1: 예, 세계 몇 개밖에 없는. 아. 특히 바닷가에 이렇게 거의 원형에 가깝게 이렇게 펼쳐. 진 거는 거의 세계적으로 사례가 드물다.
0: 아~
1: 그래서 여기는 서 있는 거, 또 네. 기울어진 거, 또 네. 누워 있는 아~ 모든 주상 전리를 볼 수 있는 주상 전리 박물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아~ 저는 여기서 좀 궁금한 게
1: 예.
2: 여기에 산이 지금 안 보이잖아요, 잘.
1: 예.
2: 어쨌든 용암이라는 건 야. 산에서 터져서 나와서 아, 만들어지는 건데.
1: 우리가 보통 볼 때는 뭐 백두산이라든가 뭐 그렇죠. 한라산이라든가 그렇죠. 뭐 울릉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예. 그 시기는 아주 늦어요. 얘들은 시기가 얼마나 됐나 하면 2천만 년 됐어요. 2천만
0: 아.
1: 년. 아, 근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죠?
0: 네.
1: 영덕에 뭐 울진 이쪽에서 20억 년부터 2천만 년까지. 그럼 어쨌든 다양하죠 이게. 아, 대단한 거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증받았다, 공인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 그러니까.

0: 와, 이거 진짜 커요.
1: 아, 멋있죠?
0: 네.
1: 아, 그 바위에 보시면 이런 소나무도 나 있고요.
0: 네.
1: 양산 할배바위라고 그래요.
0: 네. 이게 할배바위?
1: 네, 할배바위.
0: 할배.
1: 할아버지.
0: 그러면 할매는 어디 있어요, 할매?
1: 아, 할머니 바위는 저기 있는 게 아마.
0: 아, 저쪽에? 아, 아,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고?
1: 네, 네.
2: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0: 아, 예, 안녕히 계세요. 잠깐, 잠깐만 얘기해주세요, 잠깐만.
2: 어디 가?
0: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게 몽돌이죠?
1: 네, 그렇죠.
0: 몽돌.
1: 동글동글한 거.
0: 여기가 몽돌 해변?
1: 몽돌 해변.

0: 연인들 오면 연인들이 다 저렇게 해놓지 않았을까요?
1: 그렇지.
0: 그죠?
1: 그렇지.
0: 잠깐의 소원을 빌면서.
2: 운주 사이도 저런 거 엄청 많잖아.
0: 네.
3: 사실 운주 사이.
0: 네.
3: 아, 운주 사이.
0: 아, 재밌다. 아, 다 이렇게. 그럼 이게 할매바위?
3: 네, 할매바위.
0: 아, 할매바위.
3: 예.
0: 네.
3: 아, 원래는 뭐, 맛있는 소나무 있었는데.
4: 많이 있으시네.
3: 아, 그 소나무가
4: 네.
3: 지금 베어졌는 거 보이죠?
0: 네.
3: 든든한 거 보이죠? 예, 아주 멋있었어.
0: 와, 여기 보니까 확실하네.
3: 확실히 보이네.
0: 네, 확실히 보이네요. 여기 네. 보니까.
2: 와. 대단하다, 진짜.
0: 와.
3: 대단해. 대단하다.

0: 이렇게 누워있는 두 상자리를 확실히 볼 수 있는 곳이죠. 네.
1: 아니 그냥 그림 그릴 때 목탄이라고 치는 목탄.
0: 예.
1: 그거 이렇게 막 쌓아놓은 것도 나오고.
0: 예, 그렇기도 하죠.
2: 이 동해안의 파도 소리 좀 다른 것 같아요. 바위들이 많아서 그런지 부딪혀서 이 소리가 어쨌든 여기가 파도 소리 길이잖아요.
0: 예, 그렇죠. 파도 그러니까 소리 파도 들리나요?
2: 소리, 예, 파도 소리도 너무 좋고 예. 경관도 완전히 처음 보는. 예, 이런 주상절리가 야
1: 그런 걸 이제 해조음이라고 하는데 예. 이렇게 파도 소리 있잖아. 또 이렇게 약간 몽돌 해변에 이렇게
3: 자글자글 이렇게 부딪히는
0: 예,
3: 소리.
0: 예, 그렇죠. 바위에 부딪히면 소리가 좀 청량하게 나잖아요.
2: 오늘 진짜 기가 막히게 예. 날씨도 너무 좋고.
0: 날씨도 좋고.
2: 파도도 아주 적당하게.
1: 알맞게.
2: 예. 너무 바람이 예. 세지 않아서.
1: 맞아요.
0: 예. 바다색도 너무 예쁘죠.
2: 네, 색깔도 너무 예뻐요.
1: 멀리서 이렇게 우리가 왔는데 어지간하면 잠깐 뭐 일어날 법도 한데 계속 누워있긴 해요.
2: 저기요!
1: 네, 저.
0: 아니, 주상절이를 실컷 보셨죠?
1: 아, 진짜.
0: 뭐 누워 있는 거, 서 있는 거, 기울은 거, 뭐 다 보셨잖아요.
2: 네.
0: 아, 그럼 또 가면
1: 또 있어요?
0: 예,
1: 또 있어요.
0: 하트 모양의 그 열쇠고리 채우는 곳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마 그만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너무 즐거웠고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1: 저도 좀 바라봐 주시면 안 될까요?
0: 죄송합니다.
1: 아니다.
0: 두 분 다.
1: 다 그래. 여태까지 만난 모든 분들이 다 여기만 보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이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2: 아니. 주상절리를 보고 왔는데 끝에 덩그러니 이렇게 하트로. 그냥 자물쇠도 달려있는데?
1: 어, 그러네.
2: 아, 그거네. 연인들이 오거나 가족들이 오면 좋아, 소원 하나 빌고 잠그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열쇠 이런 거. 아씨. 열쇠 이런 거. 아씨.
1: 나도 준비했어. 사실은.
2: 근데 누가 줬어요?
1: 아닌데. 누가 줬어? 사전 조사를 통해서 있다는 걸 알고 나 준비 왔어.
2: 와, 잠수도 되게 커.
1: 그지? 그리고
2: 네.
1: 모두 쓸 거야. 근데 이렇게.
2: 대박.
1: 가볼 거고도 진짜 이게 달려 있는 그 잠수들이 많이 있네.
2: 아, 진짜 웃겨.
1: 너무 웃긴다.
2: 세상에서 제일 큰 잠수네.
1: 아니 저 위는 어떻게 걸었을까?
2: 저는 걸죠.
1: 저 맨 위?
2: 아, 제가
1: 저거는 저 하승진 씨도 안 될 것 같은데.
2: 에이. 오, 그러네. 아, 그러면 목마 태운 거지.
1: 아, 목마.
2: 아, 그치, 목마 태운 거지. 요 정도는 제가 어떻게든 걸어올 수 있는데.
1: 그러네.
2: 예.
1: 그러네.
2: 쓰세요.
1: 자, 그러면.
2: 뭐라고 쓸까요?
1: 아, 우리 여기 트레빙 코리아 MC니까. 네. 우리 오베어 먼저 쓰고, 내가 뒤 하나 쓰고.
2: 예. 앞뒤로 써서?
1: 그렇지. 아, 근데 우리가 이번에 뭐 우정 팔찌도 만들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이 했네.
2: 우정템 팔찌도 하고
1: 그러니까
2: 자물쇠도 하고
1: 그래
2: 이제 이게 뭐야 이제 도대체
1: 못 벗어나.
2: 그러면 우리의 우정을
1: 그래
2: 우리의 우정을 트리비 코리아 6를 위해 대박 사건. 아, 네. 다시 쓰면 안 돼요? 이거 안 지워지나? 와, 이거 안 지워져. 와.
1: 보이죠?
2: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참 민망합니다. 우리의 우정을 트리코 6를 위해 포에버. 그 뒤는 안 읽고 싶습니다.
1: 지워?
2: 지워? 하트?
1: 지워. 박수!
2: 와. 열쇠는 받아야 해!

0: 아, 종치로 왔어요. 종치로.
1: 종치로.
0: 종치로.
1: 아니 근데 네. 그 뭐야 이게 사실은
0: 저기
1: 어디
0: 저렇게.
1: 어.
0: 왜 그 서울에서도 경복궁 일대
1: 한복 입고
0: 어 다니는 분들 많잖아요.
1: 옷을 입고
0: 그냥 치냐. 그렇지.
1: 네, 옷을 입고
0: 신라시도 네. 옷을 입고 네. 한번 쳐보자. 네.
1: 진짜 커.
0: 오. 오. 어, 안에까지 들어가는구나.
1: 네. 안에 들어와 칠 수 있죠. 오.
0: 서울에 종각에 보신각 있잖아.
1: 그렇죠, 보신각.
0: 그 재하의 종소리. 네. 그거 아무나 타종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몇 명만 딱 뽑아가지고 그해 그렇죠. 가장 기념할 만한 분들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타종 그렇지. 기념식 맡기잖아요. 큰 종을 쳐본다는 거는.
2: 오. 네 맞습니다. 자 인생과서 하시면서 자 이 정도 사이즈의 대종을 타종하실 기회는 거의 뭐 흔치 않습니다. 예.
3: 성덕 대왕 신종은요. 네. 자 2003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타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어 그래요? 예,
3: 그래서 경주 씨가 약 1000일의 제작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낸 종이 종합 밑에 있는 신라 대종이고요.
4: 아 그 그러니까 성덕 대왕 신종을 그대로 본 떠가지고 만든 게 신라 대종.
3: 예 네, 맞습니다.
4: 아 그렇구나. 네.
1: 또 이게 이제 또 100년, 200년 역사가 또 될 거니까.
4: 그러니까.
2: 자, 꼭 잡으시고요. 자, 자, 꼭 잡고. 자, 뒤로 왔다가, 자, 앞으로, 자, 하나, 자, 둘.
4: 닿을 것 같아.
2: 셋. 자, 가셔서 손 한 번씩 대보세요. 예.
4: 총 울림이
1: 그러네 세네 경건하게 쳐야 되겠네.
0: 근데 아까 지금 좀 삐뚤었었어. 정확히 해줘요.
1: 네, 네, 괜찮아요. 좋아요.
3: 자 이제
0: 한번 더.
1: 네, 두 번째.
2: 자 이번에는 가셔서 한번 꼭 한번 안아보세요.
0: 안아보라고.
4: 우와.
0: 뭐 이상해. 무슨 전류 흐르듯이. 와.

0: 귀나 몸에 딱 닿을 때 약간 전기 온 듯한 느낌.
1: 맞아요, 맞아요.
0: 막 전율이 좀 느껴지고.
1: 맞아요. 묘했습니다.
0: 그러니까 예약제로 운영한다니까 저
1: 하루 여섯 팀
0: 꼭 할 것 같아요, 저는.
1: 그러니까.
0: 네.
1: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
0: 아, 좋아하죠, 이거. 제가 아는 곳이에요, 여기는.
1: 네, 그럴 줄 알았어요.
0: 왜냐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
1: 모를 수 없지.
0: 네.
1: 모를 수 없지. 어디예요?
0: 동궁월치.
1: 동궁과 월치.
0: 네, 동궁과 월치.
1: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경주 최고의 야경 명소이기 때문에. 물론 이번 오늘 이제 투어가

0: 이번 투어가 노정석 투어긴 하지만 그렇죠, 그렇죠. 경주인데 경주 같은 경주 같지 않은 네. 뭐 이런 거. 그래도 여기는 특히 이제 해질녘에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네.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왔습니다. 자, 조인 선생 계시죠?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2: 패스를 네. 하는 사람.
0: 그 우리 사극을 보면. 동궁전마마 납시오 그래,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 동궁전마마가 동궁 아닙니까?
2: 네, 여기
0: 동궁이 사는
2: 왕자들이 살고 네. 또 여기 한 건물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건물은 왕이 드나들던 곳이에요. 근데 그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을 접대하던 곳.
0: 그러니까 잘 꾸며놓은 곳, 연못도 네, 막 파고 네. 뭐 이런 거잖아요.
2: 네, 연못이 유명하죠.
3: 이게 그러면 얼마나 됐을까요?
2: 679년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와. 통일하고 바로 그 초기.
0: 근데 저는 예. 예전에 안압지라고 불렸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예.
2: 안압지라는 거는 그 조선 시대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 조선 시대 이전에는 이 연못 이름을 몰랐습니다.
0: 이름이 없었어요?
2: 예, 그냥 몰랐어요. 그 모르니까 조선 시대 시인들이 없으니까 이름을 붙인 거예요. 발굴하고 어느 정도 알았는데 그걸 바로 또 확 못 바꾸잖아요.
0: 그렇죠.
2: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자료도 삼국사기 이런 자료도 찾아보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동궁이 있었고 월지라는 연못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2011년에 공식적으로 동궁도 중요하고 연못도 중요하니까 동궁과 월지.
3: 그 예전에 여기서 이렇게 풍류를 즐기면서 네. 제가 얘기 들은 게 있는데 네. 어떤 게임을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2: 그 들으셨어요? 네. 주령구라는 게 있어요.
3: 주령구?
2: 네, 제가 가져왔거든요. 여기 14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3: 약간 주사위 같은?
2: 네, 네. 주사위 같은 건데 이제 면이 네. 14면이죠.
0: 14면 주사위? 네. 술게임이구나, 술게임. 주령구.
2: 주령, 술주자, 네. 명령한 달 때 령, 가출구.
0: 이게 벌칙이구나, 벌칙.
2: 예, 벌칙이죠.
0: 그 걸리는 대로 예. 해라. 예,
3: 그렇죠. 걸리는 대로 행동하니. 예,
2: 그렇죠.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죠.
3: 그럼 뭐 대략 어떤
2: 게 있냐면 뭐 어떤 게 있는 거. 이제 풀이를 하면 술 석자 한꺼번에 마시기. 예. 여러 사람이 함께 코 때리기.
3: 한번 해 볼까요, 저랑?
0: 지금?
3: 지금.
0: 지금?
3: 그렇지.
0: 지금?
2: 한번 뭐 나오는지 한번 던져 보세요. 네. 14분의 1의 확률.
3: 한자 안다고 그랬죠?
0: 알죠, 알지. 자, 갑니다.
3: 자. 이게 뭐야, 이게?
2: 금승장무. 이거는 노래.
0: 금승장무.
2: 무.
0: 무.
2: 금. 금지한다. 성. 소리성. 작. 지을 작. 무. 춤출 무. 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노래 없이 그냥.
3: 무반주로 노래. 무반주로 춤추네.
2: 무반주 노래.
3: 되게 웃긴다.
0: 어떤 건지
3: 집에 가시게요? 집에 가시게요?
0: 무릎. 신라 유적지여가지고 팝송 춤을 추는. 자, 오배우.
4: 체크 한번 보죠.
3: 말씀하세요.
0: 음진대소. 와. 제일 좋은 거잖아.
2: 괜찮네. 네,
3: 받은 잔을
2: 다
3: 전부 다 마시고. 크게.
0: 이거는
3: 이렇게 하는 거잖아.
0: 원샷 때리고
3: 웃기.
0: 웃는 거잖아. 네. 좋은 거야.
2: 좋은 것만 걸리시죠.
0: 또 해.
3: 한번 마지막.
0: 선생님.
2: 나 제가 하라고요.
0: 선생님.
2: 제가. 예.
0: 자.
3: 농면 공과.
0: 농면 공과.
3: 농면 진짜 웃겨. 얼굴을 간지려도 가만히 있기.
2: 안 웃어요. 예. 움직이지도 마.
0: 안경 벗어요.
2: 이거 글자 모여서 보려고
3: 진짜
2: 제가 안경을
3: 얼굴을 펴... 간지려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야.
0: 근데 우리가 어떻게 어르신을 이거 간지러워
2: 해요? 제가 했죠.
0: 네.
3: 뇌사전이 걸리신 거예요.
0: 벌써 웃고 계시네요. 벌써 웃고 계셔. 마지막으로 요거 이름 한 번만 다시.
2: 주령구. 모양도 특이하죠.
3: 재밌네요.
0: 지금 조명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2: 네, 이제 조명이 들어와서 야경이 이쁘죠.
3: 네.
2: 그러니까
3: 이제
2: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는데, 네. 저 제일 중요한 게 저기 임해전 건물이거든요. 아까 그 주령구 가지고 놀던 곳도 저기입니다.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0: 라면 먹고 싶어. 나 라면 먹고 싶어요.
1: 메이크업 메이크업 하다. 메이크업 메이크업 한. 뿅뿅 하다. 뿅뿅 한.
0: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몸에 좀 약초. 라면이에요? I'm eating this right now. Let's go. 할머니!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홍단비 청년 연구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공식적인 징표이자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게 하는 힘을 가진 이것. 바로 태극기인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태극기는 우리 민족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구심점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죠.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부분들이 가끔 발견되더라고요. 제가 태극기에 담긴 의미와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최초의 태극기는 1882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후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가 제작됐다가 지금은 국가에서 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어요. 태극기에 담긴 의미를 알아볼까요? 먼저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요. 태극기 가운데에는 태극 문양이 들어가는데요. 이 태극 문양은 우주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인해 생물을 얻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다음으로 관공감리를 그려볼게요. 네 개 모서리에 그린 사괘에는 각기 다른 의미가 있어요. 건괘는 하늘, 곤괘는 땅, 감괘는 물, 이괘는 불을 상징해요.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쓰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드러내고 우리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태극기,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 상징입니다.

0: believed that culture could bring peace to the world. Kim Koo. The one thing I seek in infinite quantity is the power of a highly developed culture. This is because the power of culture brings happiness and meaning to our lives, and by extension, to the lives of others. My wish, culture of peace. 150th anniversary of the birth of Kim Koo.
1: Smart Biz Accelerators introduce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which has brought about innovative changes to the manufacturing sector. This week on Smart Biz Accelerators, we introduce Maba Industrial, which provides total solutions for the mobility industry. Also, we look into BioBiotech, which has made innovative attempts to improve skin health. And we explore Kosam Nongyeol, which has produced soups with hanul, or a premium native Korean cattle breed. Stay tuned and explore the innovativ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Korea'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2: Maba Industrial has emerged as a provider of total solutions for the mobility industry. Based on its own production skills, the company has carried out the designing,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services. Aside from car decals and wrapping services, the company has developed future automobile as well. We look into Maba Industrial, which has led the mobility industry by connecting the present and future. Maba Industrial is located in Wanjugun County,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company has suggested overall solutions for automobiles, including exterior designs, inner parts, and displays. As it has offered total services for the whole life cycle of cars, the firm has gained recognition in the related industries.
3: 저희 마바 산업은 1988년 창립 이래 대한민국 상용차 엠블렘 순정 부품 제작 및 제조를 바탕으로 모빌리티 분야에 기반을 다져온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커머셜 비이클 전문 기업입니다. 당사의 가장 큰 경쟁력은 운송, 시각, 영상, 그리고 모빌리티 UI UX에 특화된 15명 이상의 최고 수준의 디자이너들로 구성된 자체 디자인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 The firm has accumulated skills in the fields of car emblems and wrapping designs for more than three decades. By creating precision data on the exterior designs of vehicles, it has increased the quality of its products for different types of automobiles. Based on the advanced capabilities, the company has developed future-oriented commercialization solutions for the mobility industry. The solutions can provide customized information and spaces according to different purposes.
4: 저희 마바 산업은 디지털 가변 형선팅 등 기존 제품 고도화와 함께 약 80억 원 규모의 국제 과제인 다목적 모빌리티 캐빈 디자인 기술 개발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외국인 인천공항 환승객을 위한 맞춤형 짧은 여행 모빌리티 솔루션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탑승하는 환승객의 동선과 니즈에 맞춰 차량 내부 디스플레이와 공간이 즉각적인 트래블 가이드 형태로 변환되는 방식으로 모빌리티 공간이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그 자체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2: The company has carried out studies on the original solutions for PBV, or purpose-built vehicles. As a result, the firm has developed its own middleware that can connect the CAN or controller area network signals with the mobile application and monitoring systems.
3: 저희는 링크4라고 하고 있고요. 고객과 모빌리티와 여러 가지 경험을 연결해 준다고 해서 링크4라고 저희가 명칭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탑승객이 타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정보가 바뀌는, 필요에 따라 달라지는 정보를 보여주는 차량을 만든 겁니다. 디스플레이와 그리고 컨트롤 패드를 통해서 하나로 다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든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Accurate data is the biggest strength of the company. After the incoming of raw materials, the decal print data is created based on the different design plans. The printed materials go through the precision processing stage, and the materials are turned into customized products for different types of vehicles.
5: 저희 마바 산업의 주력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정밀도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오차 없는 시공과 부분 교체가 가능해 유지보수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춘 엠블럼 및 랩핑 솔루션입니다. 둘째, 차량 외부 디스플레이는 물론 소프트웨어를 통해 탑승자의 목적에 맞춰 차량 내부 공간을 자유롭게 바꾸는 SDV 기반의 가변형 캐빈 기술입니다. 무엇보다 저희의 가장 큰 경쟁력은 신제품 설계와 시공은 물론 자체 특장이 가능한 차량 구조 변경 인증과 전국망 AS까지 전 과정을 단일 기업이 책임지는 국내 유일의 원스톱 플랫폼 구조를 갖췄다는 점입니다.
2: The company has implemented a smart factory to deal with the rapidly expanded product lineups and for more systematic management of the overall process. As a result, the amount of defective products has drastically decreased. Also, the firm has made quick responses at the production site, and the productivity has increased.
6: 저희 마바산업은 2026 전북형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을 통해 MES와 ERP를 연계하여 제조의 전 공정을 하나의 데이터 흐름으로 통합했습니다. 덕분에 현장 키오스크로 실시간 작업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관리자가 어디서든 생산 현황을 즉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The exterior designs of vehicles can contribute to creating higher added values for different brands. The company has fulfilled the needs of the clients with the precise plans and creative designs.
7: 저희 디자인팀은 생산의 출발점인 정확한 데이터 설계를 책임집니다. 차종별 도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원단 출력 파일을 작성하는데요. 이를 통해 도면 변경 사항이 현장에 즉시 반영되도록 하여 오차 없는 완벽한 스마트 맞춤형 시공을 이끌고 있습니다.
2: By developing a more flexible production system as well as advanced technologies, the firm has achieved continuous growth. What is more, by applying digitalized solutions to the manufacturing process, Maba Industrial has earned recognition as a leading provider of global mobility solutions.
3: Maba 산업이 개발하는 모든 기술과 제품은 반드시 이를 사용하는 인간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된다는 확고한 개발 철칙이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람 중심의 디자인과 디지털 혁신이 융합하고 이를 당사 자체 연구 및 제조 시스템에 적용하여 글로벌 모빌리티 솔루션 리더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2: Maba Industrial has suggested new technologies and designs that can connect humans and offer a new experience. And we look forward to its remarkable growth in the future mobility industry.

0: 소재 등 고도화된 약물 전달 시스템, 원료 소재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실제 소비자가 사용하는 기능성 화장품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보다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원료 소재를 기반으로 실제 효능이 검증된 우수한 제품들을 고객분들께 제공하는 것입니다.
1: The firm has manufactured cosmetic items based on the materials it has developed. By promoting the certified materials to the global market, the company's products have enjoyed positive responses from overseas consumers.
0: 바이오뷰텍은 다양한 식물성 계면활성제, 바이오 관련 소재, 효능이 우수한 약물 전달제 등 300여 종 이상의 화장품 원료를 자체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된 원료 소재들을 적용한 비타큐민 파워 브라이트닝 앰플 에센스와 더블 트랜스포메이션 실크 마스크,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시장을 타겟으로 한 더마앤더마 제품 등의 화장품을 대표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우리 기술이 탑재되어 세계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1: The raw materials are controlled through the inventory management system of the company. The manufacturing process is carried out and the finished goods go through quality inspections.
2: 바이오뷰텍은 제조 과정뿐 아니라 제조를 위한 준비 단계까지도 품질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공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유럽 화장품 원료 생산 인증 EFFCI, 품질 경영 시스템 ISO 9001, 환경 경영 체제 ISO 14001, 그리고 국제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ISO 22716 등 국제 기준을 준수하며 작업 환경을 관리하고 있고, 원료 입고, 제조 충진 포장까지 전 과정의 공정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작업의 오류와 실수를 최소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높아진 생산 효율이 고객 만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 The firm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system to build a safer and more hygienic manufacturing environment. As a result, it can satisfy the global standards by preventing the production of defective products and increasing productivity.
3: 바이오뷰텍은 보다 체계적인 생산 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해 삼성전자의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전 공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였습니다. 현재는 자재 관리, 생산 관리, 입출고 관리, 품질 관리까지 모든 업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그 결과 생산 현황이나 재고 공정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불필요한 수 작업과 오류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생산 효율과 품질 안정성이 함께 향상된 것이 가장 큰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Based on the transdermal delivery formulation technology, the company has continuously broadened the scope of its business. By joining overseas exhibitions, the firm has actively promoted its ingredients and products to global businesses.
4: We currently collaborate with diverse markets across Asia, Europe, and North America, providing high-quality ingredients that meet global standards. We are proud to see our technologies integrated into world-class beauty products, and we will continue our best to expand our global footprint even further.
1: BioBiotech has constantly carried out studies to develop effective and stable ingredients for skin health. Also, it has developed eco-friendly materials by making use of plant-based as well as fermented materials.
5: 저희 연구소에서는 리포존, 니오존의 에토존, 큐보존과 같은 피부 전달 효율을 높이는 DDS 기반의 기능성 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식물 유래의 PDRN 성분이나 엑소존 등의 바이오 소재 기반 원료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온 유화가 가능한 계면활성제 프리의 검 유래 유화제나 스틱 제형에 쉽게 적용이 가능한 기능성 왁스 소재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으로는 매우 쫀쫀하고 탄성력이 있으며 풍부한 거품과 우수한 세정성을 겸비한 틱소트로픽 클렌징 폼 제품, 그리고 제형 복원력이 우수한 형상기화 크림에 자사 원료 소재인 오일 캡슐을 적용한 신기술, 신제형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1: The company has paved a new path for the skincare industry by suggesting scientific solutions. And it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lead the global beauty trends.
0: 저희 바이오뷰텍은 앞으로도 연구개발에 아낌없는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경피흡수 기술과 바이오 소재 연구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K-뷰티 화장품 원료 소재와 완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품과 기술력 모두에서 인정받는 기업, 세계 뷰티 산업에 크게 일조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1: BioBeautech has developed safe and reliable technologies that can boost people's skin health. And it is expected to gain more ground in the global beauty industry in the near future.
6: 국 얼탕, which means traditional soups in Korea, is usually boiled for a long time, and it provides a deep and savory taste. And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developed convenient and healthy soups that can satisfy consumers with hectic lives. It's Gosam Nonghyap, which has gained trust by using healthy ingredients and strengthening hygiene as well as quality control. We explore Gosam Nonghyap, a maker of convenient and healthy food, which has brought about a paradigm shift in the food industry. Gosam Nonghyap is located in Ansan, Gyeonggi-do Province. The company specializes in producing soups with Hanu, or a premium native Korean cattle breed. By putting top priority on using reliable ingredients and keeping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the firm has gained trust in the market as a provider of premium food.
7: 저희 고삼 농협은 지역 농업과 함께 성장해 오면서 농가의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특히 한우 부산물 가공을 통해 버려질 수 있는 자원을 새로운 식품으로 만들어 농가 소득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 국산유를 기반으로 간편식 시장에 맞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6: Various kinds of soups that are made with Hanu are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The convenient products of the company have reproduced the deep and savory taste of the traditional Korean soup. The milky white soup with less fat provides the taste of homemade soup. And consumers can feel more familiar with the company's products.
8: 저희 고삼농협은 한우 사골곰탕과 도가니탕을 비롯해 한우 육개장, 안성 장터국밥, 한우 미역국 등 다양한 국탕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은 국내산 한우를 중심으로 한 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균일한 맛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생산 공정과 품질 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소비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안정적인 품질의 제품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6: Aside from the current soup products, the company has broadened the scope of its business by developing different types of healthy food. And it has enjoyed positive responses in the Korean market as healthy and nutritious food. The company has released samgyetang, or Korean ginseng chicken soup, and chuotang, or Korean loach soup as new products. As the products are delivered in the form of convenient food, consumers can enjoy the products more comfortably.
8: 보양식 제품군은 영양과 편의성을 동시에 고려한 제품으로 현대 소비자들의 건강한 식문화에 맞춰 개발되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증가와 건강한 식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양식 HMR 시장은 새로운 성장 분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통 보양식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소비 방식으로 재해석한 제품들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6: For the whole manufacturing process, the company has implemented strict quality standards. After the pre-processing of meat and the broth extraction stages, the basis of the soup products is completed. The concentration and emulsification stages are carried out to create a deeper taste and maintain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Also, the products go through the mixing and packing stages, as well as the metal detecting process, and the hygienic and safe food can be released to the public.
9: 저희 고삼농협 제품의 품질은 공정 전반에 걸친 관리 시스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속 검출 및 이물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물 혼입을 철저히 방지하고 있으며 공정별 온도와 시간 관리를 통해 제품의 맛과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화된 충진 및 포장 설비와 균질화 설비를 통해 제품의 균일성을 확보하고 햇석 기반 위생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여 식품 안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6: The company has applied automation facilities and sensor-based management systems to all parts of the production site. And the entire process can be monitored at a glance. As a result, it has reduced the variables and kept a stable manufacturing environment.
10: 최근 식품 안전과 품질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보다 체계적인 생산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와 협업하여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게 되었고 그 결과 생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면서 공정 효율을 높이고 품질을 표준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불량률 감소와 함께 보다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고 제품에 대한 신뢰도 역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6: The firm has expanded the scope of business by constantly carrying out studies. With the aim of analyzing premium ingredients and improving the production stages, the firm has promoted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11: 고삼농협은 제품의 안정성과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탕류의 품질 고도화 연구를 비롯해 간편식 제품 개발, 보양식 제품 연구, 그리고 저장성과 품질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삼계탕 제품군 확대와 염소탕 등 보양식 제품 개발을 통해 시장 변화에 대응하며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6: Gosam Nonghyap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the Korean and overseas markets by promoting healthy and convenient products. It held a tasting event in Japan in January this year to actively make advancement into the global market.
7: Gosam Nonghyap은 농협이 가진 원재료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한 제조 공정, 추측된 품질 관리, 노하우를 기반으로 제품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기반 위에 보양식 제품 라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MZ세대까지 아우를 수 있는 차세대 K-푸드 브랜드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6: Gosam Nonghyap has earned positive reviews in the market by using reliable ingredients and enhancing hygiene control. All eyes are now on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which aims to create higher values for healthy meals.

0: 기자상은 소진 기자님께서 수상하시겠습니다. 당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자님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소진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수상하신 분께서 든 트로피를 보았을 때 이 상이 얼마나 무거운지 가늠하기 어려웠는데 제가 직접 이 자리에 와서 이 상을 받게 되니 정말 무겁게 느껴집니다. 오늘 쟁쟁한 후보분들이 많이 계신 자리에서 제가 감히 이 상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욱 정의로운 언론인이 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도움 주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분명 이 자리까지 저의 힘만으로 올라온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 제가 기사를 세상 밖에 꺼낼 수 있도록 이야기를 전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세상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야기들은 저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기후위기, 난민 문제, 마지막

자기를 듣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싸워준 모든 이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중대한 이슈들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결할 수 있게 방법을 모색하길 바랍니다. 이상을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모든 이들의 것들.

0: 사람들이니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올해의 기자상을 수상하신 소호진 기자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그럼 말할 것 같으면 유명한 TV에 유명한 정치, 재벌, 연예계 온갖 가십거리를 전해주는 요즘 좀 뜨고 있는 레카 스트리머. 다른 스트리머들과는 다르게 정말 1급 비밀을 전해준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어. 매일 자정 방송을 켜서 오늘의 1급 찌라시를 전해주는데 그것이 기사화되지 않은 비밀이라는 것. 유명한이 지금까지 신상 정보 하나 알려지지 않고 방송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가면 때문.
1: 여보세요? 예, 네,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예. 네. 남은 일 좀 하고 있었어요. 네. 내려갈게요. 네, 쉬세요.

0: 그럼 시작해볼까? 안녕하십니까? 유명한 TV의 유명한입니다. 아, 접속에 문제가 있어서 2분 정도 방송이 늦어졌는데요. 자, 바로 오늘의 1급 찌라시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급 찌라시는 오랜만에 드라마로 복귀하는 니나 양에 대한 소식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미모 출중하죠. 노래 잘하죠. 연기 잘하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니나 양.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도 다수의 팬을 보유한 그녀. 아이돌로 데뷔해서 지금의 국민 배우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쥔 니나 양에 대한 소식입니다. 아, 오랜만에 드라마로 복귀한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제가 니나 양의 1급 찌라시를 준비해봤는데요. 오늘의 1급 찌라시는 니나 압구정에 나타난 이유는? 입니다. 여러분, 압구정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예, 술을 먹으러 갔다. 아, 친구를 만나러 갔다. 모두 아닙니다. 니나 양이 압구정에 갔던 것은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는 건 뭐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어떤 병원에 갔는지에 따라 특별해질 수도 있고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죠.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니나 양의 발걸음, 걸음걸이가 아주 조금, 아니 아주 많이 이상했다는. 어쨌거나 니나 양 이번 드라마 복귀도 무사히 하길 바라며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명한 TV의 유명한이었습니다.
1: 매일매일 이렇습니다. 부지런하기도 하죠. 모른 척, 아닌 척, 관심 없는 척, 들었던 말들을 차곡차곡 모아옵니다. 이건 심지어 6개월 전에 들었던 이야기, 니나 양이 복귀할 때쯤 터뜨리려고 아껴왔던 이야기. 머리가 좋다고 해야 할지, 교묘하다고 해야 할지, 이렇게 차곡차곡 말들을 모아온 유명한.
0: 뭐야? 아, 뭐 사진을 뭐 이런 걸 갖다 썼어? 아, 이거 누가 찍은 거야? 트위터에 뭐가 올라왔지? 오, 나쁘지 않구만. 아주 물고 뜯고 알아서들 하고 있네. 아, 말로 한번 쐐기를 박아야겠다. 오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부족한 제가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까지 저의 힘만으로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노력 덕분에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언제나 여러분에게 시혜하겠습니다.
2: 시혜하겠습니다.
3: 시혜하겠습니다.

0: 니나 압구정에 나타난 이유는 업로드 완료.
1: 걸음걸이가 이상하다고?
2: 마약한 거 아니야?
3: 와, 마스크 쓰고
2: 다 가렸던데.
4: 스캔들 진짜야?
2: 진짜야?
5: 진짜
6: 나 같으면 복귀 못함.
2: 좋은 아침은 무슨?
7: 뭐야, 아침부터 왜 이래?
2: 기사 봤지?
7: 기사? 무슨 기사?
2: 기사 못 봤어?
7: 뭐니?

0: 얘기하는 거야. 뭐야, 왜 이래? 사고?
1: 맞지?
0: 뭐가?
1: 너 맞지?
0: 뭔 소리야?
1: 맞지? 너
0: 뭐가?
1: 맞잖아.
0: 무슨 소리냐고?
1: 네가 돈 받고 정보 팔아넘겼지.
0: 알아듣게 말해.
1: 레카 유튜버한테 정보 팔아넘긴 거 아니냐고.
0: 레카 유튜버? 뭔 레카 유튜버? 나 당최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네.
1: 내가 예전에 너한테 장난스럽게 얘기했던 거 있잖아.
0: 네가 뭘 얘기했었는데?
1: 그 치질. 그거 말이야. 수술했다고 한 거.
0: 너 치질 수술했어?
1: 나 말고!
0: 누구 말하는 거야?
1: 오늘 사고 난그 배우 말이야.
0: 사고 무슨 사고?
1: 못 봤어? 여배우 교통사고 전치 4주 부상.
0: 여배우 그 사람이 누군데?
1: 그게 내가 아까 말한 치질! 그 배우라고.
0: 그런 얘기를 나한테 했었다고?
1: 너한테 했는데? 너한테 분명히 말했잖아.
0: 난 그런 기억이 없는데.
1: 왜 그때 술자리에서 내가 아는 친구한테 들었다면서 너한테 얘기한 거?
0: 난 당최 기억이 없어.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어.

야, 너한테 너무 실망이다. 넌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이니? 렉카 유튜버한테 정보 팔아넘길 그럴 사람으로 보여? 남들 이야기에 관심 있는 건 가십거리가 아닌 이 세상에 필요한 이야기 피와

0: 뭐 이런 걸 보고 있어?
1: 야, 알았어. 뭐 이렇게 흥분하고 난리야.
0: 이런 쓰레기 콘텐츠는 소비하면 안 돼.
1: 그니까. 야, 근데 이 사람 어그로는 다 끌어놓고 정작 아무 말도 안 하더라. 사람들이 소문 만들어내기 아주 딱 좋게 영상 뽑았다니까.
0: 당연하지. 어그로 팔아먹는 놈들이 만드는 그런 쓰레기 콘텐츠니까. 넌 그런 거 볼 시간이 있니? 어? 시간이 남아 돌아?
1: 그니까 아침부터 정신 없었지? 들어가자.
0: 아니야, 너 먼저 들어가. 난 전화통화 좀 하고 들어갈게. 먼저 들어가.
1: 그래.
0: 들어가. 어, 전화통화 좀. 뭐야? 조회수 엄청 올라갔잖아. 대박! 대박 사건!
1: 오늘 특강 진행은요, 최근 대한민국 기자상을 수상하신 소어진 기자님이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언론의 진실과 정의라는 주제로 오늘 특강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언론인의 자세는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깊이 새길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소어진 기자님 큰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2: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어진입니다. 아, 오늘 특강의 주제, 언론의 진실과 정의. 특강 제목만 들으면 너무 딱딱하죠. 제가 이 강연을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기자가 되고 싶으셔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1: 네.
2: 네.
1: 아, 네, 그렇죠?
2: 그럼 네. 여기 있는 이분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레기라는 단어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 써보셨다고요? 네, 그렇죠. 그럼 기레기가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기자를 비해하는,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죠. 저도 평소에도 기레기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아, 기자란 정말 재밌는 직업 같아요. 누군가의 비밀을 캐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비밀이 나의 기사거리가 될까 하면서요. 굶주린 하이네처럼 어슬렁어슬렁 거리죠. 출입처에 가서 또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나의 기사거리가 될까 하면서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언론의 진실과 정의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언론의 진실과 정의란 어렵고 위험한

0: 언론이 존재할 이유이며 정의를 실현할 방법이죠. 언론은 언제나 자유롭게, 취재는 언제나 정당하게, 공정한 객관성 유지하는 그것이 언론인의 기본 자세. 이래저래 사법법을 뛰어가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취재하여 갈등과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 어제보다 나은 세상 만드는 언론이 언제나 여러분에게 시혜하겠습니다.
1: 네, 오늘 멋진 특강 들려주신 소호진 기자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그럼 지금부터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괜찮으실까요?
2: 아, 물론이죠.
1: 네, 여러분 혹시 소호진 기자님께 궁금한 점이 있으실까요?
2: 아, 진짜? 감사합니다. 종종 듣곤 합니다. 네.
1: 네, 정말 외모가 훤칠하십니다.
2: 네, 아유, 감사합니다.
1: 아무래도 조금 부끄러우실 것 같아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을 준비해봤습니다. 기자님, 혹시 올바른 언론인이 되기 위한 루틴이나 습관 같은 게 따로 있으실까요?
2: 습관? 전 습관으로 팩트체크를 습관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1: 팩트체크?
2: 네, 팩트체크라고 하죠. 앞에 있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그 말이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예민하게 팩트체크를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1: 아, 팩트체크. 예. 잘 기억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여러분 질문할 용기가 생기셨을까요? 질문하실 분 손. 감사합니다. 네, 저분께 혹시 마이크 전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기자님처럼 되고 싶어서 언론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2: 네.
3: 기자님께서는 언론인으로서 소위 말하는 레카 유튜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 레카 유튜버요?
3: 네. 그 가십거리랑 루머 생성하면서 자극적인 썸네일 올려놓는 유튜버들이요.
2: 요즘 유튜브 때문에 정말 많은 양들의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양질의 정보도 많지만 그 소위 말하는 레카 유튜버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쓰레기 컨텐츠들, 저는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에서도 그런 쓰레기들을 위해서 어떤 강력한 공고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계정을 폭파시킨다든지, 수익 창출을 막는다든지, 뭐 그런... 제가 좀 너무 흥분했나요? 요즘 레카 유튜버들이 너무 판을 치고 있는지라.
1: 네, 소호진 기자님 역시 답변이 거침없으십니다. 그렇죠? 아마 여기 앉아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을 대변한 것처럼 네, 속이 다 시원해졌습니다. 혹시 질문에 답이 되셨을까요?
3: 네, 아 그리고 기자님 그래서 시혜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을 자주 볼 수 있는데 그 표현을 자주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으신 걸까요?
2: 시혜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기자라는 직업이 무언가를 알리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평소에 독서할 때 좋은 표현, 좋은 단어, 좋은 구절들을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사용하는 걸 좋아합니다. 네.
3: 저도 책 많이 읽어야겠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2: 네, 독서 많이 하십시오.
3: 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네, 저희가 더 많은 질문을 받으면 좋겠지만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받고 오늘 특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멋진 특강 들려주신 송호진 기자님께 마지막으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4: 오, 조회수 엄청 오르는구만. 대박이다.
1: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명한 TV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매일 자정 방송을 켜서 오늘의 1급 찌라시를 들고 오는 유맹한. 일주일 동안 VIP 회원제에 대한 관심이 어찌나 많은지 회원들이 늘수록 유맹한은 더 유명해집니다.
2: 여보세요? 예, 남은 일 좀 하고 있었어요. 예, 내려갈게요. 예, 쉬세요. 아니, 내가 만든 콘텐츠를 왜 불폼하고 난리들이야? 1급 찌라시는 나만 갖고 있는 건데. 아니 이렇게 콘텐츠가 없나? 아, 오늘은 또 어떤 걸로 어그로를 끌지? 아, Q&A 해야겠다.
1: 오, 오늘은 Q&A 시간!

0: 아, 오늘 잘해야 돼. 오늘 방송 잘해야 돼. 안녕하십니까. 유명한 TV의 유명한입니다. 아, 바로 오늘의 1급 찌라시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급 찌라시는 바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Q&A 시간! 예, 질문들은 미리 사전에 링크를 통해서 이렇게 받아두었고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정체가 무엇이냐?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언젠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저와의 어떤 비밀이 있을 때 더욱 긴장감이 유지되지 않겠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우리 VIP 채널 구독자들이 100만 명이 되면 그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질문. 이 정보들에 대해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 아니, 이런 질문이 유명한 TV에서 나온다고요?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전 단 한 번도 거짓을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건 맹세할 수 있어요. 기사화 된 적이 있기도 하고요. 거짓말은 구독자 여러분들과 저와의 어떤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니까요. VIP 채널까지 구독했다는 건 절 믿는다는 뜻인데 어디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보시죠.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1: 기자님?
0: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을 가보도록 하죠. 세 번째 질문. 이 가면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 가면은 제가 방송을 위해서 특별히 주문 제작한 가면. 이렇게 앞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고요. Q&A 시간인데 제가 너무 소통이 부족했나요? 빠르게 댓글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 기자님?
0: 기자님, 제가 남들이 모르는 1급 비밀을 갖고 오다 보니까 저를 기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기자와는 아주 거리가 먼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의 대척점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1: 시해하겠습니다.
0: 시해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시해하겠습니다. 네. 방송이 이렇게 끝나가는 게 정말 아쉬운데요. 제가 낮에 먹은 식사가 좀 문제가 생겼는지. 방송을 이대로 종료하기는 아쉬우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2: 뭐야? 잘못 본 거겠지? 잘못 본 걸 거야. 오타가 난 거겠지, 오타. 오타가 난 거겠지, 오타.
0: 안녕하십니까. 유명한 TV의 유명한입니다.
1: 기자야? 진짜 기자?
0: 여러분.
1: 기자상 그 사람?
0: 방송이 진짜? 끝나가는 게 정말 아쉬운데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자정에 다시 만나요.
1: 진짜 기자라고.
0: 지금까지 유명한 TV의 유명한이었습니다.

0: 김 기자,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1: 늦은 시간에 물어볼 게 있어서. 유명한 TV의 유명한이 너야?
0: 무슨 소리야?
1: 내가 메일 한 통을 받았거든.
0: 뭔 소리야? 스팸 메일이겠지. 쓸데없는 얘기할 거면 나 전화 끊는다.

0: 아닙니까? 유명한 TV의 유명한입니다.
1: 거기 누구세요? 여기 저 좀 도와주세요.
0: 유명하기도 하고 정의롭기도 하는데 소화진 기자님.
1: 아, 여기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0: 네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있어?
1: 무슨 말?
0: 네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있냐고.
1: 아, 뭔 소리야 이게. 아, 모르겠어요. 몰라.
0: 네가 매일 자정하다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1: 왜, 너 누구야?
0: 어딜 가? 우리 대화가 아직 남았잖아.
1: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여기는 또 어디고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0: 아직도 파악이 안 되나 봐.
1: 도와주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0: 아무도 없지. 내가 널 만나려고 부른 것이니까 너랑 나 단 둘 뿐이야. 네 마음대로 못 움직여.
1: 누군데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여긴 또 어디고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0: 넌 네가 뭐랬는지 모르겠어?
1: 네?
0: 유명한이기도 하면서 서러워지는데 네가 뭐랬는지 모르겠어?
1: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요. 몰라.
0: 진짜 모르는 건 아닐 거야. 그치?
1: 알아요. 알고 있어요.
0: 알고 있다고 하니 이제야 대화가 좀 통하겠네. 내가 너한테 질문을 하나 할게. 어떻게 답해야 되는지 네가 제일 잘 알고 있을 거고.
1: 네.
0: 넌 말의 무게를 알고 있어?
1: 말의 무게? 말의 무게? 말의 무게?
0: 모르는 척 하지 말고 시간 볼수록 너한테 더 안 좋을걸? 말의 무게를 알고 있어?
1: 네, 알고 있어요.
0: 그걸 알고도 그렇게 자극적인 말들을 내뱉었단 말이야? 말은 한번 뱉으면 다시 담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
1: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0: 알고 있었다고? 근데 그렇게 쓰레기 같은 말들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도 모른 척하고 살았다고?
1: 모른 척하지는 않았어요. 기자로서 세상에 이런 기사도 쓰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다고요.
0: 네가 잘했다는 거야?
1: 아니, 그건 아니지만.
0: 아니? 들어봐.
2: 안녕하십니까. 유명한 TV 오늘의 소식입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2: 오늘의 1급 유명한 TV 오늘의 1급 지자체 니다양에 대한 소식.
3: 안녕하세요.
2: 오랜만에 들어봐로
3: 유명한 TV
2: 니다양에 대한 소식.
3: 지금까지
2: 유명한 TV 유명한이었습니다.
3: 유명한
2: 1급 오늘의 1급 지자체.

0: 여보세요.
1: 으따 그러고 바쁘냐? 참 목소리 한번 듣기 힘들다잉.
0: 엄마
1: 어째 니는 전화 한 통이 없냐? 니 뭐 상 받았드마?
0: 상이요? 무슨 상?
1: 대한민국 기자 상이가 뭔가 응? TV 나오드마. 야 니 그런 거 받았다고 헤이지면 안 된다. 알았지? 그러고 안 바쁘면 좀 내려와. 아,
0: 내려갈게요.
1: 심한 자다지 심한.
0: 아 내려갈게요. 아 진짜. 예.
1: 너 왜 엄마한테 버릇없게 전화를 그라고 끊냐? 의진아 나는 니를 그라고 안 키웠어야. 내가 니를 바른 사람 만든다고 얼마나 노력했는디. 서울 가더니 고향에 있는 엄마는 생각도 안 나는 거요? 응? 니가 누구 덕분에 상도 받고 그 자리까지 있는지 알아? 니 하나 바라보고 여태까지 희생하면서 니 출세시키자고 엄마가 뼈 빠지게 고생을 하고 있냐고. 참 의진아 많은 거 안 바래야. 네가 엄마를 조금만 더 생각하면 그라고 매정할 수는 없어야. 안 그려? 내가 네한테 많은 거 바래야.
0: 엄마 다음 주에 내려갈게요. 참,
1: 지가 의사, 검사, 변호사처럼 사짜 직업도 아니면서 참, 바쁘면 얼마나 바쁘다고. 어? 내려와서 네 엄마 사는 것도 좀 보고 하라고.
0: 엄마 다음 주에 내려간다고. 내려간다고.
1: 내려오든지

0: 다녀왔습니다.
1: 성적표 나왔다며 갖고 와봐라. 쭈뼛쭈뼛 걷지 말고 똑바로 걸어. 머시마가 돼 갖고. 98점?
0: 아, 뭐 한 문제 틀렸어요.
1: 이번엔 믿어달라며. 니 100점이라며.
0: 이번 시험이 좀 어려웠어요.
1: 또?
0: 저도 한다고 했는데.
1: 참, 핑계도 좋다. 다 어려웠더라도 니는 더 잘했어야지. 어? 이 정도에 만족하면 쓰겄냐? 사람이 이렇게 쉽게 만족하면 쓰겄어? 서울에 있는 아들은 여랑 차원이 다르다니까. 네가 싸워야 되는 아들은 다 거가 있는데 네가 여기서 100점도 못 맞고 만족하면 쓰겄냐고.
0: 만족한 적 없어요.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요.
1: 노력? 됐다. 노력한 게 그런 거면 그냥 공부 때려쳐버려. 응? 서울 가지 말고 그냥 엄마랑 여서 살자. 어진아, 엄마가 네 가르친다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냐? 니는 이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
0: 죄송해요. 제가 다음번에 잘할게요.
1: 맨날 다음 말로만 하지 말고 성적으로 갖고 오라고. 알았냐?
0: 예. 다음번에 꼭 보여드릴게요.
1: 어진아, 엄마는 널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알지?
2: 어진아,
1: 엄마는 널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알지? 널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널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널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0: 평생 감추며 살면돼. 평생 비밀로 하면 돼.
1: 오진아,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인 거 알지? 서울 가서 성공해야지. 엄마는 언제나 오진이 너를 생각한다. 응?
0: 가면을 쓰지 말걸. 비겁하게 가면 뒤에 숨지 말걸. 인정받고 싶었다고, 칭찬받고 싶었다고. 왜 나에게 단 한 번의 칭찬도 없었냐고. 싸워볼 걸, 따져볼 걸, 말해볼 걸, 말할 걸.

0: 네, 대한민국 기자상은 소어진 기자님께서 수상하시겠습니다.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자님 축하드립니다. 와서 수상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떨고 계실 기자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1: 예, 안녕하세요. 소어진입니다. 감사합니다. 쟁쟁한 후보분들이 많이 계신 자리에서 제가 감히 이 상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들은 저에게 말을

0: 죄송합니다. 전 사실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끄럽지만 여러분들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전 기자로서 해서는 안될 짓을 했습니다. 전 매일 밤 자정 오늘의 1급 찌라시를 방송하고 있는 유명한 TV의 유명한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의 정체를 밝히는 이유는 제 죄에 대한 면죄부를 받고자 함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 말로 사람을 미혹하고 그 말로 인해 사람들이 상처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이후로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 기자님, 기자님, 기자님.

0: 1등 해야 돼.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4: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5: 전쟁터가 됐어요.
2: 오! 오픈 찬스.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정답은 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연구원 이정우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한류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3: 그중에는 한복에 관한 오류 정보도 있더라고요.

0: When did it all begin? The beginning of joy embedded in daily life, where steps of learning meet a bigger world and history coexists. The legend continues. Innovative technologies come together to unfold a new future. Building a better tomorrow. A joy accessible to all. Always present in your daily life. JDC.
1: 경주가 동해를 끼고 있는
2: 이 동해 맞아요.
1: 그냥 먹을 수는 없잖아. 체험 삶의 현장처럼
2: 일해야 먹는 거예요?
1: 일해야지.
2: 아, 잘 어울리나가.
1: 아, 여기다가. 네. 아, 잘 말라라.
2: 와, 이.

0: 와, 오늘은 계속 바다네요.
1: 경주 바다 특집. 여기
0: 중국산은 안 가는 건가요? 아, 근데 진짜로 경주 와가지고 이렇게 바다를 계속 볼 줄이야. 그치. 정말 꿈에도 상상 못했어요.
1: 지도로 잠깐 설명드리면 네. 경주가 있잖아요. 네. 경주 동쪽.
0: 그렇죠. 그러니까
1: 동해 바다를 끼고 있는.

0: 세 개 네. 지역이 있거든요. 첫 번째 맨 위가 우리 방금 전에 있었던 간포읍.
1: 간포읍 쪽.
0: 그치. 그 밑에가 문무대왕면.
1: 아, 그 오면서.
0: 그치, 그치. 네. 문무대왕은 있는데. 네네네. 그 일부.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곳은 경주시 양남면.
1: 양남면? 아, 또 아. 다른 지역이에요.
0: 그치. 양남면에 오. 있는 주상절리 파도소리길을 우리가 이제 걸을 겁니다.
1: 주상절리 어. 파도소리길. 어. 파도소리는 알겠는데 주상절리는.
0: 주상절리.
1: 주상절리가 어떤.
0: 그렇지.
1: 뭔가.
0: 있지. 저층감이 있단 말이야.
1: 아, 그래요? 주상절리? 어.

0: 와 네. 여기 진짜 멋있다.
1: 와 안에 물 색깔이
0: 네.
1: 기가 막혀.
0: 경주 바다도
1: 아름답지.
0: 진짜 너무 아름답다. 조금 색다르다.
1: 아까 그 간포 바다랑 또 느낌이 좀 다르지.
0: 간포랑은 여기는 약간 풍경 느낌이야.
1: 그렇지 그렇지. 네. 그리고 여기 이제 해안가에 바위들도 네. 특색 있어가지고 네. 멋있어.
0: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1: 근데 아~ 이렇게
0: 펼쳤네.
1: 그렇지, 약간 부채 펴놓은 것처럼. 아~
0: 오~ 대박.
1: 아니 주상절리는 몇 번 봤는데 이렇게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0: 저는 아예 이런 걸 처음 보는 느낌인데.
1: 오, 너무 멋진데. 뭐 그냥 주에 이런 데가 있어.
0: 네, 어, 그렇구나.
2: 네, 안녕하세요.
0: 그렇구나.
2: 네, 안녕하세요.
0: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지질공원.
2: 네, 네. 아, 이번에 세계 지질공원이 됐습니다.

0: 아니 그래서 저희가 네, 감탄을 했어요 진짜로.
1: 제일 멋있죠. 이게 또 우리나라의 네. 지질공원 마크이기도 해요 보시면 어? 그죠? 아~ 지질공원 마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0: 아 우리나라 국가 지질공원 예, 마크가 여기서 따온 거구나. 예예.
2: 뭐 제주도나 이런 데에서는 예. 뭐 이런 돌 뭐 이런 건 봤는데 예. 저렇게 모양이 짜여진 듯한 느낌. 예. 무슨 작품처럼.
1: 거기는 대부분 서 있어요. 그러니까 수직 전리라고 그러거든요. 수직으로 서 있으니까.
0: 그렇지. 아,
1: 그렇죠. 예, 기둥처럼. 네. 여기 물론 기둥 모습이긴 하지만 누워 있는.
0: 그래. 야, 여기 팔자가 예. 조금 더 좋은 것 같은데.
1: 예, 팔자.
0: 어, 누워 있으니까.
1: 그럴 것 같네요.
0: 편안하게.
1: 예, 얘들이 좀 여유롭죠, 그죠? 누워서 그래서 와상 전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2: 눈 왔죠.
1: 예, 그리고 맞아. 보통 사람들이 예. 동양적인 개념으로 이제 부채꼴 주상 전리다.
0: 부채꼴,
1: 예, 그렇게 얘기를 하죠.
0: 그래서 저런 형태가 예. 드물다는 거죠, 세계적으로.
1: 예, 세계에 몇 개밖에 없는. 아. 특히 바닷가에 이렇게 거의 원형에 가깝게 이렇게 펼쳐. 진 거는 거의 세계적으로 사례가 드물다. 아~ 그래서 여기는 서 있는 거, 네. 또 기울어진 거, 네. 또 누워 있는 아~ 모든 주상 전리를 볼 수 있는 주상 전리 박물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아~ 저는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예. 여기에 산이 지금 안 보이잖아요, 잘.
1: 예.
2: 어쨌든 용암이라는 건 야. 산에서 터져서 나와서 만들어지는 건데.
1: 우리가 보통 볼 때는 뭐 백두산이라든가 뭐 그렇죠. 한라산이라든가 그렇죠. 뭐 울릉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예. 그 시기는 아주 늦어요. 얘들은 시기가 얼마나 됐나 하면 2천만 년 됐어요. 2천만 년. 아, 근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죠? 네. 영덕에 뭐 울진 이쪽에서 20억 년부터 2천만 년까지. 그러면 어쨌든 다양하죠 이게. 아 대단한 거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공인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0: 이거 진짜 커요.
1: 아, 멋있죠?
0: 네.
1: 아, 그 바위에 보시면 이런 소나무도 나 있고요.
0: 네.
1: 양산 할배바위라고 그래요.
0: 네. 이게 할배바위?
1: 예, 네, 할배바위.
0: 할배.
1: 할아버지.
0: 그러면 할매는 어디 있어요, 할매?
1: 아, 할머니 바위는 저기 있는 게 아마.
0: 아, 저쪽에? 아, 예.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고?
1: 네, 네.
2: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0: 아, 예, 안녕히 계세요. 잠깐만 얘기해 주세요, 잠깐만.
2: 어디 가?
0: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게 몽돌이죠?
1: 네, 그렇죠.
0: 몽돌.
1: 동글한 거, 동글한 돌이.
0: 여기가 몽돌 해변?
1: 몽돌 해변.

0: 연인들 오면 연인들이 다 저렇게 해놓지 않았을까요?
1: 그렇지.
0: 그죠?
1: 그렇지.
0: 잠깐의 소원을 빌면서.
2: 운주 사이도 저런 거 엄청 많잖아.
0: 네.
3: 아, 운주 사는 거.
0: 아, 재밌다. 아, 다 이렇게. 그럼 이게 할매바위?
3: 네, 할매바위.
0: 아, 할매바위.
3: 예. 네. 원래는 뭐 멋있는 소나무 있었는데. 아, 그 소나무가 네. 지금 베어졌는 거 보이죠?
0: 네.
3: 든든한 거 보이죠? 예, 아주 멋있었어.
0: 와, 여기 보니까 확실하네.
3: 아, 확실히 보이네.
0: 네, 확실히 보이네요, 여기 네. 보니까.
2: 와. 대단하다, 진짜.
0: 와.
3: 대단해. 대단하다.

0: 이렇게 누워있는 두 상자리를 확실히 볼 수 있는 곳이죠. 네.
1: 아니, 그냥 그림 그릴 때 목탄이라고 치죠, 목탄.
0: 목탄.
1: 이제 그거 이렇게 막 쌓아놓은 것도 나오고.
0: 예, 그렇기도 하죠.
2: 이 동해안의 파도 소리 좀 다른 것 같아요. 바위들이 많아서 그런지 부딪혀서 이 소리가. 어쨌든 여기가 파도 소리 길이잖아요.
0: 예, 그렇죠. 파도 소리. 파도 들리나요?
2: 예.
0: 네.
2: 파도 소리도 너무 좋고. 예. 경관도 완전히 처음 보는. 예, 이런 주상절리가. 야,
1: 그런 걸 이제 해조음이라고 하는데. 예. 이렇게 파도 소리 있잖아. 또 이렇게 약간 몽돌해변에 이렇게 자가자가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
0: 예, 그렇죠. 바위에 부딪히면 소리가 좀 청량하게 나잖아요.
2: 오늘 진짜 기가 막히게. 예. 날씨도 너무 좋고.
0: 날씨도 좋고.
2: 파도도 아주 적당하게.
1: 알맞게.
2: 알맞게. 예. 너무 바람이. 예. 세지 않아서.
1: 맞아요.
0: 예. 바다 색도 너무 예쁘죠.
2: 네, 색깔도 너무 예뻐요.
1: 멀리서 이렇게 우리가 왔는데 어지간하면 잠깐 뭐 일어날 법도 한데 계속 누워있긴 해요. 아주 피곤하니까.
2: 저기요!
1: 네, 저. 아니,
0: 주상절리를 실컷 보셨죠?
1: 아, 진짜.
0: 뭐 누워 있는 거, 서 있는 거, 기울은 거, 뭐 다 보셨잖아요. 아, 그럼 또 가면 뭐
1: 또 있어요?
0: 예,
1: 또 있죠. 있어요.
0: 하트 모양의 그 열쇠고리 채우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만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너무 즐거웠고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1: 저도 좀 바라봐 주시면 안 될까요?
0: 죄송합니다.
1: 아닙니다.
0: 두 분 다.
1: 아, 그래. 여태까지 만난 모든 분들이 다 여기만 보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이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2: 아니, 주상절리를 보고 왔는데 끝에 덩그러니 이렇게 하트로. 그냥 자물쇠도 달려있는데?
1: 어, 그러네.
2: 아, 그거네. 연인들이 오거나 가족들이 오면 뭐 소원 하나 빌고 잠 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열쇠 이런 거. 아, 씨. 열쇠 이런 거. 아, 씨.
1: 나도 준비했어. 사실은.
2: 근데 누가 줬어요?
1: 누가 줬어?
3: 사전 조사를 통해서 있다는 걸 알고 나 준비 왔어.
2: 와, 자물쇠도 되게 커.
3: 그지? 그리고
2: 네.
3: 모두 쓸 거야.
2: 이렇게. 대박, 대박.
1: 가볼 거 근데 진짜 이미 달려있는 그 자물쇠들이 많이 있네.
2: 아, 진짜 웃겨.
1: 너무 웃긴다.
2: 세상에서 제일 큰 자물쇠네.
1: 아니, 저 위는 어떻게 걸었을까?
2: 저는 걸죠.
1: 저 맨 위?
2: 네, 제가 저쪽...
1: 저거는 저 하승진 씨도 안 될 것 같은데.
2: 에이. 오, 그러네. 아, 그러면 목마 태운 거지.
1: 아, 목마.
2: 아, 그치, 목마 태운 거지. 요 정도는 제가 어떻게든 걸어올 수 있는데.
1: 그러네, 그러네.
2: 예.
1: 그러네.
2: 쓰세요.
1: 자, 그러면.
2: 뭐라고 쓸까요?
1: 아, 우리 여기 트래빙 코리아 MC니까 우리 500 먼저 쓰고, 내가 뒤 하나 쓰고.
2: 예. 앞뒤로 써서?
1: 그렇지, 그렇지. 아, 근데 우리가 이번에 뭐 우정템, 우정 팔찌도 만들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이 했네.
2: 우정템 팔찌도 하고.
1: 그러니까.
2: 자물쇠도 하고.
1: 그래.
2: 이제. 이게 뭐야
1: 이제
2: 도대체?
1: 못 벗어나, 못 벗어나.
2: 그러면. 우리의 우정을.
1: 그래.
2: 우리의 우정을. 트리뷰 코리아? 6를 위해.
1: 위해.
2: 대박 사건. 아, 네. 다시 쓰면 안 돼요? 이거 안 지워지나? 와, 이거 안 지워져. 와.
1: 보이죠, 보이죠?
2: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참 민망합니다. 우리의 우정을 트리코 식스를 위해 포에버. 그 뒤는 안 읽고 싶습니다.
1: 지호?
2: 지호, 하트.
1: 지호. 어. 박수.
2: 와. 열쇠는 바다에!

0: 아, 종치로 왔어요. 종치로.
1: 종치로.
0: 종치로.
1: 아니 근데 네. 그 뭐야 이게 사실은
0: 저기
1: 어디
0: 저렇게.
1: 어.
0: 왜 그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경복궁 일대.
1: 그러니까 옷을
0: 한복 입고.
1: 한복 입고.
0: 어 다니는 분들 많잖아요. 종을 칠 건데.
1: 옷을 입고.
0: 그냥 치냐, 그렇지.
1: 네, 옷을 입고.
0: 칠라시도 네. 옷을 입고 네. 한번 쳐보자.
1: 네. 와. 진짜 커.
0: 오. 오. 어, 안에까지 들어가는구나.
1: 네. 안에 들어와 칠 수 있죠. 오.
0: 서울에 종각에 보신각 있잖아.
1: 그렇죠, 보신각.
0: 그 재하의 종소리. 네. 그거 아무나 타종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몇 명만 딱 뽑아가지고 그렇죠. 그 해에 가장 기념할 만한 분들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타종 그렇지. 기념식 맡기잖아요. 이렇게 큰 종을 쳐본다는 거는.
2: 네, 맞습니다. 자, 인생과 사시면서 자, 이 정도 사이즈의 대종을 타종하실 기회는 거의 뭐 흔치 않습니다. 예.
3: 성덕대왕 신종은요, 네. 자, 2003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타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어, 그래요? 예,
3: 그래서 경주 씨가 약 1000일의 제작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낸 종이 종원 밑에 있는 신라 대종이고요.
4: 아, 그러니까 성덕대왕 신종을 그대로 본 떠가지고 만든 게 신라 대종.
3: 예, 맞습니다.
4: 아, 그렇구나. 예.
1: 또 이게 이제 또 100년, 200년 역사가 또 될 거니까.
4: 그러니까.
2: 자, 꼭 잡으시고요. 자, 자, 꼭 잡고. 자, 뒤로 왔다가, 자, 앞으로. 자, 하나, 자, 둘.
4: 닿을 것 같아.
2: 셋. 자, 가셔서 손 한 번씩 대보세요. 예.
4: 야, 엄청 울림이.
1: 그러네, 세네. 경건하게 쳐야 되겠네.
0: 근데 아까 지금 좀 삐뚤었었어. 정확히 해줘요.
1: 네, 네, 괜찮아요. 좋아요.
3: 자, 이제.
0: 한번 더.
1: 네, 두 번째.
2: 자, 이번에는 가셔서 한번 꼭 한번 안아보세요.
0: 안아보라고?
4: 우와.
0: 뭐 이상해.
4: 우와.
0: 어, 무슨 전류 흐르듯이.
1: 와.

0: 귀나 몸에 딱 닿을 때 약간 전기 온 듯한 느낌.
1: 맞아요, 맞아요.
0: 막 전율이 좀 느껴지고.
1: 맞아요. 묘했습니다.
0: 그러니까 예약제로 운영한다니까 저
1: 하루 여섯 팀
0: 꼭 할 것 같아요, 저는.
1: 그러니까.
0: 네.
1: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
0: 아, 좋아하죠, 이거. 제가 아는 곳이에요, 여기는.
1: 네, 그럴 줄 알았어요.
0: 왜냐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곳.
1: 모를 수 없지.
0: 네.
1: 모를 수 없지. 어디예요?
0: 동궁월치.
1: 동궁과 월치.
0: 네, 동궁과 월치.
1: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경주 최고의 야경 명소이기 때문에. 물론 이번 오늘 이제 투어가 이번 투어가 노정석 투어긴 하지만
0: 그쵸, 그쵸.
1: 경주인데 경주 같은 경주 같지 않은 뭐 이런 거. 그래도 여기는 특히 이제 해질녘에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네. 포인트이기 때문에
0: 그러니까.
1: 왔습니다. 자,
0: 아,
1: 조인 선생 계시죠?
0: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해설 네. 하는 사람.
1: 그 우리 사극을 보면 동궁전마마 납시오
0: 그래요.
1: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2: 네, 네, 네.
1: 그 동궁전마마가 동궁 아닙니까?
2: 네, 여기
1: 동궁이 사는
2: 왕자들이 살고
0: 네.
2: 또 여기 한 건물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건물은 왕이 드나들던 곳이에요. 근데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을 접대하던 곳.
1: 그러니까 잘 꾸며놓은 곳. 연못도 네, 막 파고 네. 뭐 이런 거잖아요.
2: 네, 연못도 연못이 유명하죠.
0: 이게 그러면 얼마나 됐을까요?
2: 679년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1: 와.
2: 통일하고 바로 그 초기.
1: 근데 저는 예. 예전에 안압지라고 불렸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2: 예, 예. 안압지라는 거는 그 조선 시대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 조선 시대 이전에는 이 연못 이름을 몰랐습니다.
1: 아 이름이 없었어요?
2: 예, 그냥 몰랐어요. 그 모르니까 조선 시대 시인들이 없으니까 이름을 붙인 거예요. 발굴하고 어느 정도 알았는데 그걸 바로 또 확 못 바꾸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2: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자료도 삼국사기 이런 자료도 찾아보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동궁이 있었고 월지라는 연못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2011년에 공식적으로 동궁도 중요하고 연못도 중요하니까 동궁과 월지.
0: 그 예전에 여기서 이렇게 풍류를 즐기면서
2: 네.
0: 제가 들은 게 있는데
2: 예.
0: 어떤 게임을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2: 아, 그 들으셨어요?
0: 예, 예.
2: 주령구라는 게 있어요.
0: 주령구?
2: 예, 제가 가져왔거든요. 여기 14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0: 약간 주사위 같은?
2: 예, 예. 주사위 같은 건데 이제 면이 예. 14면이죠.
1: 아, 14면 주사위?
2: 예, 예.
1: 술게임이구나, 술게임. 주령구.
2: 주령, 술주자. 예. 명령한다 할 령. 가출구.
1: 이게 벌칙이구나, 벌칙.
2: 예, 벌칙이죠.
1: 그 걸리는 대로 해라.
2: 예, 그렇죠.
0: 아, 걸리는 대로 행동하니.
2: 예, 그렇죠.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죠.
0: 그럼 뭐 대략 어떤
2: 게 있냐면
0: 네,
2: 뭐,
0: 어떤 게 있는 거.
2: 이제 풀이를 하면 술 석 잔 한꺼번에 마시기. 여러 사람이 함께 코 때리기.
0: 한번 해 볼까요, 저랑?
1: 지금?
0: 지금.
1: 지금?
0: 그렇지.
1: 지금?
2: 한번 뭐 나오는지 한번 던져보세요. 네. 14분의 1의 확률.
0: 한자 안다고 그랬죠?
1: 알죠, 알지. 자, 갑니다.
0: 자.
2: 갑니다.
0: 이게 뭐야, 이게?
2: 금승장무. 이거는
1: 금승장무.
2: 노래.
1: 장무.
2: 무.
1: 무.
2: 금. 금지한다. 성. 노, 소리성. 작. 지을 작. 무. 춤출 무.
1: 오.
2: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노래 없이 그냥
0: 무반주로 노래 무반주로 춤추네
2: 무반주 노래
0: 되게 웃긴다
1: 어떤 건지
0: 집에 가시게요? 집에 가시게요?
1: 무로 신라 유적지여가지고 팝송 춤을 추는 자, 오배우
3: 체크 한번 보죠
1: 뭐 했던 거지?
0: 음진대소
1: 와
0: 제일 좋은 거잖아
2: 그렇게 참고 오셨네
0: 네, 받은 잔을
2: 다
0: 마시고 크게 크게
1: 이거는
0: 이렇게 하는 거잖아.
1: 원샷 때리고
0: 웃기.
1: 웃는 거잖아.
0: 네.
1: 오, 좋은 거.
2: 좋은 것만 걸리시.
0: 네.
1: 또 해.
0: 한번 마지막.
1: 선생님.
2: 나 제가 하라고요.
1: 선생님.
2: 제가. 예.
1: 자.
0: 농면 공과.
1: 농면 공과.
0: 농면 진짜 웃겨. 얼굴을 간지려도 가만히 있기.
2: 안 웃어요. 움직이지도 마.
1: 안경 벗으세요.
2: 이거 글자 모여서 보려고
3: 진짜 웃기다.
2: 제가 안경을
3: 얼굴을 간지러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야. 네,
0: 그, 아, 근데 우리가 어떻게 어르신을 이거 간지럽게
2: 해요? 아, 제가 했죠.
3: 왜? 뇌사전이 걸리신 거예요.
0: 벌써 웃고 계시네요. 벌써 웃고 계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거 이름 한 번만 다시.
2: 주령구.
0: 주령구. 주령구.
2: 모양 특이하죠.
0: 지금 조명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2: 네, 이제 조명이 들어와서 야경이 이쁘죠.
0: 네네. 네,
2: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는데, 네. 저 제일 중요한 게 저기 임해전 건물이거든요. 아까 그 주령구 가지고 놀던 곳도 저기입니다. 아.

0: 이게 지금 사실 여기 이제 동궁과 월지, 월지 달모이잖아요. 네. 이게 연못이 이렇게 굴곡, 어? 들고남, 굴곡을 주어서 어지간한 곳에서 봐도 전체가 잘 이렇게 조망이 되기도 하고 약간 넓어 보이는 효과도 좀 있고.
1: 그 이제 보시면 이게 조명 때문에 이 연못에 이게 같이 비치는 저 모습 때문에 사진도 훨씬 잘 나오는 거예요.
0: 맞지, 맞지. 그 이제 반영이라고 하는데.
1: 네, 그러니까.
0: 저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네. 어쨌든 그런 그 신라인들의 슬기로운 건축 생활, 이것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지 않나.

0: 라면 먹고 싶어. 나 라면 먹고 싶어요.
1: Make it make it hotter and make it make it hot. 뿅뿅 하다 뿅뿅 hot.
0: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2: Come on, do the tadari. Yes, tadari. Tadari, tadari, come, tadari.
0: 몸에 좋은 약초. 라면이에요? I'm eating this right now. Let's go. 할머니!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아카니 카니 카니 아카니 시고.

0: Under the sea, there are paths. The seascapes along the underwater trails boast an unimaginable beauty. As we drift with the movement of water, we encounter scenes of fierce survival in the wild and moments of life and death. Sometimes, in the havens teeming with diverse marine creatures, we learn the art of survival itself. This is a path overflowing with life, filled with lovers and fighters, hunters and prey. We call this path the Underwater Ole. Now, let us journey through Jeju's Underwater Ole Trail. In September, an underwater photography competition took place over 3 days. It is a festival for underwater photographers. Each dive spot around Seokgyupo is bursting with activities from underwater photographers carrying cameras.
1: Jeju 수중 촬영대회는 올해로 다섯 번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문섬, 범섬, 섭섬 일대를 중심으로 대회가 열리는데 종목은 관광 분야, 접사, 환경, 모델 부분이 있고 아마추어 사진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액션캠 분야를 넣어 스마트 부분이나 이에 유사한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들도 출품하고 있습니다.
0: The photographers capture the many faces of Jeju's sea through their lens for their pieces.
2: 일단은 제주도만큼 연산호가 이렇게 많고 큼지막한 것들이 별로 다른 데서는 많이 못 봤고요. 그리고 색깔도 굉장히 다양하고 화려해가지고 항상 올 때마다 제주 바다는 항상 다이빙할 때마다 정말 화려하고 색깔이 알록달록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0: The anemone fish living among sea anemones are great models.
3: 이제 난류성은 저희 좀 더 많아진 느낌이 확실히 들긴 해요.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그리고 수온도 그래도 예전에는 꽤 추운 편이 많았거든요, 여름에도. 근데 이제는 여름에 들어가면 꽤나 따뜻한 물이 꽤나 있어 보니까 확실히 많이 변한 것 같긴 해요.
0: From a lionfish hiding in the corals to a bright yellow young boxfish, a variety of fish tempt photographers closer. Together with her father, Kim Yuri descends into the water from the lift. A third grade student, she is the youngest participant in the competition.
4: 물고기 사진이나 아니면 소나무 같은 바다 샘물이나 뭐 그런 걸 찍었어요. 산호 옆에 걸려 있는 국물이 뭔가 생태계를 망치는 것 같고 동물들이 아프게 하는 것 같아서 슬퍼요.
5: 공개 수상을 시작하겠습니다.
0: The underwater photography competition concluded with an award ceremony. This year, in a live public session, the judges evaluate the winners from a pool of works selected through an initial screening across several categories.
6: 전 세계적으로 산호가 지금 뭐 지구 온난화라든지 환경 변화 때문에 산호들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 바다는 전 세계적으로 특이하게 산호가 지금 폭발적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전 세계에서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 아름다움을 촬영을 해서 뭐 우리 국민들 전 세계에 좀 알릴 수 있으면은 수중 촬영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Beginning with the environmental category, photographers were awarded for their work, and Kim Yuri, the youngest contestant, won an honorable mention. This year's underwater photography competition celebrated 29 works across six categories.

0: The thrilling moment of that first dive. The trembling flutter of pressing the shutter underwater. Because they know all the moments undersea are decisive moments, the underwater photographers record Jeju's water ocean with passion.
1: Jeju만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수중 사진을 많이 찍어가지고요. 다른 사람 이제 해외 분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제주도에 다이빙 스팟이 이런 데가 있고 이렇게 멋진 장소도 있더니 여러분도 많이 와서 다이빙 해달라 이렇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2: 제주 바다에.

0: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1: 오늘의 팬분은 어떤 분이 오실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
2: 오늘의 글로벌 팬분은
1: 과연 기대를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제가 캐나다에서 온 에밀리입니다.
2: 네. 캐나다에서 오셨군요.
3: 가본 적 있어요?
2: 캐나다요?
4: 한 번도 없어요, 저는.
1: 나 캐나다 너무 가보고 싶다.
3: 이뻐요.
2: 이뻐요?
3: 근데 조금 지루해요.
2: 진짜요?
4: 네. 아이돌 메이커는 또 어쩐 일로 찾아오셔 주셨나요?
3: 아, 제가 이제 40대 되고 새로운 출발 시작하고 싶어요.
1: 새로운
3: 네.
1: 출발?
3: 출발이요? 출발. 제가 최근에 싱글 다시
1: 싱글.
3: 그래서 네. 제가 그냥 완전 내 스타일로 살고 네. 싶고 좀더 이쁜 삶 있고 싶고
1: 그만 뭔지 알죠?
2: 그만
1: 뭔지 이제부터 자유
3: 자유도
2: 자유 자유 네.
1: 자유 그리고 맞아요. 내가 여태까지 이런 협의해왔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2: 하고 싶은 대로 맞아요. 나를 찾아서 오늘
1: 나를 찾아서
2: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는 걸로
1: 제가 좀 잘 알아요?
3: 그리고 제가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 고윤정 배우님처럼 그런 느낌, 그런 분위기
1: 정말 오늘 메이크업 좀 빡세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2: 너무 좋은데요?
1: 일단은 또 네. 마스크팩부터 일단 들어가면서
2: 혹시 평소에 피부 고민 같은 거 있으세요?
3: 엄청 많아요.
2: 엄청 많아요.
3: 그치 없어요. 40대 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1: 저 알아요.
3: 40대?
1: 저는 30대 후반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뭐 주름은 기본 네. 고민이죠. 네. 노화가 네. 이제 본격 시작이 되고 피부에 수분도 싹 없어지잖아요.
3: 평생 동안 닭 쓸거 엄청 심했는데 또 심해졌고 그리고 발자 주름 실리프팅 몇 번 했고 필러도 놓고 그래도 다시 또 생겨요.
1: 실리프팅이랑 필러를 자꾸 넣는데도 자꾸 생겨요?
3: 계속 생겨요.
2: 강아지 혹시 키우세요?
3: 세 마리인지.
1: 세 마리나?
3: 애 세 명. 강아지 세 마리. 그래서
1: 애새개새
3: 정신 없어.
2: 그럼 뭔가 새 출발을 위해서 원하는 약간 스타일이 있으세요 요즘?
3: 와우 관리 엄청 잘하는 40대 그런 느낌?
1: 그럼 20대는 어려우니까 30대로 돌아갑시다.
3: 30대. 오케이 오케이.
1: 30대 초반.
2: 30대로?
3: 좋아요.
5: 그런 에센스로 촉촉하게 다음에 프라이머.
1: 근데 잔주름은 그렇게 없으신 것 같아. 관리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는구나.
3: 피부과에 살 수 있으면 좋겠어.
1: 살짝 다크서클 보정을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컨실러가 필요하고
2: 빨간색이에요? 주황색?
1: 붉은색입니다.
2: 붉은색?
1: 오늘 제가 몇 개 조색을 해서
5: 색을 아주 얇게 좀 살짝만 올렸는데 지금 푸른기가 확 없어졌죠? 네.
1: 결국에는 얼굴에 푸른기를 살짝 덮는 게 또 나이 먹으면 되게 중요해요. 반대쪽도 푸른기가 있는 곳을 위주로 아주 얇게 조금씩 얇게 올릴 거예요. 코 주변에 약간 혈관 비침 이런 것도 한번 이게 막상 올리면 초록색 같지가 않잖아요?
2: 네. 쌤님 손에 올렸을 때는
1: 초록이죠.
2: 올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초록인데
1: 이게 멀쩡한 피부에 올리면 초록으로 보이지만 붉은기가 있는 피부에 올리면 그 초록이 색을 잃어버리면서 중간 톤이 되는 거죠. 뉴트럴라이즈 그리고 붉은기 살짝 얼굴에 톤을 잡아주는 거예요. 보색 이론들을 잘 쓰면은 피부의 그런 단점들, 색소들을 좀 잘 커버할 수가 있어요.
2: 근데 그 전이랑 다르게 약간 이번엔 피부의 두꺼움을 좀 확실히 죽이시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이게 주름 많은 피부일수록 화장이 두껍게 올라가면요. 주름에 다 낍니다. 굉장히 얇고 매트하게 밑에는 깔아줘야지 피니쉬는 글로우하게 속은 이제 움직이지 않게. 이제 베이스 작업을 했고요. 촉촉한 파데에 살짝 커버력을 더할 수 있는. 동안 또 너무 매트하면 좀 볼륨이 안 살거든요. 촉촉해야 볼륨이 좀 살기 그저, 때문에 그저. 촉촉한 파데를 비티나는 파데를 올려볼게요. 이제 매트하게 좀 이렇게 여기만 매트하게 해놓고 촉촉한 파데에다가 고정력을 올릴 수 있는 컨실러를 좀 섞어서 얼굴 중앙을 위주로.
2: 혹시 이런 것도 드셔보셨어요? 한국 음식 중에 좀 약간 난이도 높은 음식들.
6: 한국 음식 거의 다 좋아해요. 그냥 번데기만.
2: 번데기는 왜요? 진짜 맛있는데.
1: 번데기 먹어요?
6: 네.
1: 번데기 어떻게 먹을 수 있어?
2: 저 진짜 잘 먹는데.
1: 저도 음식을 많이 가리는 편이라서 번데기 못 먹어요.
2: 되게 꼬소해요, 근데.
1: 꼬소해요?
2: 네, 꼬소해요. 번데기는 좀 귀여운 느낌이 있는데.
1: 번데기가 귀엽다고?
2: 납작해서 잘 안 보이잖아요.
1: 일단 1차 커버를 여기까지 하고 이제 눈화장 들어가 볼 건데요. 내가 자주 하는 메이크업을 하면 돼. 내가 아주 요즘 다크서클이랑 눈에 푹 들어간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쓰는 컬러들이 있어요.
2: 근데 또 윤정님은 색조가 조금 있긴 하거든요? 좀 고급스러운 느낌?
1: 이런 느낌을 좀 써볼게요. 프라이머 조금 눈에, 눈두덩이에. 자, 위에 봐주세요. 붉은 톤.
2: 붉은 톤. 혹시 애교살인가요?
1: 요거는 눈 밑에 푸른 다크서클을 커버하는 용도예요. 혈색을 잡아주는 조금 더 밝은 색깔. 눈 주변에 한번 싹 푸른 느낌 없애고 이렇게 하면 섀도우를 바른 거라기보다는 눈에 푸른 느낌을 좀 걷어내서 발그레한 그런 눈두덩이를 만드는 게 목표죠. 그래서 반대쪽이랑 좀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지금 살짝 피치톤을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이쪽이랑 다르게 생얼 같은데 뭔가 좀 푸른 느낌이 좀 가려졌다. 그런 느낌으로 지금 메이크업을 하고 있어요. 피치톤을 쭉쭉쭉쭉 올려주고
7: 밝은 톤으로.
2: 전에는 뭔가 여기 브라운 깔고 뭐 어둡게 하고 좀 음영을 위주로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엔 되게 넓게 바르시는 것 같아요.
1: 네. 어떤 위치를 잡는 거라기보다는 피부톤을 다 커버하는 느낌이라서 넓게 여기까지 그래요. 그라데이션으로 그냥 잠깐 계속 그냥 톤만 네. 핑크핑크하게. 작은 브러쉬로 이제 조금 더 어두운 컬러. 눈 밑에 이제 조금 더 좀 좁은 부위를 잡을게요. 윤정님도 애교살이 있나요?
2: 네. 애교살은 한국 메이크업에선 없어서
1: 빠질 수가 없군요. 네. 이 전체 시리즈 이름을 애교살 K뷰티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2: 애교살도 약간 동안 메이크업의 꿀팁 중에 하나인가요?
1: 완전.
2: 완전?
1: 네, 완전.
2: 약간 두꺼울수록 좀 더 귀여움이 추가되는 거죠?
1: 그쵸, 아무래도 중안부가 더 짧아지다 보니까
2: 그 섀도우 위에다가 올리시는 거예요?
1: 맞아요. 펄을 너무 반짝이는 거 말고 좀 적당한 펄이 좋겠습니다. 아이라인은 아주 자연스럽게 조금만 빼야 될 것 같네요. 너무 빼면 갑자기 화장한 티가 많이 날 것 같아서 일단은 속눈썹 사이사이를 먼저 메꾸고 자연스럽게 단슬로 한번 해보려고요. 그리고 아이라인 위로 조금 올라가면서 어두운 음영을 좀 담아볼게요. 전체적으로 무드를 조금 통일하는.
2: 제일 좋아하시는 거 있어요? 뭔가 이건 꼭 추천해주고 싶다. 한국에 놀러 온 사람들한테.
6: 피부과.
1: 아니 여기 오실 게 아니고 병원으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6: 메디컬 여행.
1: 크림 블러셔 사용해볼게요. 핑크랑 오렌지를 좀 섞었는데.
2: 블러셔도 위치에 따라서 또 느낌이 완전 바뀌죠?
1: 많이 바뀌죠. 오늘은 지금 밑으로 많이 내려왔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중안부를 좀 짧아 보이게 하는 쉐딩도 약간 밝은 톤. 아, 이것도 조금 써야겠다. 살짝 어두운 걸로는 이제 얼굴 사이드 쪽으로 가볼게요. 음영을 잡아줄 때 펄이 들어간 컬러로 이제 여기 볼륨을 좀 잡아주는 거죠. 아, 이 크림 느낌 그대로 하이라이터도 갔으면 좋겠는데 하이라이터가 크림이 없나? 하이라이터를 크림을 안 갖고 왔네. 없으면 또 만들어야지 립밤으로.
2: 립밤.
1: 오늘은 립밤이랑 섀도우를 섞어볼 거예요. 오. 네. 자, 크림 하이라이터 완성됐습니다.
2: 확실히 근데 광이 다르네요, 올리니까.
1: 그러니까 이 또 볼륨이 되게 중요해요, 진짜.
2: 크림 블러셔 올린 그 위쪽에다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1: 그렇죠. 코를 좀 짧아 보이게 쉐딩해볼게요.
2: 방법이 있나요? 짧아
1: 방법이 보이게.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다 쉐딩을 넣기보다는 밑에 쪽을 조금 어둡게 코가 좀 작아 보이게 중간에 한번 끊어주는 거죠.
2: 오, 신기해.
1: 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이라이터가 일자로 딱 있으면은 코가 길어 보이기 때문에 코가 또 짧아지면 중안부가 짧아 보이기 때문에 동안에 가까워질 수 있죠. 입술 밑에도 살짝 하면 입술이 도톰해 보이게 베이지 컬러를 조금 확장을 할게요. 또 인중이 조금 기셔가지고 위로 좀 많이 올릴게요, 립을.
2: 이런 컬러 예쁠 것 같아요.
1: 좋아요. 좋아요. 그대로 두 가지를 좀 섞어서 이거 예쁘다. 토끼 같은 느낌이네.
2: 밑에 올리신 컬러랑도 뭔가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0: 남정우씨인지 기다려볼까요? 오! 대박.
1: 안녕하세요.
2: 완전 느낌이 또 새로워요.
1: 또 왔어요.
0: 제가 약속드린 30대 초반의 룩이 나왔네요.
1: 완전 레이디 느낌.
0: 오늘 눈 주변에 있는 푸르딩딩한 혈색 같은 거를 붉은 톤으로 덮었던 메이크업이고요. 그리고 래쉬나 아이라인도 약간 한국 스타일. 그리고 언더에 애교살. 립 컬러도 고윤정님이랑 비슷하게 코랄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3: 그 옷 뭔가 무드랑 헤어 무드도 약간 고윤정님 많이 하시는 느낌이어가지고 메이크오버 된 느낌 완전.
1: 정말 마음에 들어요. 내 집으로 맨날 오세요.
3: 사실 저는 한국인이지만 여긴 처음 와봐요. 이런 느낌의 카페라고 해야 되죠?
1: 제 어머니 다음에 오실 때
3: 꼭 와야 돼.
1: 네.
0: 와 대박 온다.
3: 아 이렇게.
4: 와. 와. 대추차고요. 아.
0: 와. 산삼.
4: 다양한 산삼차고요.
0: 이걸 먼저 먹을까요?
3: 이게 한 번도 안 먹었어요.
0: 어린이 산삼인가 봐.
3: 처음이에요.
0: 처음 먹어.
1: 매운 당근. 매운 당근.
3: 매운 당근. 매운 당근.
0: 우와! 너무 쓴데?
1: 괜찮아요.
0: 진짜 이거 먹는 거예요?
3: 매운데요? 아, 그냥 매운 당근.
1: 매운 당근 같은.
0: 와, 이거 맛있다.
1: 맛있네요.
3: 근데 진짜 좋아하시네. 잘 드시는.
0: 언니가 달라.
3: 건강한 곳에 데려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1: 제가 40살인데.

0: 네, 새로운 출발 시작할 수 있어요. 진짜 감사하고 너무 기뻐요 오늘.
1: 어? 이게 뭐지?
2: 뭐예요?
3: 이거 진짜 뭐예요?
1: 깜짝 놀랐다.
3: 감사합니다.
1: 와 너무 귀여워. 신림 박재리 다음에 또 봐. 와 대박.
4: 너무 감동인데?
2: 네, 지금 아이돌 메이커 7회를 마무리를 했는데요. 다양한 외국인 분들의 얼굴의 메이크업을 제가 할 수 있었던 것도 처음이어서 되게 많은 걸 배웠고요. 아, 생각보다 이 K-뷰티를 알리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그런 활동이구나. 그리고 또 제니님과 만나서 열몇 살 차이에 나이 차이를 극복을 하면서 제니님의 시선으로도 이제 메이크업을 해석하고 되게 도움도 너무 많이 받았고
5: 되게 다양한 글로벌 팬분들이 다양한 팬덤을 또 가지고 계셨잖아요. K-POP 아티스트 분들을 되게 좋아해 주셔서 또 너무 좋았고 또 거기서 또 재밌는 꿀팁 같은 걸 또 많이 신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저도 많이 배웠고 팬분들도 뭔가 되게 정보를 얻어가는 모습이어가지고 너무 저도 재밌었습니다.
2: 시청을 지금까지 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분명히 시즌2로 돌아올 예정이고요.
5: 2.
2: 또 다른 영상에서.
0: 네. 안녕. 바이바이.

0: 1등해야죠.
1: 이길 거예요.
0: 무조건 1등이에요.
2: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3: 나만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5: 오! 오픈 찬스.
6: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0: initiative.
1: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0: The K Initiative.
2: Smart Biz Accelerators introduce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which has brought about innovative changes to the manufacturing sector. This week on Smart Biz Accelerators, we introduce Maba Industrial, which provides total solutions for the mobility industry. Also, we look into BioBiotech, which has made innovative attempts to improve skin health. And we explore Kosan Nonghyeop, which has produced soups with hanul, or a premium native Korean cattle breed. Stay tuned and explore the innovativ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Korea'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3: Maba Industrial has emerged as a provider of total solutions for the mobility industry. Based on its own production skills, the company has carried out the designing,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services. Aside from car decals and wrapping services, the company has developed future automobile as well. We look into Maba Industrial, which has led the mobility industry by connecting the present and future. Maba Industrial is located in Wanjugun County,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company has suggested overall solutions for automobiles, including exterior designs, inner parts, and displays. As it has offered total services for the whole life cycle of cars, the firm has gained recognition in the related industries.
4: 저희 마바 산업은 1988년 창립 이래 대한민국 상용차 엠블렘 순정 부품 제작 및 제조를 바탕으로 모빌리티 분야에 기반을 다져온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커머셜 비이클 전문 기업입니다. 당사의 가장 큰 경쟁력은 운송, 시각, 영상, 그리고 모빌리티 UI UX에 특화된 15명 이상의 최고 수준의 디자이너들로 구성된 자체 디자인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3: The firm has accumulated skills in the fields of car emblems and wrapping designs for more than three decades. By creating precision data on the exterior designs of vehicles, it has increased the quality of its products for different types of automobiles. Based on the advanced capabilities, the company has developed future-oriented commercialization solutions for the mobility industry. The solutions can provide customized information and spaces according to different purposes.
5: 저희 마바 산업은 디지털 가변형 선팅 등 기존 제품 고도화와 함께 약 80억 원 규모의 국제 과제인 다목적 모빌리티 캐빈 디자인 기술 개발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외국인 인천공항 환승객을 위한 맞춤형 짧은 여행 모빌리티 솔루션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탑승하는 환승객의 동선과 니즈에 맞춰 차량 내부 디스플레이와 공간이 즉각적인 트래블 가이드 형태로 변환되는 방식으로 모빌리티 공간이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그 자체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3: The company has carried out studies on the original solutions for PBV, or purpose-built vehicles. As a result, the firm has developed its own middleware that can connect the CAN or controller area network signals with the mobile application and monitoring systems.
4: 저희는 링크4라고 하고 있고요. 고객과 모빌리티와 여러 가지 경험을 연결해 준다고 해서 링크4라고 저희가 명칭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탑승객이 타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정보가 바뀌는 필요에 따라 달라지는 정보를 보여주는 차량을 만든 겁니다. 디스플레이와 그리고 그 컨트롤 패드를 통해서 하나로 다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든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Accurate data is the biggest strength of the company. After the incoming of raw materials, the decal print data is created based on the different design plans. The printed materials go through the precision processing stage, and the materials are turned into customized products for different types of vehicles.
6: 저희 마바 산업의 주력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정밀도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오차 없는 시공과 부분 교체가 가능해 유지보수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춘 엠블럼 및 랩핑 솔루션입니다. 둘째, 차량 외부 디스플레이는 물론 소프트웨어를 통해 탑승자의 목적에 맞춰 차량 내부 공간을 자유롭게 바꾸는 SDV 기반의 가변형 캐빈 기술입니다. 무엇보다 저희의 가장 큰 경쟁력은 신제품 설계와 시공은 물론 자체 특장이 가능한 차량 구조 변경 인증과 전국망 AS까지 전 과정을 단일 기업이 책임지는 국내 유일의 원스톱 플랫폼 구조를 갖췄다는 점입니다.
3: The company has implemented a smart factory to deal with the rapidly expanded product lineups and for more systematic management of the overall process. As a result, the amount of defective products has drastically decreased. Also, the firm has made quick responses at the production site, and the productivity has increased.
7: 저희 마바산업은 2026 전북형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을 통해 MES와 ERP를 연계하여 제조의 전 공정을 하나의 데이터 흐름으로 통합했습니다. 덕분에 현장 키오스크로 실시간 작업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관리자가 어디서든 생산 현황을 즉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The exterior designs of vehicles can contribute to creating higher added values for different brands. The company has fulfilled the needs of the clients with the precise plans and creative designs.
8: 저희 디자인팀은 생산의 출발점인 정확한 데이터 설계를 책임집니다. 차종별 도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원단 출력 파일을 작성하는데요. 이를 통해 도면 변경 사항이 현장에 즉시 반영되도록 하여 오차 없는 완벽한 스마트 맞춤형 시공을 이끌고 있습니다.
3: By developing a more flexible production system as well as advanced technologies, the firm has achieved continuous growth. What is more, by applying digitalized solutions to the manufacturing process, Maba Industrial has earned recognition as a leading provider of global mobility solutions.
4: Maba 산업이 개발하는 모든 기술과 제품은 반드시 이를 사용하는 인간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된다는 확고한 개발 철칙이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람 중심의 디자인과 디지털 혁신이 융합하고 이를 당사 자체 연구 및 제조 시스템에 적용하여 글로벌 모빌리티 솔루션 리더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3: Maba Industrial has suggested new technologies and designs that can connect humans and offer a new experience. And we look forward to its remarkable growth in the future mobility industry.

0: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contributed to enhancing the beauty of consumers by developing premium ingredients. BioBeautech has developed cutting-edge technologies for the production of high-quality cosmetic items. By implementing smart solutions for the entire process, the firm has increased the production efficiency and stabilized the quality of its products. We introduce BioBeautech, which has constantly made innovative attempts to improve people's skin health. BioBeautech is located in Seongnam, Gyeonggi-do Province. The company has given a boost to the cosmetic industry by developing technologies and facilities that can protect the skin barrier. It has mainly developed advanced skills for the stable delivery of active components to the skin.
1: 저희 바이오뷰텍은 화장품 원료 소재 완제품을 개발 제조하는 종합 화장품 기업입니다. 식물성 계면활성제, 니오존 봉입 소재 등 고도화된 약물 전달 시스템 원료 소재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실제 소비자가 사용하는 기능성 화장품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보다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원료 소재를 기반으로 실제 효능이 검증된 우수한 제품들을 고객분들께 제공하는 것입니다.
0: The firm has manufactured cosmetic items based on the materials it has developed. By promoting the certified materials to the global market, the company's products have enjoyed positive responses from overseas consumers.
1: 바이오뷰텍은 다양한 식물성 계면활성제, 바이오 관련 소재, 효능이 우수한 약물 전달제 등 300여 종 이상의 화장품 원료를 자체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된 원료 소재들을 적용한 비타큐민 파워 브라이트닝 앰플 에센스와 더블 트랜스포메이션 실크 마스크,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시장을 타겟으로 한 더마앤더마 제품 등의 화장품을 대표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우리 기술이 탑재되어 세계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0: The raw materials are controlled through the inventory management system of the company. The manufacturing process is carried out and the finished goods go through quality inspections.
2: 바이오뷰텍은 제조 과정뿐 아니라 제조를 위한 준비 단계까지도 품질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공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유럽 화장품 원료 생산 인증 EFFCI, 품질 경영 시스템 ISO 9001, 환경 경영 체제 ISO 14001, 그리고 국제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ISO 22716 등 국제 기준을 준수하며 작업 환경을 관리하고 있고 원료 입고, 제조 충진 포장까지 전 과정의 공정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작업의 오류와 실수를 최소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높아진 생산 효율이 고객 만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0: The firm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system to build a safer and more hygienic manufacturing environment. As a result, it can satisfy the global standards by preventing the production of defective products and increasing productivity.
3: 바이오뷰텍은 보다 체계적인 생산 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해 삼성전자의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전 공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였습니다. 현재는 자재 관리, 생산 관리, 입출고 관리, 품질 관리까지 모든 업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그 결과 생산 현황이나 재고 공정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불필요한 수 작업과 오류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생산 효율과 품질 안정성이 함께 향상된 것이 가장 큰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Based on the transdermal delivery formulation technology, the company has continuously broadened the scope of its business. By joining overseas exhibitions, the firm has actively promoted its ingredients and products to global businesses.
4: We currently collaborate with diverse markets across Asia, Europe, and North America, providing high-quality ingredients that meet global standards. We are proud to see our technologies integrated into world-class beauty products, and we will continue our best to expand our global footprint even further.
0: BioBeauTech has constantly carried out studies to develop effective and stable ingredients for skin health. Also, it has developed eco-friendly materials by making use of plant-based as well as fermented materials.
5: 저희 연구소에서는 리포존, 니오존의 에토존, 큐보존과 같은 피부 전달 효율을 높이는 DDS 기반의 기능성 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식물 유래의 PDRN 성분이나 엑소존 등의 바이오 소재 기반 원료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온 유화가 가능한 계면활성제 프리의 검 유래 유화제나 스틱 제형에 쉽게 적용이 가능한 기능성 왁스 소재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으로는 매우 쫀쫀하고 탄성력이 있으며 풍부한 거품과 우수한 세정성을 겸비한 틱소트로픽 클렌징 폼 제품, 그리고 제형 복원력이 우수한 형상기화 크림에 자사 원료 소재인 오일 캡슐을 적용한 신기술, 신제형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paved a new path for the skincare industry by suggesting scientific solutions. And it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lead the global beauty trends.
1: 저희 바이오뷰텍은 앞으로도 연구개발에 아낌없는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경피흡수 기술과 바이오 소재 연구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K-뷰티 화장품 원료 소재와 완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품과 기술력 모두에서 인정받는 기업, 세계 뷰티 산업에 크게 일조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0: BioBeauTech has developed safe and reliable technologies that can boost people's skin health. And it is expected to gain more ground in the global beauty industry in the near future.
6: Guk or tongue, which means traditional soups in Korea, is usually boiled for a long time, and it provides a deep and savory taste. And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developed convenient and healthy soups that can satisfy consumers with hectic lives. It's Gosam Nonghyap, which has gained trust by using healthy ingredients and strengthening hygiene as well as quality control. We explore Gosam Nonghyap, a maker of convenient and healthy food, which has brought about a paradigm shift in the food industry. Gosam Nonghyap is located in Ansan, Gyeonggi-do Province. The company specializes in producing soups with Hanu, or a premium native Korean cattle breed. By putting top priority on using reliable ingredients and keeping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the firm has gained trust in the market as a provider of premium food.
7: 저희 고산 농협은 지역 농업과 함께 성장해 오면서 농가의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0: 특히 한우 부산물 가공을 통해 버려질 수 있는 자원을 새로운 식품으로 만들어 농가 소득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 국산물을 기반으로 간편식 시장에 맞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1: Various kinds of soups that are made with Hanu are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The convenient products of the company have reproduced the deep and savory taste of the traditional Korean soup. The milky white soup with less fat provides the taste of homemade soup. And consumers can feel more familiar with the company's products.
2: 저희 고산농협은 한우 사골곰탕과 도가니탕을 비롯해 한우 육개장, 안성장터국밥, 한우 미역국 등 다양한 국탕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은 국내산 한우를 중심으로 한 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균일한 맛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생산 공정과 품질 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소비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안정적인 품질의 제품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Aside from the current soup products, the company has broadened the scope of its business by developing different types of healthy food. And it has enjoyed positive responses in the Korean market as healthy and nutritious food. The company has released samgyetang, or Korean ginseng chicken soup, and chuotang, or Korean loach soup as new products. As the products are delivered in the form of convenient food, consumers can enjoy the products more comfortably.
2: 보양식 제품군은 영양과 편의성을 동시에 고려한 제품으로 현대 소비자들의 건강한 식문화에 맞춰 개발되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증가와 건강한 식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양식 HMR 시장은 새로운 성장 분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통 보양식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소비 방식으로 재해석한 제품들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1: For the whole manufacturing process, the company has implemented strict quality standards. After the pre-processing of meat and the broth extraction stages, the basis of the soup products is completed. The concentration and emulsification stages are carried out to create a deeper taste and maintain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Also, the products go through the mixing and packing stages, as well as the metal detecting process, and the hygienic and safe food can be released to the public.
3: 저희 고산농협 제품의 품질은 공정 전반에 걸친 관리 시스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속 검출 및 이물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물 혼입을 철저히 방지하고 있으며 공정별 온도와 시간 관리를 통해 제품의 맛과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화된 충진 및 포장 설비와 균질화 설비를 통해 제품의 균일성을 확보하고 햇석 기반 위생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여 식품 안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1: The company has applied automation facilities and sensor-based management systems to all parts of the production site. And the entire process can be monitored at a glance. As a result, it has reduced the variables and kept a stable manufacturing environment.
4: 최근 식품 안전과 품질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보다 체계적인 생산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와 협업하여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게 되었고 그 결과 생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면서 공정 효율을 높이고 품질을 표준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불량률 감소와 함께 보다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고 제품에 대한 신뢰도 역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1: The firm has expanded the scope of business by constantly carrying out studies. With the aim of analyzing premium ingredients and improving the production stages, the firm has promoted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0: 고삼농협은 제품의 안정성과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탕류의 품질 고도화 연구를 비롯해 간편식 제품 개발, 보양식 제품 연구, 그리고 저장성과 품질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삼계탕 제품군 확대와 염소탕 등 보양식 제품 개발을 통해 시장 변화에 대응하며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 고삼농협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the Korean and overseas markets by promoting healthy and convenient products. It held a tasting event in Japan in January this year to actively make advancement into the global market.
2: 고삼농협은 농협이 가진 원재료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한 제조 공정, 추적된 품질 관리, 노하우를 기반으로 제품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기반 위에 보양식 제품 라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MZ 세대까지 아우를 수 있는 차세대 K푸드 브랜드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1: 고삼농협 has earned positive reviews in the market by using reliable ingredients and enhancing hygiene control. All eyes are now on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which aims to create higher values for healthy meals.

안녕하세요. 소호진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수상하신 분께서 든 트로피를 보았을 때 이 상이 얼마나 무거운지 가늠하기 어려웠는데 제가 직접 이 자리에 와서 이 상을 받게 되니 정말 무겁게 느껴집니다. 오늘 쟁쟁한 후보분들이 많이 계신 자리에서 제가 감히 이 상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욱 정의로운 언론인이 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도움 주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분명 이 자리까지 저의 힘만으로 올라온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 제가 기사를 세상 밖에 꺼낼 수 있도록 이야기를 전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세상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야기들은 저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기후위기, 난민 문제, 마지막은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써주는 이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중대한 이슈들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0: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 같은데요.
1: 감사합니다.
0: 다시 한번 올해의 기자상을 수상하신 서호진 기자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김기자.
1: 서 기자.
0: 나 지금 바빠서 통화 못하는데.
1: 그러시겠지. 유명하신 서 기자님. 감사하다고 한마디만 하면 될 것이지 어쩌려고 그랬어.

0: 나중에 술이나 사라.
1: 그래 알았다. 조심히 들어가.
2: 사람들은 언제나 자극적인 곳에는 촉각을 세우지. 오늘도 예민한 이야기를 얘기하니 바로 반응이 오잖아. 사람들이란 언제나 논쟁거리를 던져줘야 해.

0: 그럼 말할 것 같으면 유명한 TV에 유명한 정치, 재벌, 연예계 온갖 가십거리를 전해주는 요즘 좀 뜨고 있는 레카 스트리머. 다른 스트리머들과는 다르게 정말 1급 비밀을 전해준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어. 내일 자정 방송을 켜서 오늘의 1급 찌라시를 전해주는데 그것이 기사화되지 않은 비밀이라는 것. 유명하니 지금까지 신상 정보 하나 알려지지 않고 방송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가면 때문.
1: 여보세요? 예, 네,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예. 네. 남은 일 좀 하고 있었어요. 네. 내려갈게요. 네, 쉬세요.

0: 그럼 시작해볼까? 안녕하십니까? 유명한 TV의 유명한입니다. 아, 접속에 문제가 있어서 2분 정도 방송이 늦어졌는데요. 자, 바로 오늘의 1급 찌라시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급 찌라시는 오랜만에 드라마로 복귀하는 니나 양에 대한 소식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미모 출중하죠. 노래 잘하죠. 연기 잘하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니나 양.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도 다수의 팬을 보유한 그녀. 아이돌로 데뷔해서 지금의 국민 배우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쥔 니나 양에 대한 소식입니다. 아, 오랜만에 드라마로 복귀한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제가 니나 양의 1급 찌라시를 준비해봤는데요. 오늘의 1급 찌라시는 니나 압구정에 나타난 이유는? 입니다. 여러분, 압구정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예, 술을 먹으러 갔다. 아, 친구를 만나러 갔다. 모두 아닙니다. 니나 양이 압구정에 갔던 것은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는 건 뭐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어떤 병원에 갔는지에 따라 특별해질 수도 있고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죠.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니나 양의 발걸음, 걸음걸이가 아주 조금, 아니 아주 많이 이상했다는. 어쨌거나 니나 양 이번 드라마 복귀도 무사히 하길 바라며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명한 TV의 유명한이었습니다.
1: 매일매일 이렇습니다. 부지런하기도 하죠. 모른 척, 아닌 척, 관심 없는 척, 들었던 말들을 차곡차곡 모아옵니다. 이건 심지어 6개월 전에 들었던 이야기, 니나 양이 복귀할 때쯤 터뜨리려고 아껴왔던 이야기. 머리가 좋다고 해야 할지, 교묘하다고 해야 할지, 이렇게 차곡차곡 말들을 모아온 유명한.
0: 뭐야? 아, 뭐 사진을 뭐 이런 걸 갖다 썼어? 아, 이거 누가 찍은 거야? 트위터에 뭐가 올라왔지? 오, 나쁘지 않구만. 아주 물고 뜯고 알아서들 하고 있네. 아, 말로 한번 쐐기를 박아야겠다. 오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부족한 제가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까지 저의 힘만으로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노력 덕분에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언제나 여러분에게 시혜하겠습니다.
2: 시혜하겠습니다.

0: 니나 압구정에 나타난 이유는 업로드 완료.
1: 걸음걸이가 이상하다고?
2: 마약한 거 아니야?
3: 와, 마스크로 쓰고.
2: 얼굴 다 가렸던데.
4: 스캔들 진짜야?
2: 진짜야?
5: 진짜.
6: 나 같으면 복귀 못함.
0: 시에
2: 기사 봤지?
0: 기사? 무슨 기사?
2: 기사 못 봤어?

0: 뭔 얘기하는 거야? 뭐야, 왜 이래? 사고?
1: 맞지?
0: 뭐가?
1: 너 맞지?
0: 뭔 소리야?
1: 맞지? 너
0: 뭐가?
1: 맞잖아.
0: 무슨
1: 네가
0: 소리냐고?
1: 돈 받고 정보 팔아넘겼지.
0: 알아듣게 말해.
1: 레카 유튜버한테 정보 팔아넘긴 거 아니냐고.
0: 레카 유튜버? 뭔 레카 유튜버? 나 당최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네.
1: 내가 예전에 너한테 장난스럽게 얘기했던 거 있잖아.
0: 네가 뭘 얘기했었는데?
1: 그 치질. 그거 말이야. 수술했다고 한 거.
0: 너 치질 수술했어?
1: 나
0: 누구 말하는 거야?
1: 오늘 사고 난그 배우 말이야.
0: 사고 무슨 사고?
1: 못 봤어? 여배우 교통사고 전치 4주 부상.
0: 여배우 그 사람이 누군데?
1: 그게 내가 아까 말한 치질? 그 배우라고.
0: 그런 얘기를 나한테 했었다고?
1: 너한테 했는데? 너한테 분명히 말했잖아.
0: 난 그런 기억이 없는데.
1: 왜 그때 술자리에서 내가 아는 친구한테 들었다면서 너한테 얘기한 거야?
0: 난 당최 기억이 없어.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어.

0: 야, 너한테 너무 실망이다. 넌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이니? 렉카 유튜버한테 정보 팔아넘길 그럴 사람으로 보여? 내가 남들 이야기에 관심 있는 건 가십거리가 아닌 이 세상에 필요한 이야기, 피와 살이 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인 걸 나도 알고 너도 아는데 누가 무슨 얘기를 어디에서 전했다고 은밀하게 얘기하는 거야?
1: 나도 알지, 네가 그러는 사람이 아닌 것은 나도 당연히 알지.

0: 뭐야? 아, 뭐 이런 걸 보고 있어?
1: 야, 알았어. 뭐 이렇게 흥분하고 난리야.
0: 아, 이런 쓰레기 콘텐츠는 소비하면 안 돼.
1: 그니까. 야, 근데 이 사람 어그로는 다 끌어놓고 정작 아무 말도 안 하더라. 사람들이 소문 만들어내기 아주 딱 좋게 영상 뽑았다니까.
0: 당연하지. 어그로 팔아먹는 놈들이 만드는 그런 쓰레기 콘텐츠니까. 넌 그런 거 볼 시간이 있니? 어? 시간이 남아 돌아?
1: 그니까. 아침부터 정신 없었지? 들어가자.
0: 아니야. 너 먼저 들어가. 난 전화통화 좀 하고 들어갈게. 먼저 들어가.
1: 그래.
0: 들어가. 어. 전화통화 좀. 뭐야? 조회수 엄청 올라갔잖아. 대박! 대박 사건!
1: 오늘 특강 진행은요, 최근 대한민국 기자상을 수상하신 소어진 기자님이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언론의 진실과 정의라는 주제로 오늘 특강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언론인의 자세는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깊이 새길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소어진 기자님 큰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2: 에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어진입니다. 아, 오늘 특강의 주제 언론의 진실과 정의. 특강 제목만 들으면 너무 딱딱하죠. 제가 이 강연을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기자가 되고 싶으셔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1: 네.
2: 네.
1: 네,
2: 아,
1: 그렇죠?
2: 그럼
1: 네.
2: 여기 있는 이분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레기라는 단어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 써보셨다고요? 네, 그렇죠. 그럼 기레기가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기자를 비해하는.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죠. 저도 평소에도 기레기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아, 기자란 정말 재밌는 직업 같아요. 누군가의 비밀을 캐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비밀이 나의 기사거리가 될까 하면서요. 굶주린 하이나처럼 어슬렁어슬렁 거리죠. 출입처에 가서 또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나의 기사거리가 될까 하면서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언론의 진실과 정의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언론의 진실과 정의란 어렵고 위험한 작업이죠. 그것이 언론의 제

0: 언론이 존재할 이유이며 정의를 실현할 방법이죠. 언론은 언제나 자유롭게, 취재는 언제나 정당하게, 공정한 객관성 유지하는 그것이 언론인의 기본 자세. 이리저리 사법법을 뛰어가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지지하여 갈등과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 어제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언론이 언제나 여러분에게 시혜하겠습니다.
1: 네, 오늘 멋진 특강 들려주신 소호진 기자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그럼 지금부터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괜찮으실까요?
2: 아, 물론이죠.
1: 네, 여러분 혹시 소호진 기자님께 궁금한 점이 있으실까요?
2: 아, 진짜? 감사합니다. 종종 듣곤 합니다. 네.
1: 네, 정말 외모가 훤칠하십니다.
2: 네, 아유, 감사합니다.
1: 아무래도 조금 부끄러우실 것 같아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을 준비해봤습니다. 기자님, 혹시 올바른 언론인이 되기 위한 루틴이나 습관 같은 게 따로 있으실까요?
2: 습관? 전 습관으로 팩트 체크를 습관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1: 팩트 체크?
2: 네, 팩트 체크라고 하죠. 앞에 있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그 말이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예민하게 팩트 체크를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1: 아, 팩트 체크.
2: 예.
1: 잘 기억하겠습니다.
2: 네.
1: 네, 혹시 여러분 질문할 용기가 생기셨을까요? 질문하실 분 손. 감사합니다. 네, 저분께 혹시 마이크 전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기자님처럼 되고 싶어서 언론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2: 네.
3: 기자님께서는 언론인으로서 소위 말하는 레카 유튜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 레카 유튜버요?
3: 네. 그 가십거리랑 루머 생성하면서 자극적인 썸네일 올려놓는 유튜버들이요.
2: 요즘 유튜브 때문에 정말 많은 양들의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양질의 정보도 많지만 그 소위 말하는 레카 유튜버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쓰레기 컨텐츠들, 저는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에서도 그런 쓰레기들을 위해서 어떤 강력한 공고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계정을 폭파시킨다든지, 수익 창출을 막는다든지, 뭐 그런... 제가 좀 너무 흥분했나요? 요즘 레카 유튜버들이 너무 판을 치고 있는지라.
1: 네, 소호진 기자님 역시 답변이 거침없으십니다. 그렇죠? 아마 여기 앉아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을 대변한 것처럼 네, 속이 다 시원해졌습니다. 혹시 질문에 답이 되셨을까요?
3: 네, 아 그리고 기자님 그래서 시혜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을 자주 볼 수 있는데 그 표현을 자주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으신 걸까요?
2: 시혜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기자라는 직업이 무언가를 알리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평소에 독서할 때 좋은 표현, 좋은 단어, 좋은 구절들을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사용하는 걸 좋아합니다. 네.
3: 저도 책 많이 읽어야겠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2: 네, 독서 많이 하십시오. 네.
3: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네, 저희가 더 많은 질문을 받으면 좋겠지만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받고 오늘 특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멋진 특강 들려주신 송호진 기자님께 마지막으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4: 오, 조회수 엄청 오르는구만. 대박이다.
1: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명한 TV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매일 자정 방송을 켜서 오늘의 1급 찌라시를 들고 오는 유맹한. 일주일 동안 VIP 회원제에 대한 관심이 어찌나 많은지 회원들이 늘수록 유맹한은 더 유명해집니다.
2: 여보세요? 예, 남은 일 좀 하고 있었어요. 예, 내려갈게요. 예, 쉬세요. 아니, 내가 만든 콘텐츠를 왜 불펌하고 난리들이야? 1급질 하시는 나만 갖고 있는 건데. 아니 이렇게 콘텐츠가 없나? 아, 오늘은 또 어떤 걸로 어그로를 끌지? 아, Q&A 해야겠다.
1: 오, 오늘은 Q&A

0: 아, 오늘 잘해야 돼. 오늘 방송 잘해야 돼.
1: 안녕하십니까. 유명한 TV의 유명한입니다. 아, 바로 오늘의 1급 찌라시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급 찌라시는 바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Q&A 시간! 예, 질문들은 미리 사전에 링크를 통해서 이렇게 받아두었고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정체가 무엇이냐?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언젠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저와의 어떤 비밀이 있을 때 더욱 긴장감이 유지되지 않겠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우리 VIP 채널 구독자들이 100만 명이 되면 그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질문. 이 정보들에 대해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 아니, 이런 질문이 유명한 TV에서 나온다고요?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전 단 한 번도 거짓을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건 맹세할 수 있어요. 기사화 된 적이 있기도 하고요. 거짓말은 구독자 여러분들과 저와의 어떤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니까요. 아, VIP 채널까지 구독했다는 건 절 믿는다는 뜻인데 어디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보시죠.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2: 기자님?
1: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을 가보도록 하죠. 세 번째 질문. 이 가면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 가면은 제가 방송을 위해서 특별히 주문 제작한 가면. 이렇게 앞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고요. 아, Q&A 시간인데 제가 너무 소통이 부족했나요? 빠르게 댓글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 기자님?
1: 기자님, 제가 남들이 모르는 1급 비밀을 갖고 오다 보니까 저를 기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기자와는 아주 거리가 먼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의 대척점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2: 시해하겠습니다.
1: 시해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시해하겠습니다. 네. 방송이 이렇게 끝나가는 게 정말 아쉬운데요. 제가 낮에 먹은 식사가 좀 문제가 생겼는지. 방송을 이대로 종료하기는 아쉬우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0: 뭐야? 잘못 본 거겠지? 잘못 본 걸 거야. 오타가 난 거겠지, 오타. 오타가 난 거겠지, 오타.
1: 안녕하십니까. 유명한 TV의 유명한입니다.
2: 기자야? 진짜 기자?
1: 여러분.
2: 기자상 그 사람?
1: 방송이 진짜? 끝나가는 게 정말 아쉬운데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자정에 다시 만나요.
2: 진짜 기자라고.
1: 지금까지 유명한 TV의 유명한이었습니다.

0: 김 기자,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1: 늦은 시간에 물어볼 게 있어서. 유명한 TV의 유명한이 너야?
0: 무슨 소리야?
1: 내가 메일 한 통을 받았거든.
0: 뭔 소리야? 스팸 메일이겠지. 쓸데없는 얘기할 거면 나 전화 끊는다.

0: 아, 몸이 왜 이러지? 거기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1: 안녕하십니까? 유명한 TV의 유명한입니다.
0: 거기 누구세요? 여기 저 좀 도와주세요.
1: 기도 하고 정인 없기도 하는데 도와준 기자님.
0: 아, 여기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1: 네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있어?
0: 무슨 말?
1: 네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있냐고.
0: 아, 뭔 소리야 이게. 아, 모르겠어요. 몰라.
1: 네가 매일 자정마다 어떤 말들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0: 왜, 너 누구야?
1: 어디 가? 우리 대화가 아직 남았잖아.
0: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여기는 또 어디고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1: 아직도 파악이 안 되나 봐.
0: 도와주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1: 아무도 없지. 내가 널 만나려고 부른 것이니까 너랑 나 단 둘뿐이야. 네 마음대로 못 움직여.
0: 누군데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여긴 또 어디고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1: 넌 네가 뭐랬는지 모르겠어?
0: 응?
1: 유명한이기도 하면서 서러워지는데 네가 뭐랬는지 모르겠어?
0: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요. 몰라.
1: 진짜 모르는 건 아닐 거야. 그치?
0: 알아요. 알아. 알고 있어요.
1: 알고 있다고 하니 이제야 대화가 좀 통하겠네. 내가 너한테 질문을 하나 할게. 어떻게 답해야 되는지 네가 제일 잘 알고 있을 거.
0: 네.
1: 넌 말의 무게를 알고 있어?
0: 말의 무게? 말의 무게? 말의 무게?
1: 모르는 척 하지 말고 시간 걸수록 너한테 더 안 좋을걸? 말의 무게를 알고 있어?
0: 네, 알고 있어요.
1: 그걸 알고도 그렇게 자극적인 말들을 내뱉었단 말이야? 말은 한번 뱉으면 다시 담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
0: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1: 알고 있었다고? 근데 그렇게 쓰레기 같은 말들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도 모른 척하고 살았다고?
0: 모른 척하지는 않았어요. 기자로서 세상에 이런 기사도 쓰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다고요.
1: 네가 잘했다는 거야?
0: 아니, 그건 아니지만.
1: 아니? 들어봐.
2: 안녕하십니까. 유명한 TV 오늘의 내가 전해드리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2: 오늘의 1급 유명한 TV 오늘의 1급 지자 이다양에 대한 소식 오랜만에 들어보러 유명한 이다양에 대한 소식 지금까지 유명한 TV 유명한 유명한이었습니다.

0: 여보세요.
1: 으짜 그러고 바쁘냐? 목소리 한번 듣기 힘들다잉.
0: 엄마.
1: 어째 니들 전화 한 통이 없냐? 니 뭐 상 받았더마.
0: 상이요? 무슨 상?
1: 대한민국 기자 상인가 뭔가, 응? TV 나오더마. 야, 니 그런 거 받았다고 헤이지면 안 된다. 알았지? 그러고 안 바쁘면 좀 내려와.
0: 내려갈게요.
1: 심한.
0: 아, 내려갈게요. 아. 예.
1: 너 왜 엄마한테 버릇없게 전화를 그라고 끊냐? 의진아, 나는 니를 그라고 안 키웠어야. 내가 니를 바른 사람 만든다고 얼마나 노력했는디. 서울 가더니 고향에 있는 엄마는 생각도 안 나는 거요? 응? 니가 누구 덕분에 상도 받고 그 자리까지 있는지 알아? 니 하나 바라보고 여태까지 희생하면서 니 출세시키자고 엄마가 뼈빠지게 고생을 하고 있냐고. 의진아, 많은 거 안 바래야. 네가 엄마를 조금만 더 생각하면 그라고 매정할 수는 없어야. 안 그려? 내가 네한테 많은 거 바래야.
0: 엄마, 다음 주에 내려갈게요. 참,
1: 지가 의사, 검사, 변호사처럼 사짜 직업도 아니면서 참, 바쁘면 얼마나 바쁘다고. 어? 내려와서 네 엄마 사는 것도 좀 보고 하라고.
0: 엄마 다음 주에 내려간다고. 내려간다고.
1: 내려오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
0: 내려간다고.

0: 다녀왔습니다.
1: 성적표 나왔다며 갖고 와봐라. 쭈뼛쭈뼛 걷지 말고 똑바로 걸어. 머시마가 돼갖고. 98점?
0: 아, 뭐 한 문제 틀렸어요.
1: 이번엔 믿어달라며. 니 100점이라며.
0: 이번 시험이 좀 어려웠어요.
1: 또?
0: 저도 한다고 했는데.
1: 참, 핑계도 좋다. 다 어려웠더라도 니는 더 잘했어야지. 어? 이 정도에 만족하면 쓰겄냐? 사람이 이렇게 쉽게 만족하면 쓰겄어? 서울에 있는 아들은 여랑 차원이 다르다니까. 네가 싸워야 되는 아들은 다 거가 있는데 네가 여기서 100점도 못 맞고 만족하면 쓰겄냐고.
0: 만족한 적 없어요.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요.
1: 노력? 됐다. 노력한 게 그런 거면 그냥 공부 때려쳐버려. 응? 서울 가지 말고 그냥 엄마랑 여서 살자. 어진아, 엄마가 네 가르친다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냐? 니는 이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
0: 죄송해요. 제가 다음번에 잘할게요.
1: 맨날 다음 말로만 하지 말고 성적으로 갖고 오라고. 알았냐?
0: 예. 다음번에 꼭 보여드릴게요.
1: 어진아, 엄마는 널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알지?
2: 어진아,
1: 엄마는 널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알지? 널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널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널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0: 평생 감추며 살면 돼. 평생 비밀로 하면 돼.
1: 오진아,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인 거 알지? 서울 가서 성공해야지. 엄마는 언제나 어진이 너를 생각한다. 응?
0: 가면을 쓰지 말걸. 비겁하게 가면 뒤에 숨지 말걸. 인정받고 싶었다고, 칭찬받고 싶었다고. 왜 나에게 단 한 번의 칭찬도 없었냐고. 싸워볼 걸, 따져볼 걸, 말해볼 걸.

네, 대한민국 기자상을 소진 기자님께서 수상하시겠습니다.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자님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수상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떨고 계실 기자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호진입니다. 감사합니다. 쟁쟁한 후보분들이 많이 계신 자리에서 제 감히 이 상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들은 저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기후위기, 난민 문제, 마지막으로 소수자들의 이야기.

0: 죄송합니다. 전 사실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끄럽지만 여러분들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전 기자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전 매일 밤 자정 오늘의 1급 찌라시를 방송하고 있는 유명한 TV의 유명한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의 정체를 밝히는 이유는 제 죄에 대한 면죄부를 받고자 함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 말로 사람을 미혹하고 그 말로 인해 사람들이 상처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이후로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 기자님! 기자님! 기자님! 기자님!

0: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작동하는 원리가 뭔가요? 그러니까 물이 나온 이제 라면을 만들지 모르는 사람도 쉽게 네.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1: 보통은 지금 한강 공원에 가면 이제 여러 개의 기계들이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이제 80도의 더운 물이 나오면서 이 바닥에는 이제 인덕션 가열을 합니다. 그래서 인덕션이 히팅이 되면서 라면을 졸이는데 저희 하우스쿡의 제품의 이제 특징이라고 그러면 정수기하고 인덕션이 결합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거기 그 각 라면의 종류에 따라 최적화된 그 화력과 그리고 물량, 조리 시간, 요게 이제 설정이 돼서 가장 맛있는 조건의 라면을 만드는 그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되겠습니다.
0: 그러면 제가 한강라면을 먹고 싶다면은 그냥 라면을 고르고 뜯어서 그 종이 용기죠 요즘 예. 용기에다가 넣기만 하고 거기에 올려놓기만 하면 되는
1: 그렇죠.
0: 거예요? 다른 거는 예, 그냥 예. 자동화가 되는
1: 네.
0: 거
1: 거기에 이제 버튼만 누르면 물이 네. 나오면서 조리가 되는 거죠.
0: 그럼 완벽하게 맛있는 이제 라면이 네, 예. 나오는 거고요. 네. 특히 저희가 매체에서 좀 봤는데 심지어 그 외국분들에게 많이 네.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국에 오는 외국분들은 항상 네. 한강 라면을 한번 먹어봐야 된다. 꼭 그렇죠. 해야 될 것에 네. 들어가게 됐는데 실제로 대표님께서도 그렇게 외국분들의 이제 반응을 많이 보게 되시나요?
1: 많이 보죠. 네. 네. 아무래도 지금 한국의 위상이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고 또 K-POP이나 K-드라마나 이런 영상 매체를 통해서 네. 해외에서 접하다 보니까 그 한국 특히나 한강라면에 대한 이슈들 관심들 이런 게 많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방문하시는 외국분들이 이제는 필수 코스로 체험하는 그런 계기가 됐더라고요.
0: 네. 어떤 점을 가장 신기하거나 재밌어 하나요?
1: 보통은 이게 이제 내가 직접 먹고 싶은 재료를 토핑이라고 하죠. 재료를 선택을 해서 직접 조리하면서 먹는 그 재미도 있고 신기한 거예요.
0: 네.
1: 그리고 또 요즘은 이제 그 체험 후기라고 그래서 내가 체험한 그런 인증샷을 또 SNS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올리는 그런 재미도 사실은 솔솔하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그런 재미들이 같이 엮여 들어간 것 같습니다.
0: 그런데 네. 요즘은 사실 그 한강을 넘어섰죠. 네. 여러 네. 군데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네.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셀프 라면 전문점 뭐 이런 데도 많죠.
1: 그렇죠.
0: 어디서 네. 좀 접할
1: 수가
0: 있나요?
1: 요즘은 편의점이 가장 많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무인 라면점, 또 고속도로 휴게소, 또 기업체 식당,
0: 네.
1: 또 뭐 호텔이라든가 군부대, 관공서 등등 그 사실 지금 라면 기계를 통해서 한강 라면을 체험하는 그러니까 즐기는 그런 곳들이 상당히 다양해졌습니다.
0: 네,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네. 문화 뭐 드라마 네. 이게 또 인기를 끌면서 더욱 더 네. 이제 특히 해외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네. 있는 것 같은데
1: 네.
0: 실제로 지금 수출도 하고 계시죠?
1: 네, 예. 네. 현재 저희가 50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0: 와, 50개국이네요.
1: 네, 예.
0: 이번에 CES도 다녀오셨다고
1: 네.
0: 들었는데
1: 네.
0: 거기서도 이렇게 해외에서의 그 커가는 인기, 관심도 네. 실감하셨겠네요.
1: 저는 CES는 저희가 지금 3회째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전시회 자체가
0: 네.
1: 가전의 특수한 뭐 AI라든가 좀 더 분야가 다른 첨단의 그 전시회인데
0: 그렇죠.
1: 또 불구하고
0: 네.
1: 저희는 이제 푸드테크 개념으로 해서 지금 그 전시회를 참여하면서 매년 가면 갈수록 이 관심도와 그 인기가 굉장히 그 늘어나고 있는
0: 네.
1: 상승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0: 특별히 뭐 어느 나라나 지역에서 관심이 네. 많이 올라갔거나 그런 것 좀 네. 있나요?
1: 현재로 보면 미국 시장이 아무래도 가장 잠재성도 크고 그 가장 큰 시장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선진국 시장과 개발 도상국의 시장은 조금씩 그 상황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0: 네.
1: 거기에 맞게끔 잘 구성을 하면 지금 현재 한강라면이라는 그 이슈 자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0: 네.
1: 계속적으로 이거는 시장이 커지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근데 이런 편한 조리기는 사실 네. 꼭 라면에 제한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1: 그렇죠.
0: 생각이 드는데요.
1: 네.
0: 대표님께서도 실제로 약간 현지에 맞춤화된
1: 네.
0: 그런 조리기로 또 좀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계시는
1: 네.
0: 거죠.
1: 네. 저희도 처음에 개발을 할 때
0: 네.
1: 라면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라면은 전체 식품으로 보면 하나의 부분이지 전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라면의 이슈도 상당히 크고 라면 수출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힘으로도 가긴 가지만 앞으로의 목표는

0: 라면을 포함한 다양한 한식, 그리고 이게 또 해외 현지로 가면 뭐가 문제냐면 해외 현지 분들은 사실은 한식이나 라면은 어쩌다 한 번씩 먹는 그렇죠. 기호식이지 네. 매일 먹는 식품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분들이 매일 활용할 수 있게끔 적용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한식이나 이런 분들도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그러면 오히려 더 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러면 실제로 지금 해외 수출하는 그 국가들에서 네. 약간 연구를 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이걸 현지화에 더 맞출 수
0: 그렇죠.
1: 있는지?
0: 그거는 네. 나라마다의 식문화가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좀 맞춤으로 이렇게 그 설계도 하고 또 관련된 셰프님과의 어떤 연계를 통해서 뭐 컨설팅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1: 어떻게 보면은 그 가능성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은 네. 약간 무궁무진한 것 네. 같은데 근데 원래 대표님의 회사는 이런 조리기가 아니라 부품 회사였잖아요. 네, 저희는 그럼 갑자기 어떻게 라면 조리기를 만들게 됐는지 그 네. 계기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0: 현재는 저희가 업력이 지금 45년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전기밥솥에 들어가는 열판이나 또 인덕션 렌즈에 들어가는 인덕션 코일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업에 공급하고 그리고 해외 일본에는 저희가 수출하고. 30년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부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소위 밥은 먹겠는데 네. 고기를 못 먹겠는 거예요. 이런 한계가 있고 기업의 성장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를 성장시켜야 되는 저 나름대로 좀 목표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가를 좀 국내외적으로 그 시장 조사를 하면서 네. 나름대로 이제 틈새 시장을 이렇게 접근해서 개발하게 됐습니다.
1: 그래도 라면 조리기라는 아이디어는 네. 어떻게 먼저 생각하셨나요? 대표님이셨나요? 직원들과 이렇게 브레인스토밍 하다가 네.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나왔나요?
0: 직원들과 원래는 저희가 일본에서 저희가 이제 일본 쪽에 그 좀 특화된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일본에서 특수한 기능을 갖는 튀김기 개발을 의뢰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 튀김기를 개발을 하면서 저희 자체적으로는 회의 과정 중에 저희 기술이 유사하게 들어갈 수 있는 품목을 찾아보니 네. 라면 조리기라는 상품이 있더라.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적용해서 개발하면 어떻게 했느냐 해서 그거를 이제 검토하면서 가능성을 좀 봤죠. 네.
1: 기술력은 충분히 갖고 계셨겠지만 네. 사업성이나 또 이렇게 해외 글로벌 네. 시장까지 확장될 네. 수 있는 가능성을 그때도 보셨나요?
0: 그건 저희가 처음 개발하게 된 동기도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했던 계기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국내 시장을 조사를 해봤고요. 네. 국내 시장 같은 경우 그 당시만 해도 제품의 완성도라든가 네. 어디에 내놓을 충분히 내놓을 수 있는 역량의 제품들이 아닌 거예요.
1: 그렇죠. 기존에 있긴 있었어요. 네, 라면 조리기가
0: 있긴 있었는데 네. 그리고 해외를 보니까 아예 없는 상품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적용을 해서 해외에 맞게끔 개발을 하고 마케팅하면 이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왜냐하면 해외에는 전혀 없는 상품인데 네. 이게 반응은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가능성을 봤죠.
1: 그럼 기존에 있던 것과 대표님의 회사에서 만든 거의 차별화는 어떻게 네. 보면 품질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자동화가 좀 더 되는 네. 물까지 나오니까 네. 편의성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0: 그거는 이게 유행에 그치면은 단시간에 없어지면 소멸됩니다. 네. 근데 이게 진정성이라고 그러죠. 제가 볼 때는 이 기계는 음식을 다루는 음식 조리기예요. 네. 그러면 음식을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그 만들면서 맛있게 만드는 이 기능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항목이 저는 맛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또 하나는 이 제품이 아직은 이제 상업 쪽에 활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기계를 사용할 때 이제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비용을 얼마만큼 절감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그 수익이 이윤이 발생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좀 주력을 했습니다. 네. 네.
1: 그래도 처음에 라면 조리기를 만들었을 때 네. 반대나 좀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0: 많이 이게 있었죠.
1: 그렇죠. 네. 주변에 뭐 네. 아버님의 생각도 어떠셨는지 네. 좀 궁금하기도 했고요.
0: 네. 그러니까 이게 회사가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게 항상 순탄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회사에서 이제 총괄 업무를 맡으면서 이 여러 가지 이제 굴곡에 그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네. 이제 나름대로 이제 위기감도 느꼈고 뭔가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한데 그 과정을 극복해야 되는 그 과정들이 사실은 쉽지 않죠. 그래서 그동안 뭐 안정적으로 부품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네. 그냥 편안하게 살 수 뭐
1: 밥은 할 수, 드실 수 있었잖아요.
0: 할 수 있는데 네. 굳이 이게 고생하면서 투자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처음 접하는 이 품목이다 보니까 네. 예, 그거에 대한 좀 반대가 많이 있었죠.
1: 그러면 그 반대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0: 우선은 저는 이제 가능성을 봤고요. 네. 그리고 저는 그 이 개발하는 동기 자체가 그 배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내가 안주해버리면 저는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근데 그 단계를 뛰어넘으면 그 이상의 어떤 그 배움과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회사도 성장하는 동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고민을 했던 거죠.
1: 그래서 그러한 도전 정신 그리고 네. 품질에 대한 어떻게 보면 네. 집념 때문에 이렇게까지 네. 성장하신 것 같은데 네. 그냥 언뜻 좀 궁금한데 네. 지금은 라면 조리기가 그러면은 예전에 그 부품 사업보다 더 커졌을까요?
0: 현재는 그렇지는 않은데요. 네, 저희도 지금 무게 중심을 부품은 부품 사업대로 계속적으로 공고히 하면서 네. 왜냐하면 그거는 꾸준한 매출원으로 해서 그 베이스가 되니까. 네. 기업이 흔들릴 그쵸. 그런 게 없고 중심을 잡아주거든요. 네. 그리고 새로운 상품들을 계속 개발을 하면서 기업을 좀 성장시키는 그런 쪽으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1: 탄탄한 베이스가 있으니까요.
0: 네, 그렇죠.
1: 아버님께서도 아주 흡족해하시겠네요.
0: 네, 뭐 걱정은 많이 하고 계시지만 네, 아무래도 좀 뭐 이렇게 좀 네, 많이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1: 그렇군요. 네, 네. 대표님의 선택과 그 이런 도전이 한강 라면의 이런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은데요. 이 한강 라면의 신화가 시작된 곳이 신영석 대표님의 작은 방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화면에 담아왔는데요. 보고 오겠습니다.

여기는 제 업무 공간인데요. 그동안의 그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공간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처음 저는 이제 아버님으로부터 사업을 물려받았는데 저희가 처음 시작한 아이템이고요. 이렇게 열판 그리고 인덕션 코일 이렇습니다.

0: 이 사진은 저희가 처음 그 컨테이너 선적을 해서 일본에 이제 수출을 한 그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 전 직원이 인증샷을 찍은 사진입니다. 요 상은 중국 산동성 정부에서 주최한 기술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그 상패입니다. 이 카트는 제가 해외 출장을 갈 때마다 애지중지하면서 가지고 다니는 전용 그 핸드 카트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를 누비고 있어요.
1: 대표님, 예. 업무 공간이 약간 영화 세트장 같습니다. 8, 90년대 예, 영화 같은데 예. 아버님의 그 집무실을 그대로 간직하신 예, 건가요?
0: 그러니까 현재까지도 저희 아버님이 좀 활용하시는 공간이고요.
1: 네.
0: 저는 주로 이제 현재는 이제 네 군데서 업무를 보고 있어요.
1: 네 군데요?
0: 예, 그러니까 네. 회사 사무실 네. 그리고 요즘은 저도 해외 쪽에 그 네트워크를 만들다 보니까 야간에 또 소통해야 되는 게 있어서
1: 네.
0: 이제 집에서도 업무를 보고 있고
1: 네.
0: 그리고 해외 나가면 또 호텔에서
1: 네.
0: 그리고 비행기에서 비행기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하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1: 그 보니까는 책상 뒤에 이렇게 액자 그리고 호랑이 그림 이것도 약간 네, 영화 예. 세트장 네, 같았는데 예. 그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0: 특별한
1: 액자인가요?
0: 의미보다는 이제 아버님께서 네. 그런 정신으로 이렇게 이제 그 오랫동안 이제 보관하고 계시는 건데
1: 네.
0: 뭐 앞으로 이제 저희가 하우스쿡 박물관이 만들어지면
1: 네.
0: 거기에 좀 애장으로 소장을 해야 될 그런 품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 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봤었던 이제 주력 사업에 그런 네. 부품이 있었던 것 같은데
0: 네.
1: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년 전에
0: 네.
1: 처음에 이제 일본으로 부품을 수출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것도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0: 쉽지 그렇죠? 않았죠. 그 당시면은 네. 그 당시가 90년대예요.
1: 네.
0: 90년대면 일본의 대기업들은 전부 다 글로벌
1: 네.
0: 한 그런 그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접근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고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해피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이제 기술력이 일본에 인정을 받아서 보통은 부품이 이 적용되려고 그러면 보통 이 2년에서 최고 5년 이상 그래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1년도 안 돼서 결과물을 만들어 나갔으니까 예, 저희는 열심히 한 거죠.
1: 아버님과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네. 수출을 처음 이제 계약했을 때
0: 네.
1: 그 단체 사진 같은데
0: 네.
1: 대표님의 아주 어렸을 때
0: 네.
1: 모습도
0: 네.
1: 나왔습니다.
0: 네.
1: 철학을 전공하셨다고
0: 네.
1: 들었는데 근데 학생 때도 언젠가는 이 가업을 이어가야 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나요? 아니면 좀
0: 초기에는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1: 네.
0: 아버님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고 건강이 좀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형제로는 이제 오남매지만 이 아들로는
1: 오남매 중에 장남이시네.
0: 예, 아들로는 제가 넷째 장남이다 보니까
1: 네.
0: 그 당시에 제가 그 책임감 장남으로서의 책임감과 나몰라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해서 발을 담근 것이 현재까지 왔습니다.
1: 예. 가업을 잊지 않으셨으면은
0: 네.
1: 철학을 계속 공부하셨을까요?
0: 그거는 아닐 것 같고요.
1: 예. 네. 그리고 또 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0: 네.
1: 어떤 상들인가요? 뭐 한두 개는 소개를 해주셨지만은.
0: 네.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의미가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중국 산동성 정부로부터 그 기술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1: 네.
0: 조리기를 출품을 해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혁신성을 인정받은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1: 이렇게 혁신성을 인정받는데 대표님께서 아까 영상에서는 가장 이렇게 좀 애정 있는 물건은
0: 네.
1: 카트 이었습니다.
0: 네,
1: 카트
0: 네.
1: 이 카트는 네. 이제 워낙 해외 출장 많이 다니실 때마다
0: 네.
1: 이제 가져가신다고 했는데
0: 네.
1: 그 상품을 아무래도 그 조리기 이런
0: 네.
1: 것을 싣고 가시기
0: 그렇죠.
1: 위한
0: 네.
1: 카트시죠.
0: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점잖게 편안히 이 바이어를 만나 그러면 가장 좋은데 저희 품목 자체가
1: 네.
0: 바리바리 짐을 챙겨서
1: 네.
0: 이동을 하고 바이어분들께는 시원함과 시식을 해서 결과물을 내야 되는 그런 품목이다 보니까 이 항상 그 카트가 핸드 카트가 애장하는 그런 품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항상 그 같이 다니고 있죠.
1: 손때가 묻고 그렇죠. 예, 좀 예. 어디든지 같이 예. 동행하는 그런 네. 카트가 됐네요.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예. 사실 왜 라면은 네. 그렇게 집에서 그냥 끓이는 것보다 네. 특히 한강 라면 이렇게 네. 조리기로 만드는 게 더 맛있을까요? 네. 왜 그런가요?
0: 가장 과학인가요? 그 최적의 음식들마다의 가장 맛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우리가 매운탕을 끓일 때도 그러니까 센 불에 일정 시간을 끓여줘야 이게 제맛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라면도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직접 끓이면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도 일정한 시간과 뭐 물량이라든가 조리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최적화되면 가장 맛있는 라면 내지는 한식이 되더라고요.
1: 그런데 네. 맛이 뭐 가장 중요하겠지만 네. 말씀하신 대로 특히 상업용은 그 비용이나 네. efficiency, 효율성이 네. 있어야 되잖아요. 빨리빨리 돼야 그렇죠. 될 것 같은데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것도 네.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0: 쉽지 않죠.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그 부품 사업을 저희가 히팅 쪽에는 나름대로 이제 그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술을 적용을 해서 보통 이게 대입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라면 하나를 끓일 때 보통 4분이 걸려요. 네. 근데 우리가 물을 끓이고 라면을 넣어서 라면을 끓이면 보통적으로는 10분 이상 걸리잖아요.
1: 그렇죠. 면을 넣은 상태에서부터 예. 한 보통 4분이 걸리니까요. 예.
0: 그래서 그 시간을 단축시켜서 네. 제일 맛있고 빠르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사실은 기술입니다.
1: 네.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게 들리지만은 이 딱 그 맛의 정석 그 딱 그 네. 알맞는 시간과 네. 모든 것을 맞추기 위해서 5만 개의 네. 라면을 끓였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나요?
0: 좀 과한 표현도 있지만 네. 제가 직접 끓이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검토한 부분도 있고요. 또 해외 전시회라든가 여러 행사를 진행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그 이상의 라면을 끓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검증하고 검토하고 또 그분들의 맛에 대한 평가도 받으면서 네. 나름대로 표준을 잡은 것입니다.
1: 이런 한강 라면 그리고 라면 조리기의 인기가 많아지면서 네. 어떻게 보면 대표님의 제품만의 차별화 아니면 경쟁력은 네.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0: 현재 그 아직은 시장이 미미한 시장이지만 이게 상당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첫째는 이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수질이 안 좋아요. 그러면 물에 대한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첫째는 저희가 정수기를 연결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음식을 이게 이제 상업장에서 사용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특히 네. 축제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타이밍에는 기계가 계속적으로
1: 쉴 수가 없죠. 네.
0: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연속조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연속조리가 구현이 돼야 됩니다. 근데 많은 기계들이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퀄리티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지금 많은 이제 업체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었을 것 같은데 네. 아직 대표님의 회사의 제품이 네. 이런 시장 점유율은 그러면은 아직은 좀 높은 편이겠네요?
0: 그렇죠. 지금 전체적으로는 한국의 국내에는 지금 무인라면 전문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국을 다닐 수 있는 데를 다 다녀보니 저희 하우스쿡 제품이 95% 이상 점유하고 있더라 해서 그거는 그렇게 알게
1: 그렇게
0: 됐습니다.
1: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그 체험 자체가 약간 한국 문화의 일부가 네,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것만은 이렇게 좀 한국적인 특징 네. 좀 고집해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하신 점이 있을까요?
0: 진정한 한식이 접근이 돼야 한국 음식이 각광을 받는 거잖아요. 해외에 나갔을 때 사실은 한식을 하시는 셰프님들이 전 세계를 다닐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지에 있는 그런 분들이 음식을 만들었을 때 최적화된 맛있는 한식을 만들 수 있는 게 네. 거기에 기여하는 게 이제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그래서 지금은 라면이지만은 네. 어떠한 또 한식 음식에 빠르게 아니면 네. 좀 더 쉽게 네.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0: 현재도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 네. 외식 프랜차이즈의 주방 안에서 활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 뭐 떡볶이 같은 거
0: 떡볶이도 있고요. 네. 저희가 찌그 볶고 삶고 굽는 요리,
1: 그러니까 다 가능한
0: 모든
1: 거예요?
0: 요리가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라면은 그냥 끓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그 외에도 다른 음식들, 뭐 한식에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도 다 찌그 볶고 삶는 거고 네. 또 해외에 음식들, 현지식들도 다 해당이 되는 품목이니까 거기에 접목해서 이제는 마케팅으로 하면 새로운 그 시장을 열어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너무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아유, 고맙습니다.
1: 네. 한강 라면을 넘어서서 K-푸드의 세계화를 앞장서고 계신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토크룸에서는 신영석 대표님과의 대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앞으로의 행보와 또 도전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0: 네,
1: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좋은 말씀
0: 네.
1: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4: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5: 전쟁터가 됐어요.
6: 오! 오픈 찬스.

0: 상고일출 마중은 일단 1939년도 나주 근대 문화를 2017년에 마중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연도 뒷자리만 따서 3917 마중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고요. 정말 전라남도 나주, 원도심, 나주 향교, 담장 건너에 폐가였던 고택 7채를 저희가 차례대로 복원을 해서 한옥 스테이를 비롯한 나주배를 활용한 로컬 F&B 카페, 그리고 로컬과 탄소 중립의 6차 산업의 체험, 그리고 공연 전시가 이루어지는 4,000평의 리사이클링 정원으로 구성된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1: When entering this space, it feels like you're transported back to Naju in 1939, welcomed into a bygone era. An enduring space offering relaxation in a place that seems to have frozen in 1939. Transforming this cultural heritage site into a cozy space required meticulous work.
2: Among these spaces, these spaces are fortunately 훼손되지 않고 그 모습들이 남아있고 정원들도 오랫동안 지네들 맘대로 컸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의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날것의 자원이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0: 그래서 이런 자원들이 사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요즘에 너무나도 급변화되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가치 있고 보존돼야 되는 그런 저희 소중한 자산이면 확신을 했습니다.
1: These co-founders considered a historic place as an asset. Abandoned for years, the enduring charm of Hanok stayed throughout it. Bringing back an era dating back to 1939, each space had individual stories that resurfaced. Transforming a space in a way that embodied Naju's style, that champions a blend of tradition, modernity, and contemporary trends.
0: We are now, from these 7 폐가가 다 저희한테는 소중하지만은 그 중에 단 한 개를 뽑아라. 그렇게 하면 이제 앞에 보이는 1939년도에 지어진 저 목서원. 네, 이 고택입니다. 네, 나주 정 씨의 그 고택이라는 걸 알게 돼서 아 그러면 우리가 오픈을 2017년에 했으니까 그 당시 1939년도에 그 나주의 모습 그대로를 한번 우리가 표현을 한번 해보자 그런 의미로 상골출 마중이라고 이렇게 네이밍을 했습니다.
1: After being forgotten for a while, this place re-emerged as a conduit for the story of Naju, which is undergoing a renewal through its unique regional value. A space steeped in decades of tradition offers tranquility for those who seek a sense of nostalgia. And it serves as a multifunctional cultural space linking Naju's future with its past.
3: As you can see, this is recycling, right? So, I think about the old days, and I want to come back and come back and have a feeling of stay.
1: Oozing with elegance and serenity, Hanok lets people imprint their vision onto it like a canvas. Everyday life crosses paths in this time and space. Architecturally, it elevates the prior historic elements so that it is preserved, but also merges with the forward-thinking design elements. This is what the co-founders wanted to achieve.
2: 저희가 행랑채하고 두 군데를 원형 보존해서 지금 사용을 하다가 이번에 행랑채를 좀 넓게 사용처에 맞게끔 좀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건물들하고 이 정원들이 나주의 구한말 이후부터 있었던 그 역사 동학 농민운동부터 근대사로 흘러나오는 현장이어서 여러 스토리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1: To understand this space better, it will help to learn the old stories and history about it. Old tales abound in this place. Forgotten due to the ravages of time, this space had its story rediscovered, leading to its perfect restoration to the period of 1939.
0: 이런 자원들이 이대로 보존될 수 있다는 거는 누가 이제 계속 살고 했었으면 생활하기 편하게 계속 고치거나 나무들도 다 자르고 고택들도 예전의 고택들이기 때문에 요즘 현대인의 삶에 걸맞게 이렇게 현대적으로 되게 변화를 시켰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반대로 그 옛날의 옛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거는 저희는 그거를 최고의 자산,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라는 거를 깨닫고 이제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하면서 계속 숨어 있는 보석들을 이제 예, 발견해 나가는 거죠.
1: The garden covers 3 acres of land and the original plants and trees have been preserved. The gardening project aimed to preserve the old as much as possible.
2: 공간을 이제 정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정비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맨땅에다가 나무들을 막 옮겨다 심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있던 나무들을 잘라내고 배에서 솎아내고 골라내고 그리고 이제 약간 나무를 자리를 옮겨서 배치를 바꾸고 해서 만든 리사이클링 정원이고 저 언덕에 있는 저런 이제 휴식할 수 있는 그 정자라든가 이런 공간들이 여기서 공사하고 남은 한옥 폐자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리고 동네에서 이제 저희는 뭐든지 다 쓴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버리는 건 다 저희 갖다 줍니다, 맞습니다.
1: Harmony with nature is what completes a hanok's elegance. As the season change, the appearance of the garden plants change with it. And this creates a picturesque look of hanoks. This garden and the old hanoks have been together in harmony for many centuries. There is a reason why each flower was carefully planted. They're intended to welcome visitors in any season of the year.
2: 정원이 테마가 아니라 이곳은 이 고택과 지역의 이제 역사성 이게 같이 이제 버무려진 정원, 문화정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무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이제 스토리를 그래서 저쪽에 보면 이제 회화나무와 느티나무의 열리지 고목이라든가 한 가지 나무에서 봄이 되면 다섯 가지 색깔의 동백이 피는 오색 동백이라든가 이제 포인트가 있는 나무들에 대한 스토리텔링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고도화를 하기 위해서 정원의 포인트도 세련되게 그리고 그 안에 이야기를 담을 수 있게끔 구성을 하는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1: One garden space shines brighter than the rest. A large ginkgo tree hangs over the nearby Naju Hyanggyo School and boasts yellow autumnal colors. These trees and flowers that display the grandeur and beauty of nature also welcome the four seasons.
2: 은행나무가 가로수는 수령이 적잖아요. 걔네들은 10월 말 되면 다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고령목들은 11월 10일 정도 돼야 일반 수목원의 작은 나무들이나 가로수가 다 떨어지고 나면 그때 노랗게 물들기 시작해요. 여기 마중의 나무 그다음에 저 향교에 있는 나무들 대부분 다 200년 이상 된 나무들이거든요. 다른 데는 다 끝나고 나면 여기는 시즌이 시작하는 되게 특이한 콘텐츠입니다.
1: Reviving the local cultural sites and natural resources, which have been overlooked for decades, and revealing them to people again. Their efforts to present a unique Naju style have drawn people here.

0: 지역의 가치를 가장 잘 보존해 가고 있고 그것을 이제 현대인들의 그 여가 트렌드에 맞게 좀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외부에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일종의 앵커 개념 또는 플랫폼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놔두는 이런 마중 삼구일칠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개방된 공간이고 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그런 뭐 팝업이나 아니면 뭐 플리마켓이나 이렇게 활용하면 굉장히 좀 나주가 지역 주민들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1: By highlighting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is space and recovering a forgotten chapter in its history, these hanoks now offer so much more than before. Unlocking the value of a cultural heritage, which was not abandoned but merely disconnected for a period of time, gives a new story and purpose to this place.
2: (2015년도에)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이 목성원이라는 공간은 작년에 전라남도 우수건축자산 1호로 등록이 됐습니다. 지방에는 모든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이 다 상존하는데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우리들의 이제 시각인데 민간에서 소유한 것들은 그 가치들을 돈벌이를 이용해서 활용한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1: In a fast-changing world, progress used to mean adopting what was new. But now, we define progress as finding ways to preserve the old and unlock future value from it. This has become the new definition of development for tomorrow.
3: 일단 저는 차별화되게 나주다움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고택에서 나주의 모습들을 1939년도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공간에서 나주의 것을 가진 그런 자원을 활용해서 뭔가를 판매를 하고 손님들에게 내어드리면 이것도 너무 좋은 의미가 있겠다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던 게 지금은 이제 로컬이라는 이제 이름이 많이 이렇게 우리에게는 익숙해져 있죠. 그 당시에는 로컬이라는 이름이 뭐 있진 않았습니다. 나주하면 유명한 게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나주 배가 떠오릅니다. 저 또한 그때는 나주 사람이 아니었고 그럼 이렇게 유명한 임금님에게 진상품으로 올려졌던 이 나주배로 뭔가를 만들어서 팔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뭐 나주배 양갱도 만들었고 지금은 이제 베이커리 파트나 이런 파트들이 더 많이 확장이 되어서 나주배 모습하고 똑같은 배빵도 저희한테는 베스트입니다. 이런 것들을 점차 확대를 시키고 뭐 드실 수 있는 로컬 자원을 통하는 음식도 참 개발 연구 중에 있습니다.
1: Efforts to restore seven Hanok houses that were forgotten and return luster to a faded history. All of this has resulted in a multifunctional cultural space transformed from old Hanok houses where people once lived.
2: 기존에 이제 사용하지 않던 유휴 공간이거나 아니면 버려졌던 폐가라든가 이런 공간들이 다시 그 기능을 갖고 살아난 걸 이제 찍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걸 통해서 수익 모델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수익 모델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거는 버려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한 거는 첫 번째가 대중성의 확보거든요. 대중성을 확보하려면 예쁘거나 아니면 매력적인 그 먹거리라든가 다 섞여야 되죠. 대중적으로 눈길을 끌 만큼 뭔가 그 강력한 컨텐츠가 되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지역에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나 문화예술인들이 여기 공간을 이용해서 뭔가 작품 활동도 하고 아름다운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공간을 항상 준비해 놓는 겁니다.
1: Where one's livelihood becomes life. And life in turn becomes a chapter in history. The refreshing Naju style becomes a retreat that gifts people with such a rich cultural experience. Visitors can take in the history and vibe of Naju, a thousand-year-old city, and ponder what new stories can be written here while being mindful of its history.
4: I see it as a future. If you had a house in here, then the house in the house would be a part of the consciousness. The life of the life is all out of us. 힐링이고 관광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미래의 세대들에게 보존적 개발, 그런 차원에서 아주 훌륭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1: Even though it might have been forgotten for decades, it held within it a deep intrinsic value. Reviving local history and scattered historic assets that were previously overlooked and polishing what was a diamond in the rough have created a charming Naju attraction that creates value.

0: 지방 소멸을 막을 수는 없어요, 절대. 그 공간을 찾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러려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지역에서의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좀 샘플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성장했을 때 지역이 어떤 효과가 있고, 그리고 행정에서도 민간의 영역들을 활성화시키게끔 탑다운이 아니라 이렇게 바텀업으로 밑에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걸 인정했으면 좋겠다. 저희의 궁극적인 생존이 첫 번째지만 두 번째, 저희가 융복합 형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민간 지역 활성화의 그 모델, 신화 이런 것들의 모습으로 한번 자리 잡아 보자. 그런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1: A historic place spanning 1,000 years, but fell into disuse over time. Through the ravages of time, Naju's history and bejeweled heritage has been unearthed to present the unvarnished image of Naju. Through modern renovations, they have created a cozy space on an historic site. A space reborn and harking back to 1939.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 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한국인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시일 텐데요. 바로 서시입니다. 이 시를 쓴 주인공,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크에서 활동하는 권소영 연구원입니다. 서시, 별에는 밤, 자화상 등을 쓴 윤동주 시인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가끔 윤동주 시인의 정보에서 오해와 오류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윤동주 시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대일항쟁기였던 1917년에 태어난 윤동주는 평생 한국어로만 시를 쓰며 민족의 아픔을 위로했던 시인이에요. 폭넓게 세상을 접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일본 유학을 떠났던 윤동주는 1943년 7월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족 문화와 독립 정신을 고취시켰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945년 2월 윤동주는 28세의 나이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을 거뒀는데요. 암울했던 식민지 시절, 민족에 대한 사랑과 독립에 대한 염원을 시로 쓴 윤동주 시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0: Under the sea, there are paths. The seascapes along the underwater trails boast an unimaginable beauty. As we drift with the movement of water, we encounter scenes of fierce survival in the wild and moments of life and death. Sometimes, in the havens teeming with diverse marine creatures, we learn the art of survival itself. This is a path overflowing with life, filled with lovers and fighters, hunters and prey. We call this path the Underwater Ole. Now, let us journey through Jeju's Underwater Ole Trail. In September, an underwater photography competition took place over 3 days. It is a festival for underwater photographers. Each dive spot around Seokgyupo is bursting with activities from underwater photographers carrying cameras.
1: Jeju 수중 촬영대회는 올해로 다섯 번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문섬, 범섬, 섭섬 일대를 중심으로 대회가 열리는데 종목은 광각 분야, 접사, 환경, 모델 부분이 있고 아마추어 사진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액션캠 분야를 넣어 스마트 부분이나 이에 유사한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들도 출품하고 있습니다.
0: 스마트폰 Photographers capture the many faces of Jeju's sea through their lens for their pieces.
2: 일단은 제주도만큼 연산호가 이렇게 많고 큼지막한 것들이 별로 다른 데서는 많이 못 봤고요. 그리고 색깔도 굉장히 다양하고 화려해가지고 항상 올 때마다 제주 바다는 항상 다이빙할 때마다 정말 화려하고 색깔이 알록달록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0: 안네모니 fish living among sea anemones are great models.
3: 이제 난류성 오종이 좀 더 많아진 느낌이 확실히 들긴 해요.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그리고 수온도 그래도 예전에는 꽤 추운 편이 많았거든요, 여름에도. 근데 이제는 여름에 들어가면 꽤나 따뜻한 물이 꽤나 있어 보니까 확실히 많이 변한 것 같긴 해요.
0: From a lionfish hiding in the corals to a bright yellow young boxfish, a variety of fish tempt photographers closer. Together with her father, Kim Yuri descends into the water from the lift. A third grade student, she is the youngest participant in the competition.
4: 물고기 사진이나 아니면 소나무 같은 바다 샘물이나 뭐 그런 걸 찍었어요. 산호 옆에 걸려 있는 국물이 뭔가 생태계를 망치는 것 같고 동물들이 아프게 하는 것 같아서 슬퍼요.
5: 공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0: The underwater photography competition concluded with an award ceremony. This year, in a live public session, the judges evaluate the winners from a pool of works selected through an initial screening across several categories.
6: 전 세계적으로 산호가 지금

0: 뭐 지구 온난화라든지 환경 변화 때문에 산호들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 바다는 전 세계적으로 특이하게 산호가 지금 폭발적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전 세계에서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 아름다움을 촬영을 해서 뭐 우리 국민들 전 세계에 좀 알릴 수 있으면은 수중 촬영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Beginning with the environmental category, photographers were awarded for their work, and Kim Yuri, the youngest contestant, won an honorable mention. This year's underwater photography competition celebrated 29 works across six categories.

0: The thrilling moment of that first dive. The trembling flutter of pressing the shutter underwater. Because they know all the moments undersea are decisive moments, the underwater photographers record Jeju's water ocean with passion.
1: Jeju만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수중 사진을 많이 찍어가지고요. 다른 사람, 이제 해외분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제주도에 다이빙 스팟이 이런 데가 있고 이렇게 멋진 장소도 있더니 여러분도 많이 와서 다이빙 해달라 이렇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2: 제주 바다에 이렇게 엄청 화려한 점과 그다음에 다양한 마크로 생물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촬영 대회들이 많이 유치가 된다면은 그런 화려함과 그다음에 작은 생물들을 더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꼭 촬영 대회가 아니더라도 혼자 따로 이렇게 사진 촬영을 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이 잘 못 보는 점들을 알려 노력하겠습니다.
3: 종목이 다양하듯 분야별로 다양한 사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를 통해 비다이버들이 잘 모르는 제주 바닷속의 진정한 모습을 알려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바람이 있다면 본 대회를 좀 더 규모 있게 국제대회로 만들어서 아름다운 제주 바다를 세계로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 We look forward to the continued story of Jeju's underwater photographers.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otte.
1: 오늘의 팬분은 어떤 분이 오실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
2: 오늘의 글로벌 팬분은 과연
1: 기대를 해볼까요?
3: 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제가 캐나다에서 온 에밀리입니다.
1: 네. 캐나다에서 오셨군요.
4: 가본 적 있어요?
1: 캐나다요?
5: 한 번도 없어요 저는.
1: 나 캐나다 눈 가보고 싶다.
4: 이뻐요.
5: 이뻐요.
4: 근데 조금 지루해요.
5: 진짜요?
6: 네. 아이돌 메이커는 또 어쩐 일로 찾아오셔 주셨나요?
4: 아, 제가 이제 40대 되고 새로운 출발 시작하고 싶어요.
1: 새로운
4: 네.
1: 출발?
4: 출발이요? 출발. 제가 최근에 싱글 다시 돌싱.
1: 그럼 싱글.
4: 그래서 네. 제가 그냥 완전 내 스타일로 살고 네. 싶고 좀더 이쁜 삶 있고 싶고
1: 그만 뭔지 알죠?
5: 이제부터
1: 자유.
4: 자유도.
5: 자유.
4: 네.
1: 자유. 그리고 맞아요. 내가 여태까지 이런 협의해왔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5: 하고 싶은 대로. 맞아요. 나를 찾아서 오늘
1: 나를 찾아서.
5: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는 걸로.
1: 제가 좀 잘 알아요.
4: 그리고 제가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 고윤정 배우님처럼 그런 느낌, 그런 분위기.
1: 정말 오늘 메이크업 좀 빡세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5: 너무 좋은데요?
1: 일단은 또 네. 마스크팩부터 일단 들어가면서
5: 혹시 평소에 피부 고민 같은 거 있으세요?
4: 엄청 많아요.
5: 엄청 많아요.
4: 그치 없어요. 40대 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1: 저 알아요.
4: 40대?
1: 저는 30대 후반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뭐 주름은 기본 네. 고민이죠. 네. 노화가 네. 이제 본격 시작이 되고 피부에 수분도 싹 없어지잖아요.
4: 평생 동안 닭 쓸거 엄청 심했는데 또 심해졌고 그리고 발자 주름 실리프팅 몇 번 했고 필러도 넣고 그래도 다시 또 생겨요.
1: 실리프팅이랑 필러를 자꾸 넣는데도 자꾸 생겨요?
4: 계속 생겨요.
5: 강아지 혹시 키우세요?
4: 세 마리인지.
1: 세 마리나?
4: 애 세 명. 강아지 세 마리. 그래서
1: 애새 개새
4: 정신 없어.
5: 그럼 뭔가 새 출발을 위해서 원하는 약간 스타일이 있으세요 요즘?
4: 와우 관리 엄청 잘하는 40대 그런 느낌?
1: 그럼 20대는 어려우니까 30대로 돌아갑시다.
4: 오케이
1: 30대 초반.
5: 30대로.
4: 좋아요.
7: 그런 에센스로 촉촉하게
8: 그다음에 프라이머.
1: 근데 잔주름은 그렇게 없으신 것 같아. 관리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는구나.
4: 피부과에 살 수 있으면 좋겠어.
1: 살짝 다크서클 보정을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컨실러가 필요하고
9: 빨간색이에요? 주황색?
1: 붉은색입니다.
5: 붉은색?
1: 오늘 제가 몇 개 조색을 해서
7: 색을 아주 얇게 또 살짝만 올렸는데 지금 푸른기가 확 없어졌죠? 네.
1: 결국에는 얼굴에 푸른기를 살짝 덮는 게 또 나이 먹으면 되게 중요해요. 반대쪽도 푸른기가 있는 곳을 위주로 아주 얇게 조금씩 얇게 올릴 거예요. 코 주변에 약간 혈관 비침 이런 것도 한번 이게 막상 올리면 초록색 같지가 않잖아요?
5: 네. 쌤님 손에 올렸을 때는
1: 초록이죠.
5: 올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초록인데
1: 이게 멀쩡한 피부에 올리면 초록으로 보이지만 붉은기가 있는 피부에 올리면 그 초록이 색을 잃어버리면서 중간 톤이 되는 거죠. 뉴트럴라이즈 그리고 붉은기 살짝 얼굴에 톤을 잡아주는 거예요. 보색 이론들을 잘 쓰면은 피부의 그런 단점들, 색소들을 좀 잘 커버할 수가 있어요.
5: 근데 그 전이랑 다르게 약간 이번엔 피부의 두꺼움을 좀 확실히 죽이시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이게 주름 많은 피부일수록 화장이 두껍게 올라가면요, 주름에 다 낍니다. 굉장히 얇고 매트하게 밑에는 깔아줘야지 피니쉬는 글로우하게 속은 이제 움직이지 않게. 이제 베이스 작업을 했고요. 촉촉한 파데에 살짝 커버력을 더할 수 있는

0: 공항 또 너무 매트하면 좀 볼륨이 안 살거든요. 촉촉해야 볼륨이 좀 살기 그죠, 때문에 그죠. 촉촉한 파데를 빛이 나는 파데를 올려볼게요. 이제 매트하게 좀 이렇게 여기만 매트하게 해놓고 촉촉한 파데에다가 고정력을 올릴 수 있는 컨실러를 좀 섞어서 얼굴 중앙을 위주로
1: 혹시 이런 것도 드셔보셨어요? 한국 음식 중에 좀 약간 난이도 높은 음식들.
2: 한국 음식 거의 다 좋아해요. 그냥 번데기만.
1: 번데기는 왜요? 진짜 맛있는데.
0: 번데기 먹어요?
2: 네.
0: 번데기 어떻게 먹을 수 있어?
1: 저 진짜 잘 먹는데.
0: 저도 음식을 많이 가리는 편이라서 번데기 못 먹어요.
1: 되게 꼬소해요, 근데.
0: 꼬소해요?
1: 네, 꼬소해요. 번데기는 좀 귀여운 느낌이 있는데.
0: 번데기가 귀엽다고?
1: 납작해서 잘 안 보이잖아요.
0: 일단 1차 커버를 여기까지 하고 이제 눈화장 들어가 볼 건데요. 내가 자주 하는 메이크업을 하면 돼. 내가 아주 요즘 다크서클이랑 눈에 푹 들어간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쓰는 컬러들이 있어요.
1: 근데 또 윤정님이 색조가 조금 있긴 하거든요? 좀 고급스러운 좋아요. 느낌?
0: 요런 느낌을 좀 써볼게요. 프라이머 조금 눈에, 눈두덩이에. 자, 위에 봐주세요. 붉은 톤.
1: 붉은 톤. 혹시 애교살인가요?
0: 요거는 눈 밑에 푸른 다크서클을 커버하는 용도예요. 혈색을 잡아주는 조금 더 밝은 색깔. 눈 주변에 한번 싹 푸른 느낌 없애고 이렇게 하면 섀도우를 바른 거라기보다는 눈에 푸른 느낌을 좀 걷어내서 발그레한 그런 눈두덩이를 만드는 게 목표죠. 그래서 반대쪽이랑 좀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지금 살짝 피치톤을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이쪽이랑 다르게 생얼 같은데 뭔가 좀 푸른 느낌이 좀 가려졌다. 그런 느낌으로 지금 메이크업을 하고 있어요. 피치톤을 쭉쭉쭉쭉 올려주고
3: 밝은 톤으로.
1: 전에는 뭔가 여기 브라운 깔고 뭐 어둡게 하고 좀 음영을 위주로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엔 되게 넓게 바르시는 것 같아요.
0: 네. 어떤 위치를 잡는 거라기보다는 피부톤을 다 커버하는 느낌이라서 넓게 여기까지 그래요. 그라데이션으로 그냥 잠깐 계속 그냥 톤만 네. 핑크핑크하게 작은 브러쉬로 이제 조금 더 어두운 컬러 눈 밑에 이제 조금 더 좀 좁은 부위를 잡을게요. 윤정님도 애교살이 있나요?
1: 네. 애교살은 한국 메이크업에선 없어서
0: 빠질 수가 없군요. 네. 이 전체 시리즈 이름을 애교살 K뷰티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1: 애교살도 약간 동안 메이크업의 꿀팁 중에 하나인가요?
0: 완전
1: 완전?
0: 네 완전
1: 약간 두꺼울수록 좀 더 귀여움이 추가되는 거죠?
0: 그쵸 아무래도 중안부가 더 짧아지다 보니까
1: 그 섀도우 위에다가 올리시는 거예요?
0: 맞아요. 펄을 너무 반짝이는 거 말고 좀 적당한 펄이 좋겠습니다. 아이라인은 아주 자연스럽게 조금만 빼야 될 것 같네요. 너무 빼면은 갑자기 화장한 티가 많이 날 것 같아서 일단은 속눈썹 사이사이를 먼저 메꾸고 자연스럽게 단슬로 한번 해보려고요. 그리고 아이라인 위로 조금 올라가면서 어두운 음영을 좀 담아볼게요. 전체적으로 무드를 조금 통일하는
1: 제일 좋아하시는 거 있어요? 뭔가 이건 꼭 추천해주고 싶다. 한국에 놀러 온 사람들한테.
2: 피부과.
0: 아니 여기 오실 게 아니고 병원으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2: 메디컬 요행.
0: 크림 블러셔 사용해볼게요. 핑크랑 오렌지를 좀 섞었는데.
1: 블러셔도 위치에 따라서 또 느낌이 완전 바뀌죠?
0: 많이 바뀌죠. 오늘은 지금 밑으로 많이 내려왔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중안부를 좀 짧아 보이게 하는 쉐딩도 약간 밝은 톤. 아, 이것도 조금 써야겠다. 살짝 어두운 걸로는 이제 얼굴 사이드 쪽으로 가볼게요. 음영을 잡아주되 펄이 들어간 컬러로 여기 볼륨을 좀 잡아주는 거죠. 아, 이 크림 느낌 그대로 하이라이터도 갔으면 좋겠는데 하이라이터가 크림이 없나? 하이라이터를 크림을 안 갖고 왔네. 없으면 또 만들어야지 립밤으로.
1: 립밤.
0: 오늘은 립밤이랑 섀도우를 섞어볼 거예요. 오. 네. 자, 크림 하이라이터 완성됐습니다.
1: 확실히 근데 광이 다르네요, 올리니까.
0: 그러니까 이 또 볼륨이 되게 중요해요, 진짜.
1: 크림 블러셔 올린 그 위쪽에다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0: 그쵸. 코를 좀 짧아 보이게 쉐딩해볼게요.
1: 방법이 있나요?
0: 짧아 방법이 보이게.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다 쉐딩을 넣기보다는 밑에 쪽을 조금 어둡게 코가 좀 작아 보이게 중간에 한번 끊어주는 거죠.
1: 오, 신기해.
0: 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이라이터가 일자로 딱 있으면은 코가 길어 보이기 때문에 코가 짧아지면 중안부가 짧아 보이기 때문에 동안에 가까워질 수 있죠. 입술 밑에도 살짝 하면 입술이 도톰해 보이게 베이지 컬러를 조금 확장을 할게요. 또 인중이 조금 기셔가지고 위로 좀 많이 올릴게요, 립을.
1: 이런 컬러 예쁠 것 같아요.
0: 좋아요. 좋아요. 그대로 두 가지를 좀 섞어서. 이거 예쁘다. 토끼 같은 느낌이네.
1: 밑에 올리신 컬러랑도 뭔가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0: 언제 오시는지 기다려볼까요? 오! 대박!
1: 안녕하세요.
2: 완전 느낌이 또 새로워요.
1: 또 왔어요.
0: 제가 약속드린 30대 초반의 룩이 나왔네요.
1: 완전 레이디 느낌.
0: 오늘 눈 주변에 있는 푸르딩딩한 혈색 같은 거를 붉은 톤으로 덮었던 메이크업이고요. 그리고 래쉬나 아이라인도 약간 한국 스타일. 그리고 언더에 애교살. 립 컬러도 고윤정님이랑 비슷하게 코랄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3: 옷 뭔가 무드랑 헤어 무드도 약간 고윤정님 많이 하시는 느낌이어가지고 메이크오버 된 느낌 완전.
1: 정말 마음에 들어요. 내 집으로 맨날 오세요.
3: 사실 저는 한국인이지만 여긴 처음 와봐요. 이런 느낌의 카페라고 해야 되죠?
1: 제 어머니 다음에 오실 때 꼭 와야 돼. 네.
0: 와 대박 온다.
3: 아 이렇게.
4: 와. 와. 대추차고요. 아.
0: 와. 산삼.
4: 하얀 산삼차고요.
0: 이걸 먼저 먹을까요? 이게
3: 한
0: 산삼.
3: 번도 안 먹었어요.
0: 어린이 산삼인가 봐.
3: 처음이에요.
0: 처음 먹어봐.
1: 매운 당근. 매운 당근.
3: 매운 당근. 매운 당근.
0: 오! 너무 쓴데?
1: 괜찮아요.
0: 진짜 이거 먹는 거예요?
3: 매운데요? 아, 그냥 매운 당근.
1: 매운 당근 같은.
0: 와, 이거 맛있다.
1: 맛있네요.
3: 근데 진짜 좋아하시네. 잘 드시는.
0: 언니가 달라.
3: 건강한 곳에 데려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1: 제가 40살인데 새로운 출발 시작할 수 있어요. 진짜 감사하고 너무 기뻐요, 오늘.
0: 오! 이게 뭐지?
3: 뭐예요? 이거 진짜 뭐예요?
0: 깜짝 놀랐다.
3: 감사합니다.
0: 와 너무 귀여워. 큰님 박재리 다음에 또 봐. 와 대박. 너무 감동인데? 네 지금 아이돌 메이커 7회를 마무리했는데요. 다양한 외국인 분들의 얼굴에 메이크업을 제가 할 수 있었던 것도 처음이어서 되게 많은 걸 배웠고요. 아, 생각보다 이 K-뷰티를 알리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그런 활동이구나. 그리고 또 제니님과 만나서 열몇 살 차이의 나이 차이를 극복을 하면서 제니님의 시선으로도 이제 메이크업을 해석하고 되게 도움도 너무 많이 받았고
3: 되게 다양한 글로벌 팬분들이 다양한 팬덤을 또 가지고 계셨잖아요. K-POP 아티스트 분들을 되게 좋아해 주셔서 또 너무 좋았고 또 거기서 또 재밌는 꿀팁 같은 걸 또 많이 신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저도 많이 배웠고 팬분들도 뭔가 되게 정보를 얻어가는 모습이어가지고 너무 저도 재밌었습니다.
0: 시청을 지금까지 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분명히 시즌2로 돌아올 예정이고요. 또 다른 영상에서
4: 네 안녕.

저는 만 5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했는데요. 바이올린 소리를 워낙 좋아했어서 그 특유의 따뜻함과 약간 사람의 목소리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거든요, 바이올린이.

올랐을 때보다는 이제 혼자 연습할 때 더 큰 희열을 느끼는데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이 잘 나왔을 때 그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색깔을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을까 그걸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습을 할 때는 이제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는 반면에 무대에서 연주할 때는 정말 머릿속을 비우고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는 자유롭게, 콩쿨 무대도 저만의 독주회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바이올린과는 거의 제 인생의 대부분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할 때도 많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입니다. 작곡가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와 또 제 자신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모두 다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0: Ideas ahead of their time have shaped a better world. A man who believed that culture could bring peace to the world. Kim Ku. The one thing I seek in infinite quantity is the power of a highly developed culture. This is because the power of culture brings happiness and meaning to our lives, and by extension, to the lives of others. My wish, culture of peace. 150th anniversary of the birth of Kim Ku.
1: Smart Biz Accelerators introduce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which has brought about innovative changes to the manufacturing sector. This week on Smart Biz Accelerators, we introduce Maba Industrial, which provides total solutions for the mobility industry. Also, we look into BioBootech, which has made innovative attempts to improve skin health. And we explore Kosam Nonghap, which has produced soups with Hano, or a premium native Korean cattle breed. Stay tuned and explore the innovativ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Korea'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2: Maba Industrial has emerged as a provider of total solutions for the mobility industry. Based on its own production skills, the company has carried out the designing,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services. Aside from car decals and wrapping services, the company has developed future automobile as well. We look into Maba Industrial, which has led the mobility industry by connecting the present and future. Maba Industrial is located in Wanjugun County,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company has suggested overall solutions for automobiles, including exterior designs, inner parts, and displays. As it has offered total services for the whole life cycle of cars, the firm has gained recognition in the related industries.
3: 저희 마바 산업은 1988년 창립 이래 대한민국 상용차 엠블렘 순정 부품 제작 및 제조를 바탕으로 모빌리티 분야에 기반을 다져온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커머셜 비클 전문 기업입니다. 당사의 가장 큰 경쟁력은 운송, 시각, 영상, 그리고 모빌리티 UI UX에 특화된 15명 이상의 최고 수준의 디자이너들로 구성된 자체 디자인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 The firm has accumulated skills in the fields of car emblems and wrapping designs for more than three decades. By creating precision data on the exterior designs of vehicles, it has increased the quality of its products for different types of automobiles. Based on the advanced capabilities, the company has developed future-oriented commercialization solutions for the mobility industry. The solutions can provide customized information and spaces according to different purposes.
4: 저희 마바 산업은 디지털 가변 형선팅 등 기존 제품 고도화와 함께 약 85억 규모의 국제 과제인 다목적 모빌리티 캐빈 디자인 기술 개발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외국인 인천공항 환승객을 위한 맞춤형 짧은 여행 모빌리티 솔루션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탑승하는 환승객의 동선과 니즈에 맞춰 차량 내부 디스플레이와 공간이 즉각적인 트래블 가이드 형태로 변환되는 방식으로 모빌리티 공간이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그 자체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2: The company has carried out studies on the original solutions for PBV, or purpose-built vehicles. As a result, the firm has developed its own middleware that can connect the CAN or controller area network signals with the mobile application and monitoring systems.
3: 저희는 링크4라고 하고 있고요. 고객과 모빌리티와 여러 가지 경험을 연결해 준다고 해서 링크4라고 저희가 명칭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탑승객이 타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정보가 바뀌는 필요에 따라 달라지는 정보를 보여주는 차량을 만든 겁니다. 디스플레이와 그리고 컨트롤 패드를 통해서 하나로 다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든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Accurate data is the biggest strength of the company. After the incoming of raw materials, the decal print data is created based on the different design plans. The printed materials go through the precision processing stage, and the materials are turned into customized products for different types of vehicles.
5: 저희 마바 산업의 주력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정밀도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오차 없는 시공과 부분 교체가 가능해 유지보수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춘 엠블럼 및 랩핑 솔루션입니다. 둘째, 차량 외부 디스플레이는 물론 소프트웨어를 통해 탑승자의 목적에 맞춰 차량 내부 공간을 자유롭게 바꾸는 SDV 기반의 가변형 캐빈 기술입니다. 무엇보다 저희의 가장 큰 경쟁력은 신제품 설계와 시공은 물론 자체 특장이 가능한 차량 구조 변경 인증과 전국망 AS까지 전 과정을 단일 기업이 책임지는 국내 유일의 원스톱 플랫폼 구조를 갖췄다는 점입니다.
2: The company has implemented a smart factory to deal with the rapidly expanded product lineups and for more systematic management of the overall process. As a result, the amount of defective products has drastically decreased. Also, the firm has made quick responses at the production site and the productivity has increased.
6: 저희 마바산업은 2026 전북형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을 통해 MES와 ERP를 연계하여 제조의 전 공정을 하나의 데이터 흐름으로 통합했습니다. 덕분에 현장 키오스크로 실시간 작업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관리자가 어디서든 생산 현황을 즉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The exterior designs of vehicles can contribute to creating higher added values for different brands. The company has fulfilled the needs of the clients with the precise plans and creative designs.
7: 저희 디자인 팀은 생산의 출발점인 정확한 데이터 설계를 책임집니다. 차종별 도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원단 출력 파일을 작성하는데요. 이를 통해 도면 변경 사항이 현장에 즉시 반영되도록 하여 오차 없는 완벽한 스마트 맞춤형 시공을 이끌고 있습니다.
2: By developing a more flexible production system as well as advanced technologies, the firm has achieved continuous growth. What is more, by applying digitalized solutions to the manufacturing process, Maba Industrial has earned recognition as a leading provider of global mobility solutions.
3: Maba 산업이 개발하는 모든 기술과 제품은 반드시 이를 사용하는 인간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된다는 확고한 개발 철칙이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람 중심의 디자인과 디지털 혁신이 융합하고 이를 당사 자체 연구 및 제조 시스템에 적용하여 글로벌 모빌리티 솔루션 리더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2: Maba Industrial has suggested new technologies and designs that can connect humans and offer a new experience. And we look forward to its remarkable growth in the future mobility industry.

0: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contributed to enhancing the beauty of consumers by developing premium ingredients. BioBeautech has developed cutting-edge technologies for the production of high-quality cosmetic items. By implementing smart solutions for the entire process, the firm has increased the production efficiency and stabilized the quality of its products. We introduce BioBeautech, which has constantly made innovative attempts to improve people's skin health. BioBeautech is located in Seongnam, Gyeonggi-do Province. The company has given a boost to the cosmetic industry by developing technologies and facilities that can protect the skin barrier. It has mainly developed advanced skills for the stable delivery of active components to the skin.
1: 저희 바이오뷰텍은 화장품 원료 소재 완제품을 개발, 제조하는 종합 화장품 기업입니다. 식물성 계면활성제, 니오존 봉입 소재 등 고도화된 약물 전달 시스템, 원료 소재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실제 소비자가 사용하는 기능성 화장품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보다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원료 소재를 기반으로 실제 효능이 검증된 우수한 제품들을 고객분들께 제공하는 것입니다.
0: The firm has manufactured cosmetic items based on the materials it has developed. By promoting the certified materials to the global market, the company's products have enjoyed positive responses from overseas consumers.
1: 바이오뷰텍은 다양한 식물성 계면활성제, 바이오 관련 소재, 효능이 우수한 약물 전달제 등 300여 종 이상의 화장품 원료를 자체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된 원료 소재들을 적용한 비타큐민 파워 브라이트닝 앰플 에센스와 더블 트랜스포메이션 실크 마스크,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시장을 타겟으로 한 더마앤더마 제품 등의 화장품을 대표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우리 기술이 탑재되어 세계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0: The raw materials are controlled through the inventory management system of the company. The manufacturing process is carried out and the finished goods go through quality inspections.
2: 바이오뷰텍은 제조 과정뿐 아니라 제조를 위한 준비 단계까지도 품질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공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유럽 화장품 원료 생산 인증 EFFCI, 품질 경영 시스템 ISO 9001, 환경 경영 체제 ISO 14001, 그리고 국제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ISO 22716 등 국제 기준을 준수하며 작업 환경을 관리하고 있고 원료 입고, 제조 충진 포장까지 전 과정의 공정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작업의 오류와 실수를 최소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높아진 생산 효율이 고객 만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0: The firm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system to build a safer and more hygienic manufacturing environment. As a result, it can satisfy the global standards by preventing the production of defective products and increasing productivity.
3: 바이오뷰텍은 보다 체계적인 생산 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해 삼성전자의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전 공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였습니다. 현재는 자재 관리, 생산 관리, 입출고 관리, 품질 관리까지 모든 업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그 결과 생산 현황이나 재고 공정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불필요한 수 작업과 오류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생산 효율과 품질 안정성이 함께 향상된 것이 가장 큰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Based on the transdermal delivery formulation technology, the company has continuously broadened the scope of its business. By joining overseas exhibitions, the firm has actively promoted its ingredients and products to global businesses.
4: We currently collaborate with diverse markets across Asia, Europe, and North America, providing high-quality ingredients that meet global standards. We are proud to see our technologies integrated into world-class beauty products, and we will continue our best to expand our global footprint even further.
0: BioBeauTech has constantly carried out studies to develop effective and stable ingredients for skin health. Also, it has developed eco-friendly materials by making use of plant-based as well as fermented materials.
5: 저희 연구소에서는 리포존, 니오존의 에토존, 큐보존과 같은 피부 전달 효율을 높이는 DDS 기반의 기능성 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식물 유래 PDRN 성분이나 엑소존 등의 바이오 소재 기반 원료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온 유화가 가능한 계면활성제 프리의 검 유래 유화제나 스틱 제형에 쉽게 적용이 가능한 기능성 왁스 소재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으로는 매우 쫀쫀하고 탄성력이 있으며 풍부한 거품과 우수한 세정성을 겸비한 틱소트로픽 클렌징 폼 제품, 그리고 제형 복원력이 우수한 형상기화 크림에 자사 원료 소재인 오일 캡슐을 적용한 신기술, 신제형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paved a new path for the skincare industry by suggesting scientific solutions. And it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lead the global beauty trends.
1: 저희 바이오뷰텍은 앞으로도 연구개발에 아낌없는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경피흡수 기술과 바이오 소재 연구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K-뷰티 화장품 원료 소재와 완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품과 기술력 모두에서 인정받는 기업, 세계 뷰티 산업에 크게 일조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0: BioBeauTech has developed safe and reliable technologies that can boost people's skin health. And it is expected to gain more ground in the global beauty industry in the near future.
6: Kuk or Tang, which means traditional soups in Korea, is usually boiled for a long time, and it provides a deep and savory taste. And there's a company which has developed convenient and healthy soups that can satisfy consumers with hectic lives. It's Gosam Nonghyap, which has gained trust by using healthy ingredients and strengthening hygiene as well as quality control. We explore Gosam Nonghyap, a maker of convenient and healthy food, which has brought about a paradigm shift in the food industry. Gosam Nonghyap is located in Ansan, Gyeonggi-do Province. The company specializes in producing soups with Hanu, or a premium native Korean cattle breed. By putting top priority on using reliable ingredients and keeping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the firm has gained trust in the market as a provider of premium food.
7: 저희 고산 농협은 지역 농업과 함께 성장해 오면서 농가의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특히 한우 부산물 가공을 통해 버려질 수 있는 자원을 새로운 식품으로 만들어 농가 소득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 국산유를 기반으로 간편식 시장에 맞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6: Various kinds of soups that are made with Hanu are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The convenient products of the company have reproduced the deep and savory taste of the traditional Korean soup. The milky white soup with less fat provides the taste of homemade soup. And consumers can feel more familiar with the company's products.
8: 저희 고삼농협은 한우 사골곰탕과 도가니탕을 비롯해 한우 육개장, 안성장터국밥, 한우 미역국 등 다양한 국탕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은 국내산 한우를 중심으로 한 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균일한 맛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생산 공정과 품질 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소비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안정적인 품질의 제품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6: Aside from the current soup products, the company has broadened the scope of its business by developing different types of healthy food. And it has enjoyed positive responses in the Korean market as healthy and nutritious food. The company has released samgyetang, or Korean ginseng chicken soup, and chuotang, or Korean loach soup as new products. As the products are delivered in the form of convenient food, consumers can enjoy the products more comfortably.
8: 보양식 제품군은 영양과 편의성을 동시에 고려한 제품으로 현대 소비자들의 건강한 식문화에 맞춰 개발되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증가와 건강한 식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양식 HMR 시장은 새로운 성장 분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통 보양식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소비 방식으로 재해석한 제품들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6: For the whole manufacturing process, the company has implemented strict quality standards. After the pre-processing of meat and the broth extraction stages, the basis of the soup products is completed. The concentration and emulsification stages are carried out to create a deeper taste and maintain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Also, the products go through the mixing and packing stages, as well as the metal detecting process, and the hygienic and safe food can be released to the public.
9: 저희 고삼농협 제품의 품질은 공정 전반에 걸친 관리 시스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속 검출 및 이물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물 혼입을 철저히 방지하고 있으며 공정별 온도와 시간 관리를 통해 제품의 맛과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화된 충진 및 포장 설비와 균질화 설비를 통해 제품의 균일성을 확보하고 햇석 기반 위생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여 식품 안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6: The company has applied automation facilities and sensor-based management systems to all parts of the production site. And the entire process can be monitored at a glance. As a result, it has reduced the variables and kept a stable manufacturing environment.
10: 최근 식품 안전과 품질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보다 체계적인 생산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와 협업하여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게 되었고 그 결과 생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면서 공정 효율을 높이고 품질을 표준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불량률 감소와 함께 보다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고 제품에 대한 신뢰도 역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6: The firm has expanded the scope of business by constantly carrying out studies. With the aim of analyzing premium ingredients and improving the production stages, the firm has promoted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7: 고삼농협은 제품의 안정성과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탕류의 품질 고도화 연구를 비롯해 간편식 제품 개발, 보양식 제품 연구, 그리고 저장성과 품질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삼계탕 제품군 확대와 염소탕 등 보양식 제품 개발을 통해 시장 변화에 대응하며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6: 고삼농협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the Korean and overseas markets by promoting healthy and convenient products. It held a tasting event in Japan in January this year to actively make advancement into the global market.
1: 고3 농협은 농협이 가진 원재료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한 제조 공정, 추적된 품질 관리, 노하우를 기반으로 제품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기반 위에 보양식 제품 라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MZ세대까지 아우를 수 있는 차세대 K푸드 브랜드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6: 고3 농협 has earned positive reviews in the market by using reliable ingredients and enhancing hygiene control. All eyes are now on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which aims to create higher values for healthy meals.

0: 라면 먹고 싶어. 나 라면 먹고 싶어요.
1: 매끈매끈 하다, 매끈매끈 한. 뿅뿅 하다, 뿅뿅 한.
0: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2: 태몽아 눈 다다리, 이제 다리, 다다리, 다다리, 다다리,
0: 여. 몸에 좀 약초. 라면이에요? I'm eating this right now. Let's go. 할머니,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아카니 아카니 시고.
3: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서 깊은 사적지,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를 위해 지정된 국립공원. 내장산 국립공원의 대표적 보물 천년고찰 백양사는 창건 당시 백암사라 불리다 고려시대 정토사로 개칭 후 조선시대에 백양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소장된 수많은

문화유산과 비자나무 숲 등의 천연기념물은 고찰의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양사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쌍계류입니다. 1350년 창건 이래 1377년 중건 당시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러 최고로 추앙받던 두 인물 목은 이색과 포은 정몽주가 청수 스님의 청으로 기문을 짓고 시를 지으며 널리 알려집니다. 누각의 그림자와 물빛이 위아래로 서로 비치어 참으로 볼만하다는 이색의 기문처럼 못에 어른거리는 쌍계류의 모습은 단연 압권입니다. 지금 시를 청하는 백암사 스님을 만나 붓을 잡고 끙끙거리니 글재주가 부끄럽네. 청수가 누각 세우니 그 이름 소중하고 목은 선생 기문 지으니 같이 더해지네. 노을빛 아득하니 저무는 산은 붉고 달 그림자에 배회하니 가을물은 막네. 오랫동안 인간사 시달렸으니 어느 날 소매 떨치고 그대와 오르리. 정몽주의 시에서는 쌍계류 찬사와 함께 불교와 성리학의 화합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정신은 종교와 이념과 시대를 넘어 이름난 문인들의 글로 이어지며 쌍계류만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쌍계류의 시는 크게 정몽주의 시를 차원에 지어진 시와 경관을 찬미하는 시로 나뉘는데요. 쌍계류의 현판에는 그중 180여 수의 시가 걸려 있습니다. 골짜기 울창하고 나무는 뚫듯 솟았는데 산에 바람 불고 개화꽃 날리니 가을이라 어느 해에 쌍계수를 건널까 달밤에 종소리 들으며 누대에 홀로 기대네. 여러 보관과 시간이 흘렀어도 누적문학의 정수로 국립공원의 문화자원이 된 쌍계류. 자연과 누각과 문학이 어우러져 완성된 쌍계류의 미학이 더욱 빛나는 이유가 아닐까요?

0: 1등 해야 돼.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4: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5: 전쟁터가 됐어요.
2: 오! 오픈 찬스.

0: 1917 마중은 일단 1939년도 나주 근대 문화를 2017년에 마중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연도 뒷자리만 따서 1917 마중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고요. 정말 전라남도 나주, 원도심, 나주 향교, 담장 건너에 폐가였던 고택 일곱 채를 저희가 차례대로 복원을 해서 한옥 스테이를 비롯한 나주배를 활용한 로컬 F&B 카페, 그리고 로컬과 탄소 중립의 6차 산업의 체험, 그리고 공연 전시가 이루어지는 4,000평의 리사이클링 정원으로 구성된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1: When entering this space, it feels like you're transported back to Naju in 1939, welcomed into a bygone era. An enduring space offering relaxation in a place that seems to have frozen in 1939. Transforming this cultural heritage site into a cozy space required meticulous work.
2: In 그 중에서도 이 공간들은 다행히 오히려 폐가였기 때문에 훼손되지 않고 그 모습들이 남아있고 정원들도 오랫동안 지네들 맘대로 컸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의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날것의 자원이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0: 그래서 이런 자원들이 사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요즘에 너무나도 급변화되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가치 있고 보존돼야 되는 그런 저희의 소중한 자산이면 확신을 했습니다.
1: These co-founders considered a historic place as an asset. Abandoned for years, the enduring charm of Hanok stayed throughout it. Bringing back an era dating back to 1939, each space had individual stories that resurfaced. Transforming a space in a way that embodied Naju's style, that champions a blend of tradition, modernity, and contemporary trends.
0: We 이 중에서 뭐 일곱 채의 폐가가 다 저희한테는 소중하지만은 그 중에 단 한 개를 뽑아라. 그렇게 하면 이제 앞에 보이는 1939년도에 지어진 저 목서원, 예, 이 고택입니다. 예, 나주 정 씨의 그 고택이라는 걸 알게 돼서 아, 그러면 우리가 오픈을 2017년에 했으니까 그 당시 1939년도에 그 나주의 모습 그대로를 한번 우리가 표현을 한번 해보자. 그런 의미로 상골출 마중이라고 이렇게 네이밍을 했습니다.
1: After being forgotten for a while, this place re-emerged as a conduit for the story of Naju, which is undergoing a renewal through its unique regional value. A space steeped in decades of tradition offers tranquility for those who seek a sense of nostalgia. And it serves as a multifunctional cultural space linking Naju's future with its past.
3: Looking at it, this is recycling, isn't it? 그러다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조용히 한 번씩 와가지고 숙박도 해보고 싶은 생각도 들어.
1: Oozing with elegance and serenity, Hanok lets people imprint their vision onto it like a canvas. Everyday life crosses paths in this time and space. Architecturally, it elevates the prior historic elements so that it is preserved, but also merges with the forward-thinking design elements. This is what the co-founders wanted to achieve.
2: 그래서 그 건물은 저희가 행랑채하고 두 군데를 원형 보존해서 지금 사용을 하다가 이번에 행랑채를 좀 넓게 사용처에 맞게끔 좀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물들하고 이 정원들이 나주의 구한말 이후부터 있었던 그 역사 동학 농민운동부터 근대사로 흘러나오는 현장이어서 여러 스토리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1: To understand this space better, it will help to learn the old stories and history about it. Old tales abound in this place. Forgotten due to the ravages of time, this space had its story rediscovered, leading to its perfect restoration to the period of 1939. Preserving a building in its original state can also be a step forward.
0: These 이대로 보존될 수 있다는 거는 누가 이제 계속 살고 했었으면 생활하기 편하게 계속 고치거나 나무들도 다 자르고 고택들도 예전의 고택들이기 때문에 요즘 현대인의 삶에 걸맞게 이렇게 현대적으로 되게 변화를 시켰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반대로 그 옛날의 옛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는 저희는 그거를 최고의 자산,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라는 거를 깨닫고 이제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하면서 계속 숨어 있는 보석들을 이제 예, 발견해 나가는 거죠.
1: The garden covers 3 acres of land and the original plants and trees have been preserved. The gardening project aimed to preserve the old as much as possible. Many efforts were taken to enhance the garden so that it would be in harmony with its surrounding space and attuned with the changing seasons.
2: The space 이제 정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정비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맨 땅에다가 나무들을 막 옮겨다 심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있던 나무들을 잘라내고 배에서 솎아내고 골라내고 그리고 이제 약간 나무를 자리를 옮겨서 배치를 바꾸고 해서 만든 리사이클링 정원이고 저 언덕에 있는 저런 이제 휴식할 수 있는 그 정자라든가 이런 공간들이 여기서 공사하고 남은 한옥 폐자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리고 동네에서 이제 저희는 뭐든지 다 쓴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버리는 건 다 저희 갖다 줍니다. 맞습니다.
1: Harmony with nature is what completes a hanok's elegance. As the season change, the appearance of the garden plants change with it. And this creates a picturesque look of hanoks. This garden and the old hanoks have been together in harmony for many centuries. There is a reason why each flower was carefully planted. They're intended to welcome visitors in any season of the year.
2: 정원이 테마가 아니라 이곳은 이 고택과 지역의 이제 역사성 이게 같이 이제 버무려진 정원, 문화정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무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이제 스토리를 그래서 저쪽에 보면 이제 회화나무와 느티나무의 열리지 고목이라든가 한 가지 나무에서 봄이 되면 다섯 가지 색깔의 동백이 피는 오색 동백이라든가 이제 포인트가 있는 나무들에 대한 스토리텔링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고도화를 하기 위해서 정원의 포인트도 세련되게 그리고 그 안에 이야기를 담을 수 있게끔 구성을 하는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1: One garden space shines brighter than the rest. A large ginkgo tree hangs over the nearby Naju Hyangyo School and boasts yellow autumnal colors. These trees and flowers that display the grandeur and beauty of nature also welcome the four seasons.
2: 은행나무가 가로수는 수령이 적잖아요. 걔네들은 10월 말 되면 다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고령목들은 11월 10일 정도 돼야 일반 수목원의 작은 나무들이나 가로수가 다 떨어지고 나면 그때 노랗게 물들기 시작해요. 여기 마중의 나무 그다음에 저 향교에 있는 나무들 대부분 다 200년 이상 된 나무들이거든요. 다른 데는 다 끝나고 나면 여기는 시즌이 시작하는 되게 특이한 콘텐츠입니다.
1: Reviving the local cultural sites and natural resources, which have been overlooked for decades, and revealing them to people again. Their efforts to present a unique Naju style have drawn people here.

0: 지역의 가치를 가장 잘 보존해 가고 있고 그것을 이제 현대인들의 그 여가 트렌드에 맞게 좀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외부에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일종의 앵커 개념 또는 플랫폼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놔두는 이런 마중 삼글칠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개방된 공간이고 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그런 뭐 팝업이나 아니면 뭐 플리마켓이나 이렇게 활용하면 굉장히 좀 나주가 지역 주민들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1: By highlighting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is space and recovering a forgotten chapter in its history, these hanoks now offer so much more than before. Unlocking the value of a cultural heritage, which was not abandoned but merely disconnected for a period of time, gives a new story and purpose to this place.
2: (2015년도에)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이 목성원이라는 공간은 작년에 전라남도 우수건축자산 1호로 등록이 됐습니다. 지방에는 모든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이 다 상존하는데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우리들의 이제 시각인데 민간에서 소유한 것들은 그 가치들을 돈벌이를 이용해서 활용한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1: 'In a fast-changing world, progress used to mean adopting what was new. But now, we define progress as finding ways to preserve the old and unlock future value from it. This has become the new definition of development for tomorrow.
3: 일단 저는 차별화되게 나주다움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고택에서 나주의 모습들을 1939년도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공간에서 나주의 것을 가진 그런 자원을 활용해서 뭔가를 판매를 하고 손님들에게 내어드리면 이것도 너무 좋은 의미가 있겠다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던 게 지금은 이제 로컬이라는 이제 이름이 많이 이렇게 우리에게는 익숙해져 있죠. 그 당시에는 로컬이라는 이름이 뭐 있진 않았습니다. 나주 하면 유명한 게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나주 배가 떠오릅니다. 저 또한 그때는 나주 사람이 아니었고 그럼 이렇게 유명한 임금님에게 진상품으로 올려졌던 이 나주배로 뭔가를 만들어서 팔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뭐 나주배 양갱도 만들었고 지금은 이제 베이커리 파트나 이런 파트들이 더 많이 확장이 되어서 나주배 모습하고 똑같은 배빵도 저희한테는 베스트입니다. 이런 것들을 점차 확대를 시키고 뭐 드실 수 있는 로컬 자원을 통하는 음식도 한참 개발 연구 중에 있습니다.
1: Efforts to restore seven Hanok houses that were forgotten and return luster to a faded history. All of this has resulted in a multifunctional cultural space transformed from old Hanok houses where people once lived.
2: 기존에 이제 사용하지 않던 유휴 공간이거나 아니면 버려졌던 폐가라든가 이런 공간들이 다시 그 기능을 갖고 살아난 걸 이제 찍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걸 통해서 수익 모델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수익 모델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거는 버려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한 거는 첫 번째가 대중성의 확보거든요. 대중성을 확보하려면 예쁘거나 아니면 매력적인 그 먹거리라든가 다 섞여야 되죠. 대중적으로 눈길을 끌 만큼 뭔가 그 강력한 컨텐츠가 되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지역에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나 문화예술인들이 여기 공간을 이용해서 뭔가 작품 활동도 하고 아름다운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공간을 항상 준비해 놓는 겁니다.
1: Where one's livelihood becomes life. And life in turn becomes a chapter in history. The refreshing Naju style becomes a retreat that gifts people with such a rich cultural experience. Visitors can take in the history and vibe of Naju, a thousand-year-old city, and ponder what new stories can be written here while being mindful of its history.
4: I라고 봅니다. 만약에 여기에다가 아파트를 한 채 지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아파트 한 채는 의식주의 주만 해결이 되잖아요. 일상 그 밖에 탈출은 다 우리가 힐링이고 관광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미래의 세대들에게 보존적 개발 그런 차원에서 아주 훌륭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1: Even though it might have been forgotten for decades, it held within it a deep intrinsic value. Reviving local history and scattered historic assets that were previously overlooked and polishing what was a diamond in the rough have created a charming Naju attraction that creates value.
2: 지방 소멸을 막을 수는 없어요, 절대. 그 공간을 찾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러려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지역에서의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좀 샘플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성장했을 때 지역이 어떤 효과가 있고 그리고 행정에서도

0: 민간의 영역들을 활성화시키게끔 탑다운이 아니라 이렇게 바텀업으로 밑에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걸 인정했으면 좋겠다. 저희의 궁극적인 생존이 첫 번째지만 두 번째 저희가 융복합 형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민간 지역 활성화의 그 모델, 신화 이런 것들의 모습으로 한번 자리 잡아보자. 그런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1: A historic place spanning 1,000 years, but fell into disuse over time. Through the ravages of time, Naju's history and the jeweled heritage has been unearthed to present the unvarnished image of Naju. Through modern renovations, they have created a cozy space on an historic site. A space reborn and harking back to 1939.

0: 오늘은 제주 전통 원픽.
1: 제주 전통 원픽. 네. 오매 기술? 어, 무료 시험합니다. 형님, 무료래요, 무료.
0: 아, 4대째 술 도가.
2: 잘하는 그 제주도 방어를.
3: 잘했죠?
4: 잘했죠.
1: 너무 잘했죠.
0: 맛있다. 맛있다.
5: 내가 해서 바로 먹으니까 훨씬 더 맛도 배가 되는 것 같아.
1: 아, 와, 공기 너무 좋지 않아요? 와.
0: 드리빙 코리아 하면서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네. 이렇게 아침에 산책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서울에 있으면, 네. 사실 서울 공기니까 산책을 가끔 하긴 하는데 이런 느낌이 없잖아요.
1: 여기는 약간 천연 자연 공기 청청이 같은 딱 그런 느낌.
0: 그거예요. 네. 오늘, 네. 첫 번째 힐링 코스가 이 산책 코스입니다.
1: 약간 숨쉬기 운동인가요? 살짝?
0: 아니, 아니. 네. 자연 그대로 살아있는 곳.
1: 자연 그대로 살아있는 곳. 네.
0: 한국 관광 선정 100선에 들어가 있는
1: 이곳이요.
0: 특별한 숲.
1: 숲세권이 있는
0: 거친 매력이 있는 숲. 원시림.
1: 원시림. 네.
0: 진짜 특별한 곳이에요. 이번에도, 네.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1: 아, 선생님 여기 계시는구나.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6: 야, 반갑습니다.
0: 네,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6: 아이고, 뭐 텔레비전에서 보다 온 거 너무 젊으시고 잘생기시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아침부터 칭찬을 받으세요? 예? 아침부터 칭찬을, 예. 받으세요?
1: 원래 아침에 칭찬받으면, 예. 저녁 때까지 기분 좋아요.
0: 아, 그래. 아, 근데 여기가
1: 이름이 머채왓이에요?
6: 네, 머채왓.
1: 이게 무슨 뜻인가요, 머채왓?
6: 머채왓이라는 뜻은, 예. 예. 머채는 제주도 사투리로, 예. 돌무더기라는 뜻입니다. 돌무더기.
1: 돌무더기.
6: 돌들이 묻혀져 있는 것을 머채.
1: 아, 네. 머채. 네.
6: 왓은 밭이거든요. 밭.
0: 밭.
6: 네. 그래서 돌무더기 밭이다.
1: 아, 저는 머채가 돌이라고 그래가지고.
0: 나는 뭔가
1: 왓이 돌이 왜? 알았는데 돌밭이라는 뜻이네.
6: 네, 돌밭이.
0: 유럽에서 따온 말인 줄 알았어요.
1: 약간 외국, 그러니까 외래어 같기도 하고. 네.
6: 여기는 한 50여 년 동안 이제 사람이 안 다니던 숲이었는데,
0: 예.
6: 2012년도에, 예. 숲길을 만들게 돼갖고,
0: 아,
6: 이제,
0: 예,
6: 이제야 12년 정도밖에 안 됐죠. 예. 안쪽에 가보면 사람도 안 다니고 이렇게 해서 원시림처럼 이렇게, 아. 보이기도 하고 아주 신비롭게 보입니다.
0: 그게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6: 그렇죠.
1: 야. 혹시 그 길에 뱀 있나요?
6: 뱀. 네. 있을 수도 없고요. 근데, 네. 너무 좋은 분들 오면 다 없어집니다.
0: 아, 네. 아니, 반가워서 나올 수도 있어요, 저희. 아, 여기 돌무더기네, 돌무더기.
1: 역시 머채왓. 아.

0: 아니 여기 네. 이 나무는 덩그러니
1: 약간 모양새가
2: 그 일부러 심은 것처럼 네.
1: 동백나무 같기도 하고 예 네. 맞나요?
3: 앞에 있는 것은 동백나무고 네. 뒤쪽에 있는 것은 조롱나무 두 나무인데
0: 이게 조롱나무. 동백하고
3: 조롱
0: 조롱?
3: 예, 네, 조롱나무예요.
1: 조롱?
3: 옛날 그 농기계 자루 있잖아요, 자루. 네네네. 자루 만드는 걸로 썼다고 해서 그 자루를 조롱이라 하거든요, 제주도에서.
0: 근데 되게 안 어울리게 들으니까.
1: 그러게요. 동백이라. 약간 연린지도 아니고.
3: 그래서 여기는 느영나영나무라고 혼자 오지 말고
1: 잠깐만요.
3: 느영나영. 너랑 나랑.
1: 아, 제주도 방언으로 느영 나영.
0: 나영. 아, 내가 이 딱 느낌이 약간 네. 그런 것 같더라고. 네,
2: 그러면 너랑 나랑인데 일단 조롱나무가 남성이겠네.
1: 이게 좀 큰 게.
2: 좀 크다.
3: 보호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네.
2: 아, 그래 해도 좀 막아주고.
1: 네. 약간 느낌이 네. 딱 서 있으면 이제 이 나무가 이렇게 좀 감싸는 느낌, 이렇게 앉는 느낌.
2: 앉는 느낌인데 좀 네. 떨어지려고 하는 느낌.
1: 만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쑥스러워서. 아, 쑥스러워서.
2: 오케이. 느영나요? 네, 또 한번 가보시죠. 와, 이게 날씨가 되게 더운데 여긴 너무 시원하다.
3: 그렇죠.
1: 네. 그냥 여기 그 올레 동굴은 느낌. 올레 동굴. 와.
2: 야, 진짜 이거
3: 옆에 계곡이 있고 해서 더 그렇게 느껴지.
2: 야, 계곡. 아, 이쪽에.
3: 숲을 이제 왔다 갔던 분들이 네. 여기 오면 제주도 모든 숲을 다 갔다 놓은 것 같다고 얘기해요.
2: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좋아요 지금. 이게 연못이에요?
3: 계곡인데요.
2: 아 네. 계곡. 네.
3: 그런데 이제 물 뒤쪽으로 보면은 네. 바위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2: 네네네. 네.
3: 바위 형태가 어떤 동물 형태, 어떤 형태를 갖고 있어요.
2: 저 혹시... 뒤에 있는 거?
3: 예.
1: 저 왠지 이게 약간 네. 용머리 같은 느낌.
2: 아,
1: 용머리.
3: 와
1: 맞아요?
3: 역시 느낌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1: 그래, 이거? 네.
2: 이게 요 네. 이게 머리고 이렇게 꼬리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1: 네. 이렇게 이렇게.
3: 근데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
1: 두 마리예요?
2: 두 마리?
1: 한 마리는 또 어디 갔지?
3: 자 여기 보면은 네. 한 마리는 이렇게 머리를 형태로 해서 있고 한 마리는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머리가 이렇게 감싸져 있죠.
1: 아 이렇게요?
2: 아, 이렇게.
1: 아, 보지 예. 보니까 또 이렇게
3: 위에는 아, 뒤쪽으로 가다 보면 저 뒤쪽으로 몸통에 연결이 돼 있어요. 봐요. 자, 그래서 여기는 두 마리 용이 사랑을 하다가 네. 한라산에 화산이 폭발하면서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용암이 탁 감싸나 보니까 그대로
1: 굳었다.
3: 예, 그런 설이 내려오는 곳입니다.
2: 전설이지만 되게 웃긴다.
1: 그래서
2: 얘는 놀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야?
1: 그래, 그럼요. 느영나영 하다가
2: 느영나영 놀다가 화산이 터진지도 모르고
1: 와.
3: 그래서 여기... 이 계곡 이름이 예. 소룡 계곡입니다. 소룡.
1: 아, 소룡.
3: 네,
1: 소룡
3: 작은 용.
1: 아, 근데 공기 진짜 좋다. 아.

0: 서중창 전망대 한번 보시죠.
1: 서중창 전망대. 와. 뭐야 이거? 네. 해골 같아.
0: 자 여기서 여기서 네. 핸드폰으로 여기 보면은 역하트가 보입니다. 역하트.
1: 아 저렇게 이렇게. 네. 아.
2: 이거 진짜 담아가야 돼 이거.
1: 진짜 아 대박.
0: 눈으로만 보이면 잘 안 보이고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이면
1: 이렇게.
0: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아. 보면 하트 형처럼. 네, 여기가 그 서중천이라는 하천인데 네. 이 하천은 제주도에서는 두 번째긴 하천이고 물 흐름이 제일 많은 하천이에요.
2: 아, 네. 자연이 참 신기한 네. 이게 용암이 그러니까. 흐르다가 굳어가지고 지금 이 모양이 만들어진 거죠.
0: 네.
1: 그렇고 이제 물로 계속 깎이는 거지.
2: 침식되면서.
1: 아, 침식되면서.
0: 또 하나 특징은 여기는 1년 내내 상록수림으로 돼 있어갖고 언제든지 와도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는
2: 사기절 내내 네.
1: 네. 진짜요? 네.
0: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낙엽수가 별로 없어요. 다 상록수림으로 돼. 아,
3: 와.
4: 아니
1: 이게
4: 와 이게 무슨 일이에요?
1: 와.
4: 아니 선생님 이게 다 무슨 나무예요 이게?
0: 이게 네. 무슨 나무 같아요?
1: 그거
4: 약간 잣나무 같기도 하고
1: 아니 아니에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신성 씨 좋아하는 피톤칫.
4: 편백나무.
1: 그래. 와, 나 진짜 이런 데 처음 봤어요 지금.
0: 아, 예, 이게 편백나무 숲입니다. 편백나무.
4: 와, 어? 저 해먹 있네요.
0: 네, 오늘 해먹 체험을 해야죠.
1: 아, 여기다. 아, 여기에 저항을 설치해 놓으셨구나. 네. 쉬라고.
4: 아, 약간 외국에 온 느낌이에요 지금.
1: 약간, 야, 나 유럽에 온 것 같아 지금. 아.
0: 그럼 한번 앉아보세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앉을 때
1: 앉아서
0: 예, 요렇게 일단 제일 끝에 한번 요렇게 잡고 엉덩이를 쭉 집어넣고 발 둠쓱 앉으면 뒤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네. 약간 옆으로 좀 기대세요. 신발 이렇게 벗으면서
1: 아 이렇게
0: 예.
1: 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0: 요가 그냥 이렇게 펴야 돼요. 요걸 더 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 그다음은 아무리 흔들어도 괜찮습니다.
1: 잠깐만. 나 되게 애벌레 된 것 같아. 되게
4: 아, 왜 이렇게 귀여워요?
1: 나 되게 갑자기 공손해졌어.
4: 아니, 엄청 귀여워. 잠깐만요. 아니, 보세요.
0: 우리가 평상시 걸으면서 나무 줄기만 보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렇게 누워서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은 진짜 이제 새로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 그러네요. 우와, 대박.
4: 선생님, 저는 네. 지금 눈을 감고 지금 새소리 들으면서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와, 너무 좋아요. 잠도 진짜 잘 올 것 같은데.
0: 보통 해먹 가면은 이제 명상이라고 하잖아요.
4: 네.
0: 조용히 이렇게 하면서 있으면은 한 5분만 있으면 거의 다 이게 잠이 옵니다.
4: 아,
0: 지금... 왜 그러냐면은 피톤치드가 그 원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1: 아니요.
0: 피톤치드라는 원어는 원래 식물을 죽이다라는 뜻입니다. 식물을 죽이다.
1: 아, 그래서 이게 바닥에 뭐가 없구나.
0: 네. 근데 이 그 물질이 우리 사람들한테는 여러 가지 뭐 항암 관련, 항세균 관련, 그다음 면역력 증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좋다 그래서 특히 그 몸 아픈 분들. 이렇게 해서 휴식 그 치유차 네, 이렇게 해서 많이 찾아.
1: 아, 저 잠깐 들어갔다 나오고 싶다.
4: 와, 너무 좋다.
1: 와, 그리고
4: 자, 어우 시원한데요?
1: 지금 아 온도가 별로 안 올라갔네. 아유, 40도.
4: 괜찮은데요?
1: 아니,
4: 괜찮습니다.
1: 아니, 40도 아, 해야 돼.
4: 야, 아우, 예. 계란 삶는 것도 아니고, 농도.
1: 근데 이렇게 하니까 네. 뭔가 이렇게, 아, 좀 날씨가 좀 덥긴 해도.
4: 저 근데 네. 조급하면서 네. 바로 앞에 한라산 능선이 보이잖아요.
1: 네.
4: 기가 막힙니다, 진짜. 네. 와.
1: 구름이 오늘 좀 가려가지고 좀 안 보이긴 한데, 근데 여기가.
4: 네.
1: 그 이제 마지막 코스로 이제 조격을 하는 곳인데
4: 네.
1: 여기가 바람이 딱 솔솔 불어요.
4: 지금 다 사방이 트여 있으니까 네,
1: 지금 바람 불죠.
4: 네.
1: 너무 시원해 지금.
4: 아니 근데 지금 옆에는 이 가루는 뭐예요?
1: 이 가루가
4: 먹는 거예요?
1: 나도 잘 모르
4: 먹는 건가?
1: 그래서
3: 아 네. 오, 어떠세요 냄새가?
4: 어, 이거 솔 그 냄새 나는데요?
3: 솔 친구 뭘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1: 어 이거 피톤치드 냄새인데?
3: 네.
4: 어 이거 혹시 편백나무 가루예요?
3: 맞습니다.
1: 어 진짜? 아. 이거를
3: 아
1: 여기다 넣어도 돼요 지금?
3: 네네.
1: 아 진짜?
3: 넣어주세요.
4: 아 그럼 여자 넣는 거야?
1: 향 너무 좋아.
3: 발에 양보하세요.
4: 와 발에... 냄새 너무 좋은데?
5: 발에 양보하세요.
4: 아 피부가 아니라?
3: 네. 근데 우리가 평소에 발에는 그렇게 관심을 많이 안 가지시잖아요.
1: 그렇죠.
3: 고생을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1: 아 그래서 오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
3: 그렇죠.
1: 아, 네. 나는 이게 발에서 냄새가 별로 나진 않는데.
3: 네.
4: 이게 제가 보기에는 네. 이 왜 좀 막 여름 때 막 걷다 보면은
1: 맞아요.
4: 어쩔 수 없잖아요. 청춘의 냄새는. 근데 이거 피톤치드 가루를 넣고 조격을 하면은 냄새가 싹 가시는 거죠.
1: 그러니까 여기. 모체와 숲길 와가지고 한 바퀴 쫙 돌고 편백나무 잠깐 쉬었다가 네. 마지막 코스로 딱 발 딱 담그고 그리고 지금 이 가지고 오신 이거 한방
3: 약차
1: 한방 네. 약차
3: 예
4: 일단 냄새는 뭐
1: 아까 그렇게 큰 네. 냄새
3: 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 거부감이 생기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4: 약간 쌍화차는 약간 향 그게 딱 나는데 지금
1: 그 무슨 차지? 아, 그, 아, 그, 자꾸 여기서만 돌고 왜 안 나오냐?
3: 아, 이게 뭐. 이게 한 가지가 아니어서 그래요.
1: 아, 한 네. 가지가 아니어서.
3: 여덟 가지 아. 약재가 들어갔습니다.
4: 아, 그래요?
1: 몇 개요?
3: 여덟 네. 가지인데.
1: 아, 맞춰보자. 아,
4: 잠깐만요.
1: 맞춰보자.
3: 여덟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1: 아, 맞춰보자.
4: 약간 감초 들어가서 같고.
3: 어, 정답.
4: 예, 네, 감초 향이 딱 나고.
1: 네. 황기. 황기
4: 땡,
1: 아니에요?
4: 황기는 아니에요.
1: 땡, 아.
4: 일단 감초. 그리고
1: 감초
4: 색깔을 보니까
1: 칡!
3: 네. 어, 칡은 살짝 들어갔어요.
4: 어, 살짝.
3: 네. 여기서 주변에 많이 나는
1: 버섯.
3: 게 있거든요. 어, 죄송해요. 아, 버섯도
4: 왔네. 혹시 조롱나무?
3: 아닙니다.
4: 동백나무?
3: 아니요.
1: 야, 우리 안 되겠다.
3: 네.
1: 그냥 얘기해 주세요. 아, 우리 안 되겠다. 아,
3: 구지뽕나무라고 혹시
1: 아!
4: 구지뽕.
3: 설명 구지뽕. 들으셨어요?
1: 아.
3: 아까 해설사님이 얘기 안 해주셨어요?
4: 제가 이 구지뽕나무 만들어가지고
1: 아니요 구지뽕
4: 얘기하셨어요?
1: 이 맛이에요. 맞아. 약간 아. 이 약간 무맛 같은 약간 그런 게 있어.
3: 다 하시고 가신 분들이 이제 끝나고 가시면서 날아갈 것 같아요.
1: 네. 아 지금 너무 좋아요.
4: 지금 약간 느낌이 한라산은 앞에 보이지만 네. 백록담에 발을 담그고 있는 기분이에요.
1: 아, 야 표현 좋다.
3: 네. 대단하십니다. 네.
1: 좋습니다.
3: 저는 저기 한라산을 보면서 네. 소원도 빌어요.
4: 어, 진짜.
3: 네, 더 큰 산일수록 소원이 잘 이루어진다고.
4: 아, 관광객분들 많이 좀 와달라 네. 이렇게.
3: 네, 네. 많이 빌고 가세요.
1: 자, 우리
3: 소원이 이루어졌더라고요. 저도. 네,
1: 트리빈 세븐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4: 네. 지호 형님이랑 저의 그 뭐가 정년까지 좀 책임 좀 줘주세요.

0: 아 이제 오늘 고생 너무 많이 했어요. 아 오늘 뭐 산 숲도 갔다 왔다가 그 또 조격도 또 했다가 뭐 이리저리 했는데
1: 많이 했네요 오늘 진짜.
0: 먹을 시간이 우리가 별로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주도 현지인
1: 맛집
0: 먹핏
1: 먹핏 먹핏.
0: 아 먹핏.
1: 누를까요?
0: 눌러야죠. 아, 네. 배고프지. 네. 자 사장님.
2: 네.
3: 예, 아,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예전에 여기 한번 왔었어요.
3: 네, 맞습니다.
0: 그죠? 아, 여전히 뭐 잘 계시네요.
1: 형님의 먹핏.
0: 네, 여기 네. 진짜 왜냐면 여기가 맛있기도 한데 가족이 오기 되게 좋아요.
1: 가족이
0: 가족들이 오기. 왜냐면 여기 네네네. 뷰가 벌써
1: 저희 앞에가 어. 지금 그 세속가 개변이잖아요.
0: 아, 바로 우리가 아까 바꿨던 네. 거기고. 우리가 먹고 있을 때 아이들은 또 여기서 놀 수도 있고.
1: 아 여기서. 아. 그럼 뭐 좀 이렇게 추천 좀.
0: 아 그래 추천 메뉴 그래 추천 메뉴 하자.
1: 뭐가 맛있는지.
3: 일단 제주에 오셨으니까 네. 고기 국수는 무조건 원픽 하셔야 됩니다.
0: 고기 국수. 예, 예. 국수.
3: 제가 또 밥 종류 하나 있습니다.
0: 밥.
3: 예, 접작뼈라고 제주 토종 음식이 있거든요.
1: 잠깐만요. 접작.
3: 예, 접작뼈. 접작뼈.
1: 이렇게 아 여기 뭐 붙인 거예요? 아. 접착.
3: 접.
0: 감자탕?
3: 부치즈, 아니요, 감자탕은 등뼈라서 약간 텁텁한 맛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접작뼈는 그냥 뭐 이렇게 목뼈? 그래서 아, 되게 쫄깃쫄깃해요. 그래서 그 접작뼈에 저걸 좀 업그레이드해서 좀 맵게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돌문어, 돌문어도 올라가고.
0: 돌문어.
3: 그래서 되게 조금 풍부하게 드실 수 있고요.
0: 아, 맛있겠다.
3: 어, 그리고 돌문어랑 고사리 파전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저희가 MZ세대에 맞춰서 믹스를 했습니다.
1: 와, 반반,
3: 네, 반반. 반반 피자처럼.
0: 아, 반반
3: 네, 돌문어,
0: 아.
3: 고사리 반반 피자.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습니다.
1: 거의 뭐 네. 고문전이에요, 고문전. 지금 일단 지금 현기증 날 것 같아요.
3: 빨리 가요.
1: 빨리 좀 예 지금 너무 배고파가지고.
3: 하나 더.
0: 하나 더요?
1: 하나 더?
3: 어.
1: 네, 뭐 또 있습니까?
3: 저희 또 이제 김밥을 하나 더 만들었거든요.
1: 아, 김밥 좋죠.
3: 예, 예.
1: 김밥 좋다.
3: 김밥 아. 상주에 쌈 싸먹는 육쌈김밥.
1: 육쌈김밥.
3: 안 드셔보셨죠?
0: 아 알겠어요. 그러면
3: 예, 예, 예.
0: 뭐 현지인 추천 우리 네. 사장님 픽으로 해가지고 저희 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3: 알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3: 아, 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0: 예. 예.
3: 어유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1: 와 이게 뭐예요?
3: 네.
1: 우와.
3: 일단 제가 아까 사이드 메뉴 중에 하나
0: 김밥
3: 모든 김밥.
0: 와.
3: 모든 김밥이랑 요거 제주 귤.
0: 와.
3: 그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접작볶음이거든요.
1: 접작.
3: 네. 저희가 면까지 같이 해서 네. 요게 하나예요 식사 하나.
0: 이렇게 하나?
3: 예.
0: 아 우리 한번 먹어보자. 예. 바로
3: 상추에다가
0: 먹어보자. 성격이 급해가지고.
3: 제가 좀 문어를 좀 썰어줄게요. 네.
0: 자 이거 어떻게
3: 여기다가 꼬마 김밥을 먼저 여기 소스에 찍으세요.
0: 소스 요게.
3: 예.
1: 딱 찍어주고.
3: 그 다음에 저 제육볶음.
0: 제육볶음.
3: 예. 이게 또 매콤하거든요.
1: 아,
3: 이렇게 해서 여기 무짠지.
0: 무짠지.
3: 예. 한번 그렇게 해서 드시면 아. 진짜 맛있어요.
1: 맛있어.
0: 너무 맛있어.
1: 와, 형님. 진짜 맛핏. 와, 먹핏, 먹핏.
0: 와, 내가 좋아하는 초고추장. 이거 한번 먹어보자. 접작뼈.
1: 발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접작뼈.
0: 접작뼈.
1: 근데 이거 가리비도 들어가고. 와. 오,
0: 고기에다가
1: 여기 소 굴 나온 거 봐요, 굴.
0: 야, 이거 봐, 이거 어떻게
1: 해?
0: 이거
1: 봐. 오, 야. 오.
0: 와. 뼈는 이게 뜨대 맛이거든. 진짜 그 일반 감자탕보다는 살이 엄청 연해요. 엄청 연해. 이거 혹시 육수 뭘로 만들었어요?
3: 저희요.
0: 안 가르쳐 주나?
3: 와, 저희 뭐
0: 좋은 재료인데
3: 오리지널 이제 사골 육수라서 예, 아무래도 좀 맛이 좀
0: 이게
3: 진하실
0: 감자탕
3: 겁니다.
0: 육수랑은 예, 좀 달라요.
3: 다른 깔끔하지 않으세요?
0: 맞아요. 고기가 진짜 너무 부드러워.
3: 맛있으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0: 고기가 되게 먹음직스러워, 그죠?
1: 아, 이거야.
0: 딴 데랑 달라.
1: 와.
0: 딴 데랑 달라요. 와 느끼할 진짜, 줄 알았죠.
1: 진짜 깔끔해요.
0: 느끼할 줄 알았죠.
1: 네.
2: 여기가 아. 그렇다니까.
0: 오. 이제 면이랑.
2: 아, 또 이제 김치 올려가지고. 면치기 잘한다.
1: 어우.

0: 이제 반은 고사리.
1: 네. 반은 문어.
0: 반은 문어. 아.
1: 와우. 오, 제대로다.
2: 맛있어.
0: 진짜 맛있다. 문어는 진리다 이번에. 와. 우리 문어 이번에 되게 사랑하겠다.
1: 진리면서도 진리지가 않아. 너무 맛있다.

김밥 한 줄을 싸기 위해서는 정말 정성과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금치, 단무지, 당근, 우엉, 햄, 맛살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그 하나하나 생으로 넣는 게 아니에요.

0: 패스트푸드를 먹을 것이냐 김밥을 먹을 것이냐에 선에 딱 쓴다면 김밥을 택할 수밖에 없죠.
1: 빨리 한 끼 때울 수 있고 그래서 김밥은 항상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0: 흘리지 않고.
1: 김밥 종류도 너무 많잖아요. 뭐 참치김밥, 소고기김밥, 뭐 멸치김밥.
0: 먹는 사람 입장에서 잘 모르는데 만드는 과정들을 지켜보니까 어우, 손이 정말 많이 가죠.
1: 네.
0: 그래서 잘 팔리는 것 같아요. 만들기는 싫고 먹는 건 맛있으니까 김밥 가게들도 많고.
1: 저는 그 김밥의 매력에 푹 빠져서 현재 김밥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0: 참기름의 향, 싹 이렇게 입을 감싸는 참기름의 향과 밥의 꾸덕꾸덕함이 믹스가 되면서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침이 나오는 꼬다리가 먹고 싶은데 그냥. 아 근데 제가 듣기로 지금 미국 쪽에서 김밥이 난리가 났다고 들었어요.
1: 아 진짜?
0: 난리가 났어. 그들이 이렇게 굉장히 건강식으로 느껴진대요. 이 바다에서 나온 김과 그 안에 야채들 그리고 밥. 그리고 빡! 패키지가 그들은 점심 때 이렇게 나와서 뭐 공원에서도 밥도 많이 먹고 그러기에는 이게 너무 제대로 된 한 끼니까 김밥은 제대로 된 한 끼. 네, 패스트푸드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의 재료들이 정성을 싹 밥으로 말아서 김으로 싹 바르면 진짜 든든한 한 끼. 저는 이남 이녀 중에 막내로 자랐는데요. 그 초등학교 때 그 소풍의 안겹치기를 우리 형과 막 이렇게 안겹쳐야 네 번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김밥을. 엄마는 힘들겠지만 아침마다 싸셔야 되니까. 근데 네 명이 자라다 보니까 그 끝에 꼬다리 전쟁이었어요. 꼬다리에 아, 재료가 더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김밥 먹으면 전 꼬다리부터 먹어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써는 김밥보다 한 줄 그냥 통으로 뜯어 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아서 그냥 바로.
2: 아.
1: 근데 좀 잘못 씹으면 또 아삭이 쭉 뽑혀요. 김밥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건 뭐니 뭐니 해도 떡볶이, 다음 오뎅 국물. 그 중에 최고 뭐예요?
0: 뭐? 모두가 생각하는 라면.
1: 라면이지. 라면.
0: 다 돼 있는 거 아는데도 또 거기서 한 젓가락을 먹어야 돼 이게. 아. 거기서 한 젓가락 딱 먹어봐요. 이건 다 알아 이제. 이미 우린 요리사기 때문에 다 아는데도 한 젓가락을 먹고. 라면을 탁 먹으면 촉촉하면서 국물하고 해가지고 입에서 이게 말아서 들어간 건지 따로 먹었는지 모르게 싹 갑자기.
1: 김밥은 옹알스다.
0: 모든 이가 사랑한다.
1: 아, 모두가 다 즐길 수 있다.
0: 맞아. 네. 옹알스는 김밥이고 김밥은 옹알스. 김밥집 하네.
2: 김 먹었어.

0: 지자님께서 수상하시겠습니다. 당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수상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소호진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수상하신 분께서 든 트로피를 보았을 때 이 상이 얼마나 무거운지 가늠하기 어려웠는데, 제가 직접 이 자리에 와서 이 상을 받게 되니 정말 무겁게 느껴집니다. 오늘 쟁쟁한 후보분들이 많이 계신 자리에서 제가 감히 이 상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욱 정의로운 언론인이 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도움 주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분명 이 자리까지 저의 힘만으로 올라온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 제가 기사를 세상 밖에 꺼낼 수 있도록 이야기를 전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세상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야기들은 저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기후위기, 난민 문제, 마지막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써주는 이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중대한 이슈들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결할 수 있게 한국을 모색하길 바랍니다. 이상을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모든 이들의 것

0: 멋진 수상 소감을 들으니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 같은데요.
1: 감사합니다.
0: 다시 한번 올해의 기자상을 수상하신 소호진 기자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김기자.
1: 서 기자.
0: 나 지금 바빠서 통화 못하는데.
1: 그러시겠지. 유명하신 서 기자님. 감사하다고 한마디만 하면 될 것이지 어쩌려고 그랬어.

0: 같아? 세상에서 제일 처음 이룬 사람은 너 혼자잖아. 됐고, 나중에 술이나 사라.
1: 그래, 알았다. 조심히 들어가.
2: 적인 곳에는 촉각을 세우지. 오늘도 예민한 이야기를 얘기하니 팔.

0: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어. 가정 방송을 켜서 오늘의 1급 찌라시를 전해주는데 그것이 기사화되지 않은 비밀이라는 것. 유명한이 지금까지 신상 정보 하나 알려지지 않고 방송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가면 때문.
1: 여보세요? 예, 네,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예. 네. 남은 일 좀 하고 있었어요. 네. 내려갈게요. 네, 쉬세요.

0: 그럼 시작해볼까? 안녕하십니까? 유명한 TV의 유명한입니다. 아, 접속에 문제가 있어서 2분 정도 방송이 늦어졌는데요. 자, 바로 오늘의 1급 찌라시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급 찌라시는 오랜만에 드라마로 복귀하는 니나 양에 대한 소식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미모 출중하죠. 노래 잘하죠. 연기 잘하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니나 양.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도 다수의 팬을 보유한 그녀. 아이돌로 데뷔해서 지금의 국민 배우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쥔 니나 양에 대한 소식입니다. 아, 오랜만에 드라마로 복귀한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제가 니나 양의 1급 찌라시를 준비해봤는데요. 오늘의 1급 찌라시는 니나 압구정에 나타난 이유는? 입니다. 여러분, 압구정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예, 술을 먹으러 갔다. 아, 친구를 만나러 갔다. 모두 아닙니다. 니나 양이 압구정에 갔던 것은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는 건 뭐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어떤 병원에 갔는지에 따라 특별해질 수도 있고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죠.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니나 양의 발걸음, 걸음걸이가 아주 조금, 아니 아주 많이 이상했다는. 어쨌거나 니나 양 이번 드라마 복귀도 무사히 하길 바라며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명한 TV의 유명한이었습니다.
1: 매일매일 이렇습니다. 부지런하기도 하죠. 모른 척, 아닌 척, 관심 없는 척, 들었던 말들을 차곡차곡 모아옵니다. 이건 심지어 6개월 전에 들었던 이야기, 니나 양이 복귀할 때쯤 터뜨리려고 아껴왔던 이야기. 머리가 좋다고 해야 할지, 교묘하다고 해야 할지, 이렇게 차곡차곡 말들을 모아온 유명한.
0: 뭐야? 아, 뭐 사진을 뭐 이런 걸 갖다 썼어? 아, 이거 누가 찍은 거야? 트위터에 뭐가 올라왔지? 오, 나쁘지 않구만. 아주 물고 뜯고 알아서들 하고 있네. 아, 말로 한번 쐐기를 박아야겠다. 오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부족한 제가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까지 저의 힘만으로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노력 덕분에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언제나 여러분에게 시혜하겠습니다.
2: 시혜하겠습니다.

0: 니나 압구정에 나타난 이유는 업로드 완료.
1: 걸음걸이가 이상하다고?
2: 마약한 거 아니야?
3: 와, 마스크 쓰고
2: 얼굴 다 가렸던데.
4: 스캔들 진짜야?
2: 진짜야?
5: 진짜
6: 나 같으면 복귀 못함.
0: 시에
2: 기사 봤지?
0: 기사? 무슨 기사?
2: 기사 못 봤어?
0: 뭔 얘기하는 거야? 뭐야, 왜 이래? 사고?
2: 맞지?
0: 뭐가?
2: 너 맞지?
0: 뭔 소리야?
2: 맞지?
0: 뭐가?
2: 너 맞잖아.
0: 무슨 소리냐고.
2: 네가 돈 받고 정보 팔아 넘겼지.
0: 알아듣게 말해.
2: 레카 유튜버한테 정보 팔아넘긴 거 아니냐고.
0: 레카 유튜버? 뭔 레카 유튜버? 나 당최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2: 내가 예전에 너한테 장난스럽게 얘기했던 거 있잖아.
0: 네가 뭘 얘기했었는데.
2: 그 치질 그거 말이야. 수술했다고 한 거.
0: 뭐? 너 치질 수술했어?
2: 나 말고!
0: 누구 말하는 거야?
2: 오늘 사고 난 그 배우 말이야.
0: 사고? 무슨 사고?
2: 못 봤어? 여배우 교통사고 전치 4주 부상.
0: 여배우 그 사람이 누군데?
2: 그게 내가 아까 말한 치질 그 배우라고.
0: 그런 얘기를 나한테 했었다고?
2: 너한테 했는데? 너한테 분명히 말했잖아.
0: 난 그런 기억이 없는데.
2: 왜 그때 술자리에서 내가 아는 친구한테 들었다면서 너한테 얘기한 거?
0: 난 당최 기억이 없어.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야, 너한테 너무 실망이다. 넌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이니? 레카 유튜버한테 정보 팔아넘길 그럴 사람으로 보여? 남들 이야기에 관심 있는 건 가십거리가 아닌 이 세상에 필요한 이야기

0: 아, 뭐 이런 걸 보고 있어?
1: 야, 알았어. 뭐 이렇게 흥분하고 난리야.
0: 이런 쓰레기 콘텐츠는 소비하면 안 돼.
1: 그니까. 야, 근데 이 사람 어그로는 다 끌어놓고 정작 아무 말도 안 하더라. 사람들이 소문 만들어내기 아주 딱 좋게 영.

0: 상 뽑았다니까?
1: 당연하지. 억으로 팔아먹는 놈들이 만드는 그런 쓰레기 컨텐츠니까. 넌 그런 거 볼 시간이 있니? 어? 시간이 남아 돌아?
0: 그니까. 아침부터 정신 없었지? 들어가자.
1: 아니야. 너 먼저 들어가. 난 전화통화 좀 하고 들어갈게. 먼저 들어가.
0: 그래.
1: 들어가. 어. 전화통화 좀. 뭐야? 조회수 엄청 올라갔잖아. 대박! 대박 사건!
2: 오늘 특강 진행은요, 최근 대한민국 기자상을 수상하신 소어진 기자님이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언론의 진실과 정의라는 주제로 오늘 특강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언론인의 자세는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깊이 새길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소어진 기자님 큰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어진입니다. 오늘 특강의 주제, 언론의 진실과 정의. 특강 제목만 들으면 너무 딱딱하죠. 제가 이 강연을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기자가 되고 싶으셔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2: 네.
1: 네.
2: 네, 그렇죠?
1: 그럼
2: 네.
1: 여기 있는 이분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레기라는 단어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 써보셨다고요? 네, 그렇죠. 그럼 기레기가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기자를 비해하는,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죠. 저도 평소에도 기레기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기자란 정말 재밌는 직업 같아요. 누군가의 비밀을 캐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비밀이 나의 기사거리가 될까 하면서요. 굶주린 하이네처럼 어슬렁어슬렁 거리죠. 출입처에 가서 또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나의 기사거리가 될까 하면서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언론의 진실과 정의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언론의 진실과 정의란, 어렵고 위험한 작업이죠. 그것이 언론의 책임이죠. 공정과 균형을 지켜야죠. 진실과 거짓을 밝혀야죠. 사회의 목소리, 소수의 목소리, 언론이 존재할 이유이며 정의를 실현할 방법이죠. 언론은 언제나 자유롭게, 취재는 언제나 정당하게, 공정한 객관성 유지하는 그것이 언론인의 기본 자세. 이리저리 사법법을 뛰어가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취재하여 갈등과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 어제보다 나은 세상 만드는 언론이 언제나 여러분에게 시혜하겠습니다.
2: 네, 오늘 멋진 특강 들려주신 소어진 기자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네, 그럼 지금부터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괜찮으실까요?
1: 아, 물론이죠.
2: 네, 여러분 혹시 소어진 기자님께 궁금한 점이 있으실까요?
3: 잘생겼어요.
1: 아, 감사합니다. 종종 듣곤 합니다. 네.
2: 네, 정말 외모가 훤칠하십니다.
1: 네, 아유, 감사합니다.
2: 아무래도 조금 부끄러우실 것 같아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을 준비해봤습니다. 기자님, 혹시 올바른 언론인이 되기 위한 루틴이나 습관 같은 게 따로 있으실까요?
1: 습관? 전 습관으로 팩트체크를 습관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2: 팩트체크?
1: 네, 팩트체크라고 하죠. 앞에 있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그 말이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예민하게 팩트체크를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습관을 드리고 있습니다.
2: 아, 팩트체크.
1: 예.
2: 잘 기억하겠습니다.
1: 네.
2: 네, 혹시 여러분 질문할 용기가 생기셨을까요? 질문하실 분 손... 감사합니다. 네, 저분께 혹시 마이크 전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4: 안녕하세요. 저는 기자님처럼 되고 싶어서 언론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1: 네.
4: 기자님.

0: 대표님께서는 언론인으로서 소위 말하는 레카 유튜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 레카 유튜버요?
0: 네, 그 가십거리랑 루머 생성하면서 자극적인 썸네일 올려놓는 유튜버들이요.
1: 요즘 유튜브 때문에 정말 많은 양들의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양질의 정보도 많지만 그 소위 말하는 레카 유튜버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쓰레기 컨텐츠들, 저는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에서도 그런 쓰레기들을 위해서 어떤 강력한 공고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계정을 폭파시킨다든지, 수익 창출을 막는다든지, 뭐 그런... 제가 좀 너무 흥분했나요? 요즘 레카 유튜버들이 너무 판을 치고 있는지라.
2: 네, 소호진 기자님 역시 답변이 거침없으십니다. 그렇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을 대변한 것처럼 네, 속이 다 시원해졌습니다. 혹시 질문에 답이 되셨을까요?
0: 네. 아, 그리고 기자님, 그래서 시해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을 자주 볼 수 있는데 그 표현을 자주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으신 걸까요?
1: 시해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기자라는 직업이 무언가를 알리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평소에 독서할 때 좋은 표현, 좋은 단어, 좋은 구절들을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사용하는 걸 좋아합니다. 네.
0: 저도 책 많이 읽어야겠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1: 네, 독서 많이 하십시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질문을 주셔서. 네, 저희가 더 많은 질문을 받으면 좋겠지만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받고 오늘 특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멋진 특강 들려주신 송호진 기자님께 마지막으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오, 조회수 엄청 오르는구만. 대박이다.
2: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명한 TV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매일 자정 방송을 켜서 오늘의 1급 찌라시를 들고 오는 유명한 일주일 동안 VIP 회원제에 대한 관심이 어찌나 많은지 회원들이 늘수록 유명한은 더 유명해집니다.
1: 여보세요? 예. 남은 일 좀 하고 있었어요. 예. 내려갈게요. 네, 쉬세요. 아니, 내가 만든 콘텐츠를 왜 불포하고 난리들이야? 1급 찌라시는 나만 갖고 있는 건데. 아니, 이렇게 콘텐츠가 없나? 아, 오늘은 또 어떤 걸로 어그로를 끌지? 아, Q&A 해야겠다.
2: 오, 오늘은 Q&A 시간!

0: 오늘 잘해야 돼. 오늘 방송 잘해야 돼.
1: 안녕하십니까. 유명한 TV의 유명한입니다. 아, 바로 오늘의 1급 찌라시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급 찌라시는 바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Q&A 시간! 예, 질문들은 미리 사전에 링크를 통해서 이렇게 받아두었고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정체가 무엇이냐?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언젠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저와의 어떤 비밀이 있을 때 더욱 긴장감이 유지되지 않겠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우리 VIP 채널 구독자들이 100만 명이 되면 그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질문. 이 정보들에 대해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 아니, 이런 질문이 유명한 TV에서 나온다고요?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전 단 한 번도 거짓을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건 맹세할 수 있어요. 기사화 된 적이 있기도 하고요. 거짓말은 구독자 여러분들과 저와의 어떤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니까요. VIP 채널까지 구독했다는 건 절 믿는다는 뜻인데 어디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보시죠.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2: 기자님?
1: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을 가보도록 하죠. 세 번째 질문. 이 가면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 가면은 제가 방송을 위해서 특별히 주문 제작한 가면. 이렇게 앞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고요. Q&A 시간인데 제가 너무 소통이 부족했나요? 빠르게 댓글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 기자님?
1: 기자님, 제가 남들이 모르는 1급 비밀을 갖고 오다 보니까 저를 기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기자와는 아주 거리가 먼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의 대척점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2: 시해하겠습니다.
1: 시해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시해하겠습니다. 네. 방송이 이렇게 끝나가는 게 정말 아쉬운데요. 제가 낮에 먹은 식사가 좀 문제가 생겼는지. 방송을 이대로 종료하기는 아쉬우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0: 뭐야? 잘못 본 거겠지? 잘못 본 걸 거야. 오타가 난 거겠지, 오타. 오타가 난 거겠지, 오타.
1: 안녕하십니까. 유명한 TV의 유명한입니다.
2: 기자야? 진짜 기자?
1: 여러분.
2: 기자상 그 사람?
1: 방송이 끝나가는 게 정말 아쉬운데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자정에 다시 만나요.
2: 진짜 기자라고.
1: 지금까지 유명한 TV의 유명한이었습니다.

0: 김 기자,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1: 늦은 시간에 물어볼 게 있어서. 유명한 TV의 유명한이 너야?
0: 무슨 소리야?
1: 내가 메일 한 통을 받았거든.
0: 뭔 소리야? 스팸 메일이겠지. 쓸데없는 얘기할 거면 나 전화 끊는다.

0: 몸이 왜 이러지? 거기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1: 안녕하십니까? 유명한 TV의 유명한입니다.
0: 거기 누구세요? 여기 저 좀 도와주세요.
1: 도와주기도 하고 정의롭기도 하는데 소화진 기자님.
0: 여기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1: 네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있어?
0: 무슨 말?
1: 네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있냐고.
0: 뭔 소리야 이게. 모르겠어요. 몰라.
1: 네가 매일 자정마다 어떤 말들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0: 왜 너 누구야?
1: 어디 가? 우리 대화가 아직 남았잖아.
0: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여기는 또 어디고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1: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봐.
0: 도와주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1: 아무도 없지. 내가 널 만나려고 부른 곳이니까 너랑 나 단 둘뿐이야. 네 마음대로 못 움직여.
0: 누군데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여긴 또 어디고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1: 넌 네가 뭐랬는지 모르겠어?
0: 네?
1: 유명한이기도 하면서 서러워지는데 네가 뭐랬는지 모르겠어?
0: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요. 몰라.
1: 진짜 모르는 건 아닐 거야. 그치?
0: 알아요. 알아. 알고 있어요.
1: 알고 있다고 하니 이제야 대화가 좀 통하겠네. 내가 너한테 질문을 하나 할게. 어떻게 답해야 되는지 네가 제일 잘 알고 있을 거고.
0: 네.
1: 넌 말의 무게를 알고 있어?
0: 말의 무게? 말의 무게? 말의 무게?
1: 모르는 척 하지 말고 시간 걸수록 너한테 더 안 좋을걸? 말의 무게를 알고 있어?
0: 네, 알고 있어요.
1: 그걸 알고도 그렇게 자극적인 말들을 내뱉었단 말이야? 말은 한번 뱉으면 다시 담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
0: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1: 알고 있었다고? 근데 그렇게 쓰레기 같은 말들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도 모른 척하고 살았다고?
0: 모른 척하지는 않았어요. 기자로서 세상에 이런 기사도 쓰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다고요.
1: 네가 잘했다는 거야?
0: 아니, 그건 아니지만.
1: 아니? 들어봐.
2: 안녕하십니까. 유명한 TV 오늘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2: 오늘의 1급 유명한 TV 오늘의 1급 지자체 이다양에 대한 소식 오랜만에 들어봐. 유명한 TV 이다양에 대한 소식 지금까지 유명한 TV 유명한 유명한이었습니다.

0: 여보세요.
1: 으짜 그러고 바쁘냐? 목소리 한번 듣기 힘들다잉.
0: 엄마.
1: 어째 니들 전화 한 통이 없냐? 니 뭐 상 받았더마.
0: 상이요? 무슨 상?
1: 대한민국 기자 상인가 뭔가, 응? TV 나오더마. 야, 니 그런 거 받았다고 헤이지면 안 된다. 알았지? 그러고 안 바쁘면 좀 내려와. 좀 심한 자라지, 심한.
0: 아, 내려가요. 아, 진짜. 예.
1: 너 왜 엄마한테 버릇없게 전화를 그라고 끊냐? 의진아, 나는 니를 그라고 안 키웠어야. 내가 니를 바른 사람 만든다고 얼마나 노력했는디. 서울 가더니 고향에 있는 엄마는 생각도 안 나는 거요? 응? 니가 누구 덕분에 상도 받고 그 자리까지 있는지 알아? 니 하나 바라보고 여태까지 희생하면서 니 출세시키자고 엄마가 뼈 빠지게 고생을 하고 있냐고. 참, 의진아, 많은 거 안 바래야. 네가 엄마를 조금만 더 생각하면 그라고 매정할 수는 없어야. 안 그려? 내가 네한테 많은 거 바래야.
0: 엄마, 다음 주에 내려갈게요. 참,
1: 지가 의사, 검사, 변호사처럼 사짜 직업도 아니면서 참, 바쁘면 얼마나 바쁘다고. 응? 내려와서 네 엄마 사는 것도 좀 보고 하라고.
0: 엄마, 다음 주에 내려간다고. 내려간다고.
1: 내려오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
0: 내려간다고.

0: 다녀왔습니다.
1: 성적표 나왔다며 갖고 와봐라. 쭈뼛쭈뼛 걷지 말고 똑바로 걸어. 머시마가 돼갖고. 98점?
0: 아, 뭐 한 문제 틀렸어요.
1: 이번엔 믿어달라며. 니 100점이라며.
0: 이번 시험이 좀 어려웠어요.
1: 또?
0: 저도 한다고 했는데.
1: 참, 핑계도 좋다. 다 어려웠더라도 니는 더 잘했어야지. 어? 이 정도에 만족하면 쓰겄냐? 사람이 이렇게 쉽게 만족하면 쓰겄어? 서울에 있는 아들은 여랑 차원이 다르다니까. 네가 싸워야 되는 아들은 다 거가 있는데 네가 여기서 100점도 못 맞고 만족하면 쓰겄냐고.
0: 만족한 적 없어요.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요.
1: 노력? 됐다. 노력한 게 그런 거면 그냥 공부 때려쳐버려. 응? 서울 가지 말고 어디나. 엄마가 네 가르친다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냐? 니는 이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

0: 성희야, 제가 다음번에 잘할게요.
1: 맨날 다음 말로만 하지 말고 성적으로 갖고 오라고. 알았냐?
0: 예. 다음번에 꼭 보여드릴게요.
1: 어진아, 엄마는 널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알지?
2: 어진아,
1: 엄마는 널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알지? 널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0: 평생 감추며 살면 돼. 평생 비밀로 하면 돼.
1: 우진아,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인 거 알지? 서울 가서 성공해야지. 엄마는 언제나 어진이 너를 생각한다. 응?
0: 가면을 쓰지 말걸. 비겁하게 가면 뒤에 숨지 말걸. 인정받고 싶었다고, 칭찬받고 싶었다고. 왜 나에게 단 한 번의 칭찬도 없었냐고. 싸워볼 걸, 따져볼 걸, 말해볼 걸.

네, 기자님 축하드립니다. 와서 수상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떨고 계실 기자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호진입니다. 감사합니다. 쟁쟁한 후보분들이 많이 계신 자리에서 제 감히 이 상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들은 저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기후위기, 난민 문제, 마지막으로 소수자들의 이야기.

0: 죄송합니다. 전 사실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끄럽지만 여러분들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전 기자로서 해서는 안될 짓을 했습니다. 전 매일 밤 자정 오늘의 1급 찌라시를 방송하고 있는 유명한 TV의 유명한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의 정체를 밝히는 이유는 제 죄에 대한 면죄부를 받고자 함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 말로 사람을 미혹하고 그 말로 인해 사람들이 상처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이후로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 기자님, 기자님, 기자님, 기자님.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한 건데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2: 오, 오픈 찬스.

0: Smart Biz Accelerators introduce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which has brought about innovative changes to the manufacturing sector. This week on Smart Biz Accelerators, we introduce Maba Industrial, which provides total solutions for the mobility industry. Also, we look into BioBiotech, which has made innovative attempts to improve skin health. And we explore Kosan Nonghyeok, which has produced soups with hanul, or a premium native Korean cattle breed. Stay tuned and explore the innovativ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Korea'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1: Maba Industrial has emerged as a provider of total solutions for the mobility industry. Based on its own production skills, the company has carried out the designing,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services. Aside from car decals and wrapping services, the company has developed future automobile as well. We look into Maba Industrial, which has led the mobility industry by connecting the present and future. Maba Industrial is located in Wanjugun County,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company has suggested overall solutions for automobiles, including exterior designs, inner parts, and displays. As it has offered total services for the whole life cycle of cars, the firm has gained recognition in the related industries.
2: 저희 마바 산업은 1988년 창립 이래 대한민국 상용차 엠블렘 순정 부품 제작 및 제조를 바탕으로 모빌리티 분야에 기반을 다져온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커머셜 비이클 전문 기업입니다. 당사의 가장 큰 경쟁력은 운송, 시각, 영상, 그리고 모빌리티 UI UX에 특화된 15명 이상의 최고 수준의 디자이너들로 구성된 자체 디자인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 The firm has accumulated skills in the fields of car emblems and wrapping designs for more than three decades. By creating precision data on the exterior designs of vehicles, it has increased the quality of its products for different types of automobiles. Based on the advanced capabilities, the company has developed future-oriented commercialization solutions for the mobility industry. The solutions can provide customized information and spaces according to different purposes.
3: 저희 마바 산업은 디지털 가변형 선팅 등 기존 제품 고도화와 함께 약 80억 원 규모의 국제 과제인 다목적 모빌리티 캐빈 디자인 기술 개발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외국인 인천공항 환승객을 위한 맞춤형 짧은 여행 모빌리티 솔루션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탑승하는 환승객의 동선과 니즈에 맞춰 차량 내부 디스플레이와 공간이 즉각적인 트래블 가이드 형태로 변환되는 방식으로 모빌리티 공간이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그 자체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1: The company has carried out studies on the original solutions for PBV, or purpose-built vehicles. As a result, the firm has developed its own middleware that can connect the CAN or controller area network signals with the mobile application and monitoring systems.
2: 저희는 링크4라고 하고 있고요. 고객과 모빌리티와 여러 가지 경험을 연결해 준다고 해서 링크4라고 저희가 명칭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탑승객이 타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정보가 바뀌는, 필요에 따라 달라지는 정보를 보여주는 차량을 만든 겁니다. 디스플레이와 그리고 컨트롤 패드를 통해서 하나로 다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든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Accurate data is the biggest strength of the company. After the incoming of raw materials, the decal print data is created based on the different design plans. The printed materials go through the precision processing stage, and the materials are turned into customized products for different types of vehicles.
4: 저희 마바 산업의 주력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정밀도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오차 없는 시공과 부분 교체가 가능해 유지보수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춘 엠블럼 및 랩핑 솔루션입니다. 둘째, 차량 외부 디스플레이는 물론 소프트웨어를 통해 탑승자의 목적에 맞춰 차량 내부 공간을 자유롭게 바꾸는 STB 기반의 가변형 캐빈 기술입니다. 무엇보다 저희의 가장 큰 경쟁력은 신제품 설계와 시공은 물론 자체 특장이 가능한 차량 구조 변경 인증과 전국망 AS까지 전 과정을 단일 기업이 책임지는 국내 유일의 원스톱 플랫폼 구조를 갖췄다는 점입니다.
1: The company has implemented a smart factory to deal with the rapidly expanded product lineups and for more systematic management of the overall process. As a result, the amount of defective products has drastically decreased. Also, the firm has made quick responses at the production site, and the productivity has increased.
5: 저희 마바산업은 2026 전북형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을 통해 MES와 ERP를 연계하여 제조의 전 공정을 하나의 데이터 흐름으로 통합했습니다. 덕분에 현장 키오스크로 실시간 작업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관리자가 어디서든 생산 현황을 즉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
1: The exterior designs of vehicles can contribute to creating higher added values for different brands. The company has fulfilled the needs of the clients with the precise plans and creative designs.
6: 저희 디자인팀은 생산의 출발점인 정확한 데이터 설계를 책임집니다. 차종별 도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원단 출력 파일을 작성하는데요. 이를 통해 도면 변경 사항이 현장에 즉시 반영되도록 하여 오차 없는 완벽한 스마트 맞춤형 시공을 이끌고 있습니다.
1: By developing a more flexible production system, as well as advanced technologies, the firm has achieved continuous growth. What is more, by applying digitalized solutions to the manufacturing process, Mava Industrial has earned recognition as a leading provider of global mobility solutions.
2: Mava 산업이 개발하는 모든 기술과 제품은 반드시 이를 사용하는 인간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된다는 확고한 개발 철칙이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람 중심의 디자인과 디지털 혁신이 융합하고 이를 당사 자체 연구 및 제조 시스템에 적용하여 글로벌 모빌리티 솔루션 리더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1: Mava Industrial has suggested new technologies and designs that can connect humans and offer a new experience. And we look forward to its remarkable growth in the future mobility industry.

0: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contributed to enhancing the beauty of consumers by developing premium ingredients. BioBeautech has developed cutting-edge technologies for the production of high-quality cosmetic items. By implementing smart solutions for the entire process, the firm has increased the production efficiency and stabilized the quality of its products. We introduce BioBeautech, which has constantly made innovative attempts to improve people's skin health. BioBeautech is located in Seongnam, Gyeonggi-do Province. The company has given a boost to the cosmetic industry by developing technologies and facilities that can protect the skin barrier. It has mainly developed advanced skills for the stable delivery of active components to the skin.
1: 저희 바이오뷰텍은 화장품 원료 소재 완제품을 개발, 제조하는 종합 화장품 기업입니다. 식물성 계면활성제, 니오존 봉입 소재 등 고도화된 약물 전달 시스템, 원료 소재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실제 소비자가 사용하는 기능성 화장품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보다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원료 소재를 기반으로 실제 효능이 검증된 우수한 제품들을 고객분들께 제공하는 것입니다.
0: The firm has manufactured cosmetic items based on the materials it has developed. By promoting the certified materials to the global market, the company's products have enjoyed positive responses from overseas consumers.
1: 바이오뷰텍은 다양한 식물성 계면활성제, 바이오 관련 소재, 효능이 우수한 약물 전달제 등 300여 종 이상의 화장품 원료를 자체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된 원료 소재들을 적용한 비타큐민 파워 브라이트닝 앰플 에센스와 더블 트랜스포메이션 실크 마스크,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시장을 타겟으로 한 더마앤더마 제품 등의 화장품을 대표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우리 기술이 탑재되어 세계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0: The raw materials are controlled through the inventory management system of the company. The manufacturing process is carried out and the finished goods go through quality inspections.
2: 바이오뷰텍은 제조 과정뿐 아니라 제조를 위한 준비 단계까지도 품질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공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유럽 화장품 원료 생산 인증 EFFCI, 품질 경영 시스템 ISO 9001, 환경 경영 체제 ISO 14001, 그리고 국제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ISO 22716 등 국제 기준을 준수하며 작업 환경을 관리하고 있고 원료 입고, 제조 충진 포장까지 전 과정의 공정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작업의 오류와 실수를 최소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높아진 생산 효율이 고객 만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0: The firm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system to build a safer and more hygienic manufacturing environment. As a result, it can satisfy the global standards by preventing the production of defective products and increasing productivity.
3: 바이오뷰텍은 보다 체계적인 생산 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해 삼성전자의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전 공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였습니다. 현재는 자재 관리, 생산 관리, 입출고 관리, 품질 관리까지 모든 업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그 결과 생산 현황이나 재고 공정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불필요한 수 작업과 오류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생산 효율과 품질 안정성이 함께 향상된 것이 가장 큰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Based on the transdermal delivery formulation technology, the company has continuously broadened the scope of its business. By joining overseas exhibitions, the firm has actively promoted its ingredients and products to global businesses.
4: We currently collaborate with diverse markets across Asia, Europe, and North America, providing high-quality ingredients that meet global standards. We are proud to see our technologies integrated into world-class beauty products, and we will continue our best to expand our global footprint even further.
0: BioBeauTech has constantly carried out studies to develop effective and stable ingredients for skin health. Also, it has developed eco-friendly materials by making use of plant-based as well as fermented materials.
5: 저희 연구소에서는 리포존, 니오존의 에토존, 큐보존과 같은 피부 전달 효율을 높이는 DDS 기반의 기능성 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식물유래 PDRN 성분이나 엑소존 등의 바이오 소재 기반 원료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온 유화가 가능한 계면활성제 프리의 검유래 유화제나 스틱 제형에 쉽게 적용이 가능한 기능성 왁스 소재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으로는 매우 쫀쫀하고 탄성력이 있으며 풍부한 거품과 우수한 세정성을 겸비한 틱소트로픽 클렌징 폼 제품, 그리고 제형 복원력이 우수한 형상기화 크림에 자사 원료 소재인 오일 캡슐을 적용한 신기술, 신제형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paved a new path for the skincare industry by suggesting scientific solutions. And it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lead the global beauty trends.
1: 저희 바이오뷰텍은 앞으로도 연구개발에 아낌없는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경피흡수 기술과 바이오 소재 연구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K-뷰티 화장품 원료 소재와 완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품과 기술력 모두에서 인정받는 기업, 세계 뷰티 산업에 크게 일조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0: BioBeauTech has developed safe and reliable technologies that can boost people's skin health. And it is expected to gain more ground in the global beauty industry in the near future.
6: Kuk or Tang, which means traditional soups in Korea, is usually boiled for a long time, and it provides a deep and savory taste. And there's a company which has developed convenient and healthy soups that can satisfy consumers with hectic lives. It's Gosam Nonghyap, which has gained trust by using healthy ingredients and strengthening hygiene as well as quality control. We explore Gosam Nonghyap, a maker of convenient and healthy food, which has brought about a paradigm shift in the food industry. Gosam Nonghyap is located in Ansang, Gyeonggi-do Province. The company specializes in producing soups with Hanu, or a premium native Korean cattle breed. By putting top priority on using reliable ingredients and keeping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the firm has gained trust in the market as a provider of premium food.
7: 저희 고삼 농협은 지역 농업과 함께 성장해 오면서 농가의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특히 한우 부산물 가공을 통해 버려질 수 있는 자원을 새로운 식품으로 만들어 농가 소득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 국산유를 기반으로 간편식 시장에 맞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6: Various kinds of soups that are made with Hanu are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The convenient products of the company have reproduced the deep and savory taste of the traditional Korean soup. The milky white soup with less fat provides the taste of homemade soup. and consumers can feel more familiar with the company's products.
8: 저희 고산농협은 한우 사골곰탕과 도가니탕을 비롯해 한우 육개장, 안성 장터국밥, 한우 미역국 등 다양한 국탕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은 국내산 한우를 중심으로 한 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균일한 맛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생산 공정과 품질 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소비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안정적인 품질의 제품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6: Aside from the current soup products, the company has broadened the scope of its business by developing different types of healthy food. And it has enjoyed positive responses in the Korean market as healthy and nutritious food. The company has released samgyetang, or Korean ginseng chicken soup, and chuotang, or Korean loach soup as new products. As the products are delivered in the form of convenient food, consumers can enjoy the products more comfortably.
8: 보양식 제품군은 영양과 편의성을 동시에 고려한 제품으로 현대 소비자들의 건강한 식문화에 맞춰 개발되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증가와 건강한 식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양식 HMR 시장은 새로운 성장 분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통 보양식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소비 방식으로 재해석한 제품들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6: For the whole manufacturing process, the company has implemented strict quality standards. After the pre-processing of meat and the broth extraction stages, the basis of the soup products is completed. The concentration and emulsification stages are carried out to create a deeper taste and maintain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Also, the products go through the mixing and packing stages, as well as the metal detecting process, and the hygienic and safe food can be released to the public.
9: 저희 고산농협 제품의 품질은 공정 전반에 걸친 관리 시스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속 검출 및 이물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물 혼입을 철저히 방지하고 있으며 공정별 온도와 시간 관리를 통해 제품의 맛과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화된 충진 및 포장 설비와 균질화 설비를 통해 제품의 균일성을 확보하고 햇석 기반 위생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여 식품 안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6: The company has applied automation facilities and sensor-based management systems to all parts of the production site. And the entire process can be monitored at a glance. As a result, it has reduced the variables and kept a stable manufacturing environment.
10: 최근 식품 안전과 품질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보다 체계적인 생산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와 협업하여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게 되었고 그 결과 생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면서 공정 효율을 높이고 품질을 표준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불량률 감소와 함께 보다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고 제품에 대한 신뢰도 역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6: The firm has expanded the scope of business by constantly carrying out studies. With the aim of analyzing premium ingredients and improving the production stages, the firm has promoted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11: 고삼농협은 제품의 안정성과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탕류의 품질 고도화 연구를 비롯해 간편식 제품 개발, 보양식 제품 연구, 그리고 저장성과 품질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삼계탕 제품군 확대와 염소탕 등 보양식 제품 개발을 통해 시장 변화에 대응하며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6: 고삼농협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the Korean and overseas markets by promoting healthy and convenient products. It held a tasting event in Japan in January this year to actively make advancement into the global market.
7: 고산 농협은 농협이 가진 원재료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한 제조 공정, 추측된 품질 관리, 노하우를 기반으로 제품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기반 위에 보양식 제품 라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MZ 세대까지 아우를 수 있는 차세대 K-푸드 브랜드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6: 고삼 농협 has earned positive reviews in the market by using reliable ingredients and enhancing hygiene control. All eyes are now on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which aims to create higher values for healthy meals.

0: 1등 해야 돼.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4: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5: 전쟁터가 됐어요.
6: 오! 오픈 찬스.
7: For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carrying patience and respect.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uk을 대표하는 먹거리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2: 김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옥안입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먹거리인데요. 그런데 가끔 김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치에 대한 빠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김치는 한국의 전통 발효 식품인데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김치는 배추김치예요. 고춧가루, 마늘, 젓갈 등 다양한 양념을 넣어 버무려 발효시키면 맛있는 김치가 탄생합니다.
2: 선생님, 김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어요.
3: 네.
2: 어떤 게 나 있어요?
3: 김치는 배추김치를 한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먹긴 해요. 뭐 깍두기, 총각김치, 무로 만든 김치가 있고 갓김치, 파김치, 부추김치, 그리고 오이소박이, 열무김치 이런 식으로 모든 채소가 다 김치무진해요. 그래서 김치의 맛은 전국에 어머니 숫자만큼 있었어요. 집집마다 맛이 다 달랐기 때문에 김치가 맵기만 한 줄 알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0: 고춧가루 들어가지 않은 백김치도 있고요. 물김치도 있고 과일김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해외에서 김치를 많이 찾고 있어요. 먹어보고 간 좀 봐요.
1: 너무 맛있어요.
0: 네, 맛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클래식을 좋아하셔서 자연스럽게 공연장을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때 포피아노 연주를 제가 실제로 가서 봤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멋있다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피아노를 하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저조차도 누군가의 연주를 보고 이렇게 피아니스트를 꿈꿔왔듯이 누군가도 제 연주를 듣고 다양한 감정을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21세기 사람이니까 21세기의 트렌드를 또 잃으면 안될것 같아서 간혹은 또 가요나 팝송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가도 또 이제 다시 클래식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냥 클래식 음악은 진짜 어떤 시대에 들어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지나 바카오 콩쿠르에서 특히 2라운드 연주가 저는 항상 기억에 남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한음 치는데 다음 음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날까 봐 너무 두렵더라고요. 악몽을 너무 많이 꿨었고 연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되는 음악적인 패시지라든지 테크닉적인 패시들이 있는데 그게 무대 위에서 정말 무의식적인 세계에서 갑자기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희열을 확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곡들, 즐겨 연주하고 있는 곡들이 사실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지만 지금 제 나이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레퍼토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즐겨주시고 같이 공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란의 시간. 무슨 시간, 어느 시간, 모란이 핀 시간. 무슨 시간, 어느 시간, 세상 모두 숨 죽여 너도 없고 나도 없고 멀리 모란의 숨결이 불어오는 시간. 무슨 시간, 어느 시간, 한밤중에 홀로 경련으로 몸이 출렁이는 시간. 무슨 시간, 어느 시간, 뭐 이런 시간, 뭐 이런 절벽, 뭐 이런 벼락. 죽을 수도 있는 시간, 죽어가는 어떤 시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숨을 죽이고 꿈틀거리는 심장 홀로 모란만 남는 그런 시간. 모르는 숨결이 슬쩍 칼처럼 지나가는 시간. 모르는 숨결이 슬쩍 칼처럼 들어오는 시간. 무슨 시간, 그런 시간, 모란이 핀 시간. 무슨 시간, 그런 시간, 망할 놈의 모란이 뚝 떨어지는 시간. 한국에서 시를 쓰고 있는 시인 김승희입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21살 때부터 50년 동안 시를 써왔는데요. 희망이 외롭다, 봄이는 도마 위에서, 단무지와 베이컨의 진실한 사람 등 11권의 시집을 냈습니다. 저는 주로 언어 유희와 아이러니, 파라독스 등의 기법을 사용하여 웃음과 해방의 시작을 보여준다는 평을 듣고 있어요. 제 시세계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마이너리티 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살아온 시대가 아무래도 여성이 마이너리티이고 한국은 남성 중심주의가 지배하는 유교적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의 자리는 그렇게 아픈 마이너리티의 자리였죠. 그래도 라는 섬이 있다 라는 시는 희망이 외롭다 라는 시집에 그 실린 시인데요. 가장 쉽게 말한다면 그래도 라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등과 같은 의미를 가졌는데요. 앞 문장의 내용을 부정하는 그러한 부사예요. 즉 역전의 부사, 반전의 부사라고나 해야 할까요? 저는 역전이란 말을 참 사랑하는데 그래도 라는 역전의 접속 부사를 가지고 고유명사로서의 섬 이름을 만들어서 시를 썼어요. 사실 그 시는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쓴 시예요.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 중환자실에 오래 입원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병원에서 숙식을 하다시피 하면서 보고 들은 것을 썼어요. 그래도라는 섬은 젖은 낙엽보다도 더 낮은 곳에 있다 라는 게 첫 구절인데 그렇게 가장 낮은 비탄의 자리에 갑작스러운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희망이라고는 한 털도 없는 곳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사랑의 섬을 이루어 살고 있다는 것을 쓰고 싶었어요.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그 살아가는데 신이 만든 절대 명제 안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일생은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이러한 어떤 그 생로병사의 명제처럼 명사로 만들어진 그 신의 명제 이런 그 명사들을 바꿀 수는 없더라도 부사를 통해서 그 절대 명제를 통과해가는 어떤 인간의 동작, 의지, 지향성, 태도를 바꿀 수는 있잖아요. 그러한 동작을 꾸미는 말이 부사니까요. 부사는 유한한 인간의 힘이 미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명사를 바꿀 수는 없지만 부사로 동사를 변화시킨다. 부사가 가지는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시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다 그 마이너리티 노트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삶 자체가 주는 공포?
불안, 상실감 이런 것들을 좀 그로테스크하게 썼던 것 같아요. 또 우리 시대의 그 사회 정치적 분위기가 또 그런 굉장히 그 공포스럽고 우리의 불안을 항상 그 더 확산시키는 그런 사건들이 많았죠. 세계와의 충돌, 말하는 주체의 분열, 막 분노나 공포, 자살 충동, 막 파괴적인 고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포의 목소리를 썼기 때문에 강렬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내가 없는 한국 문학사라는 시에서 한마디로 여류쥐벼룩이라는 말로 여성 시인을 규정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시를 쓰기 시작한 1970년대 초반에는 여성 시인을 그냥 좀 높게 대접해준다는 의미에서 여류답지 않게 본질적인 문제를 쓴다, 여류시 치고는 이색적이다 등등의 그 비평을 남성 평론가들이 했던 시대인데, 쥐벼룩이라고 불렀던 것은 별로 존재감도 없는 것이 귀찮게 물어대는 비천한 미물을 말하겠죠. 저도 무시를 많이 당하고 혹평도 받고 했지만 문학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어요. 계속 문제를 열정으로 돌파해 온 것입니다. 이 돌파하다, 그 말이 저에게 매우 소중했어요. 베네치아는 다 알다시피 정말 찬란한 물과 태양의 도시, 또 카이로도 역시 사막과 태양과 피라미드의 도시, 너무 거대하고 굉장하죠. 그 도시가 건드리고 있는 문화적 배후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느꼈고요. 인간의 공간 자체가 삶과 죽음의 서사를 기반으로 세워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베네치아, 카이로의 찬란한 태양, 대운하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의 창조적인 상상력에 그 많은 자극을 준 것 같습니다. 네. 베네치아 다녀와서 굉장히 어떤 그 상상력의 해방감 이런 걸 느끼면서 시를 썼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일기 쓰는 시기는 좀 이렇게 지났었고요. 지금은 이제 메모장, 그때그때 떠오르는 어떤 언어의 상황 이런 것들을 채집하는 그런 수준이죠. 그 나중에 시를 쓸 때 이제 메모장을 보면 이렇게 좋은 말을 내가 썼었나? 막 혹시 나무책에서 읽은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놀라운 언어들이 들어있기도 하고. 아, 네. 앞으로의 계획을 지금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왜냐하면은 시인 늘 방황한다고 하잖아요. 시인에게는 내비게이션이 없기 때문에 항상 방황을 하죠. 방황을 하면서 이제 우발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시를 쓰는 건데요. 그래도 좀 작은 계획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좀 나아지면 정말 해외 여행을 좀 정말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시바삐 이 팬데믹과 전쟁이 사라지고 인류의 모든 국경이, 모든 길이 활짝 열리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0: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1: Yeah. 끼고 있는.
2: 이거 동해 맞아요.
1: 그냥 먹을 수는 없잖아. 체험 삶의 현장처럼.
2: 일해야 먹는 거예요?
3: 일해야지.
1: 아, 바로
2: 여기다가.
1: 아, 여기다가? 네. 아, 잘 말라라.
2: 와, 이게 뭐야.

0: 와, 오늘은 계속 바다네요.
1: 경주 바다 특집. 여기
0: 김국사는 안 가는 건가요? 아, 근데 진짜로 경주 와가지고 이렇게 바다를 계속 볼 줄이야. 그치. 정말 꿈에도 상상 못했어요.
1: 지도로 잠깐 설명드리면, 네, 경주가 있잖아요. 네. 경주 동쪽.
0: 그쵸. 그러니까
1: 동해 바다를 끼고 있는, 네, 세 개 지역이 있거든요. 첫 번째 맨 위가 우리 방금 전에 있었던 간포읍.
0: 간포읍 쪽.
1: 그치. 그 밑에가 문무대왕면.
0: 아, 그 오면서.
1: 그치, 그치. 네. 문무대왕면 있는데. 네네네. 그 일부.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곳은 경주시 양남면.
0: 양남면? 아, 또 다른 지역이에요.
1: 그치. 양남면에 있는 주상절리 파도소리길을 우리가 이제 걸을 겁니다.
0: 주상절리 파도소리길. 파도소리는 알겠는데 주상절리는?
1: 주상절리.
0: 주상절리가 어떤?
1: 그렇지.
0: 뭐, 뭔가
1: 있지. 저 증감이 있단 말이야.
0: 그래요? 주상절리?

0: 와 여기 진짜 멋있다.
1: 와 안에 물 색깔이
0: 예
1: 기가 막혀.
0: 경주 바다도
1: 아름답지.
0: 진짜 너무 아름답다. 어 조금 색다르다.
1: 아까 그 간포 바다랑 좀 또 느낌이 좀 다르지.
0: 아 간포랑은 좀 여기는 다르다. 약간 풍경 느낌이야.
1: 어 그렇지 그렇지.
0: 네, 네.
1: 그리고 여기 이제 해안가에 바위들도
0: 네, 네.
1: 특색 있어가지고
0: 네.
1: 멋있어.
0: 오.
1: 오.
0: 여기. 오.
1: 이거야 이거.
0: 이게 뭐예요?
1: 이게 주상절리. 근데
0: 아~
1: 이렇게
0: 펼쳤네.
1: 그렇지, 약간 부채 펴놓은 것처럼.
0: 아~ 오~ 대박.
1: 아니 주상절리는 몇 번 봤는데 이렇게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
0: 어, 저는 아예 이런 걸 처음 보는 느낌인데.
1: 오, 너무 멋진데.
0: 어,
1: 야, 뭐 그냥 주에 이런 데가 있어.
0: 네, 어, 그렇구나.
2: 네, 안녕하세요.
0: 그렇구나.
2: 네, 안녕하세요.
0: 오, 아, 안녕하세요. 지질공원.
2: 네, 네. 아, 이번에 세계 지질공원이 됐습니다.

0: 아니 그래서 저희가 네, 감탄을 했어요 진짜로.
1: 제일 멋있죠. 이게 또 우리나라의 네. 지질공원 마크이기도 해요. 보시면 어? 그죠? 아~ 지질공원 마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0: 아 우리나라 국가 지질공원 요 마크가
1: 농사 따온 건가?
2: 뭐 제주도나 이런 데에서는 예. 뭐 돌 뭐 이런 건 봤는데 예. 저렇게 모양이 짜여진 듯한 느낌. 예. 무슨 작품처럼.
1: 거기는 대부분 서 있어요. 그러니까 수직 전리라고 그러거든요. 아, 수직으로 서 있으니까.
0: 그렇지.
1: 아, 아 그렇죠. 아, 예, 기둥처럼. 네. 여기 물론 기둥 모습이긴 하지만 누워있는.
0: 그래서 야, 여기 팔자가 예. 조금 더 좋은 것 같은데.
1: 예, 팔자.
0: 어, 누워있으니까.
1: 그런 것 같네요.
0: 편안하게.
1: 예, 얘들이 좀 여유롭죠, 그죠? 아. 누워서. 그래서 와상 전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2: 누울 아,
1: 예, 그리고 맞아. 보통 사람들이 네. 동양적인 개념으로 이제 부채꼴 주상 전리다.
0: 부채꼴,
1: 예, 그렇게 얘기를 하죠.
0: 그래서 저런 형태가 예. 드물다는 거죠, 세계
1: 예, 세계에 몇 개밖에 없는. 아. 특히 바닷가에 이렇게 거의 원형에 가깝게 이렇게 펼쳐 쳐진 거는 거의 세계적으로 사례가 드물다. 아~ 그래서 여기는 서 있는 거, 네. 또 기울어진 거, 네. 또 누워 있는 아~ 모든 주상 전리를 볼 수 있는 주상 전리 박물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아~ 저는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예. 여기에 산이 지금 안 보이잖아요, 잘.
1: 예.
2: 어쨌든 용암이라는 건 야. 산에서 터져서 나와서 아, 만들어지는 건데.
1: 우리가 보통 볼 때는 뭐 백두산이라든가 뭐 그렇죠. 한라산이라든가 그렇죠. 뭐 울릉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예. 그 시기는 아주 늦어요. 얘들은 시기가 얼마나 됐나 하면 2천만 년 됐어요. 2천만 아. 년. 아, 근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죠?
2: 네.
1: 영덕에 뭐 울진 이쪽에서 20억 년부터 2천만 년까지. 그럼 어쨌든 다양하죠 이게. 아 대단한 거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공인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0: 와, 이거 진짜 커요.
1: 아, 멋있죠?
0: 네.
1: 아, 그 바위에 보시면 이런 소나무도 나 있고요.
0: 네.
1: 양산 할배바위라고 그래요.
0: 네. 이게 할배바위?
1: 예, 할배바위.
0: 할배.
1: 할아버지.
0: 그러면 할매는 어디 있어요, 할매?
1: 아, 할머니 바위는 저기 있는 게 아마.
0: 아, 저쪽에? 아,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고?
1: 네, 네.
2: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0: 아, 예, 안녕히 계세요. 잠깐만 얘기해서 잠깐만.
2: 어디 가?
0: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게 몽돌이죠?
1: 네, 그렇죠.
0: 몽돌.
1: 동글동글한 거.
0: 여기가 몽돌해변?
1: 몽돌해변.
0: 아,

0: 연인들 오면 연인들이 다 저렇게 해놓지 않았을까요?
1: 그렇지.
0: 그죠?
1: 그렇지.
0: 잠깐의 소원을 빌면서.
2: 운주 사이도 저런 거 엄청 많잖아요.
0: 네.
3: 사실 운주 사이. 네. 아, 운주 사는
0: 거. 아, 재밌다. 아, 다 이렇게. 그럼 이게 할매바위?
3: 네, 할매바위.
0: 아, 할매바위.
3: 예. 네. 원래는 뭐 멋있는 소나무 있었는데. 아, 그 소나무가
4: 네.
3: 지금 베어졌는 거 보이죠?
4: 네.
3: 등대가 보이잖아요. 예, 아주 멋있었어.
0: 와, 여기 보니까 확실하네.
3: 아, 확실히 보이네.
0: 네, 확실히 보이네요, 여기 네. 보니까.
2: 와. 대단하다, 진짜. 와. 대단해.
3: 대단하다.

0: 이렇게 누워있는 두 상자리를 확실히 볼 수 있는 곳이죠. 네.
1: 아니 이렇게 그림 그릴 때 목탄이라고 치는 목탄.
0: 네.
1: 이제 그거 이렇게 막 쌓아놓은 것도
0: 나오고. 예, 그렇기도 하죠.
2: 이 동해안의 파도 소리 좀 다른 것 같아요. 바위들이 많아서 그런지 부딪혀서 이 소리가 어쨌든 여기가 파도 소리 길이잖아요.
0: 예, 그렇죠. 파도 소리 파도 들리나요? 소리,
2: 예, 파도 소리도 너무 좋고 예. 경관도 완전히 처음 보는. 예, 이런 주상절리가 야
1: 그런 걸 이제 해조음이라고 하는데 예. 이렇게 파도 소리 있잖아. 또 이렇게 약간 몽돌해변에 이렇게 자가자가 이렇게 부딪히는
0: 예,
1: 소리.
0: 예, 그렇죠. 바위에 부딪히면 소리가 좀 청량하게 나잖아요.
2: 오늘 진짜 기가 막히게 예. 날씨도 너무 좋고.
0: 날씨도 좋고.
2: 파도도 아주 적당하게.
1: 알맞게. 맞아.
2: 알맞게. 예. 너무 바람이 예. 세지 않아서.
1: 맞아요.
0: 예. 바다 색도 너무 예쁘죠.
2: 네, 아, 색깔도 너무 예뻐요.
1: 멀리서 이렇게 우리가 왔는데 어지간하면 잠깐 뭐 일어날 법도 한데 계속 누워있긴 해요.
2: 아주 피곤하니까. 저기요!
1: 네, 저.
0: 네. 주상절리를 실컷 보셨죠?
1: 아, 진짜.
0: 뭐 누워 있는 거, 서 있는 거, 기울은 거 다 네. 뭐 보셨잖아요.
2: 네.
0: 아, 그럼 또 가면 네.
1: 또 있어요?
0: 예,
1: 또 있어요.
0: 하트 모양의 아, 그 열쇠고리 채우는 곳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네. 아마 그만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너무 즐거웠고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1: 저도 좀 바라봐 주시면 안 될까요?
0: 엄청. 죄송합니다.
1: 아니다, 아니다.
0: 아, 두 분 다.
1: 아, 그래. 여태까지 만난 모든 분들이 다 여기만 보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이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2: 아니. 주상절리를 보고 왔는데 끝에 덩그러니 이렇게 하트로. 근데 자물쇠도 달려있는데?
1: 어, 그러네.
2: 아, 그거네. 연인들이 오거나 가족들이 오면 뭐 소원 하나 빌고 잠 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열쇠 이런 거. 아, 씨. 열쇠 이런 거. 아, 씨.
1: 나도 준비했어. 사실은.
2: 근데 누가 줬어요?
1: 누가 줬어?
3: 사전 조사를 통해.

0: 있는데.
1: 그러네, 그러네. 네. 그러네.
2: 쓰세요.
1: 자, 그러면
2: 뭐라고 쓸 거예요?
1: 아니까 네. 우리 오병 먼저 네. 쓰고 내가 뒤 하나 쓰고
2: 네. 앞뒤로 써서.
1: 그렇지, 그렇지. 아, 근데 우리가 이번에 뭐 우정템, 우정 팔찌도 만들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이 했네.
2: 우정템 팔찌도 하고
1: 그러니까
2: 자물쇠도 하고
1: 그래.
2: 이제 이게 뭐야 이제 도대체?
1: 못 벗어나, 못 벗어나.
2: 어. 그러면 어. 우리의 우정을
1: 그래.
2: 우리의 우정을 드림 코리아 6를 위해
1: 위해
2: 대박사건. 아, 나 이거 다시 쓰면 안 돼요? 이거 안 지워지나? 와, 이거 안 지워져. 와,
1: 보이죠, 보이죠.
2: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참 민망합니다. 우리의 우정을 트리코 6를 위해 포에버. 어. 그 뒤는 안 읽고 싶습니다.
1: 지호?
2: 지호 하트
1: 지호. 어. 박수.
2: 와, 열쇠는 받아야 해.

0: 아, 종치로 왔어요. 종치로.
1: 종치로.
0: 종치로.
1: 아니 근데 네. 그 뭐야 이게 사실은
0: 저기
1: 어디
0: 저렇게.
1: 어.
0: 왜 그 서울에서도 경복궁 일대.
1: 그러니까 옷 그
0: 한복 입고. 어 다니는 분들 많잖아요. 종을 칠 건데.
1: 옷을 입고
0: 그냥 치냐? 그렇지.
1: 네, 옷을 입고
0: 신라시도 네. 옷을 입고 네. 한번 쳐보자.
1: 네. 진짜 커.
0: 오. 오. 안에까지 들어가는구나.
1: 네. 안에 들어와 칠 수 있죠. 오.
0: 서울에 종각에 보신각 있잖아.
1: 그렇죠, 보신각 있죠.
0: 그 재하의 종소리. 네. 그거 아무나 타종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몇 명만 딱 뽑아가지고 그렇죠. 그 해에 가장 기념할 만한 분들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타종 그렇죠. 기념식을 맡기잖아요. 큰 종을 쳐본다는 거는.
2: 네, 맞습니다. 자, 인생과 사시면서 자, 이 정도 사이즈의 대종을 타종하실 기회는 거의 뭐 흔치 그렇죠, 않습니다. 그렇죠. 예.
3: 성덕대왕신종은요, 네. 자, 2003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타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어, 그래요? 예,
3: 그래서 경주시가 약 1000일의 제작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낸 종이 종각 밑에 있는 신라 대종이고요.
4: 아, 그 성덕대왕신종을 그대로 본 떠가지고 만든 게 신라 대종.
3: 예, 맞습니다.
4: 아, 그렇구나. 예.
1: 또 이게 이제 또 100년, 200년 역사가 또 될 거니까.
4: 그러니까.
2: 자, 꼭 잡으시고요. 자, 자, 꼭 잡고. 자, 뒤로 왔다가, 자, 앞으로, 자, 하나, 자, 둘.
4: 닿을 것 같아.
2: 셋. 자, 가셔서 손 한 번씩 대보세요. 예.
4: 야, 엄청 울림이.
1: 그러네, 세네. 경건하게 쳐야 되겠네.
0: 근데 아까 지금 좀 삐뚤었었어. 정확히 해줘요.
1: 네, 이렇게. 네, 괜찮아요. 좋아요.
3: 자, 이제.
0: 한번 더.
1: 자, 두 번째.
2: 자, 이번에는 가셔서 한번 꼭 한번 안아보세요.
0: 안아보라고?
4: 우와. 오, 이상해.
1: 우와.
4: 오, 무슨 전류 흐르듯이. 와.

0: 귀나 몸에 딱 닿을 때 약간 전기 온 듯한 느낌.
1: 맞아요, 맞아요.
0: 막 전율이 좀 느껴지고.
1: 맞아요. 묘했습니다.
0: 그러니까 예약제로 운영한다니까 저
1: 하루 여섯 팀
0: 꼭 할 것 같아요, 저는.
1: 그러니까.
0: 네.
1: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
0: 아, 좋아하죠, 이거. 그렇지.

0: 내가 아는 곳이에요, 여기는.
1: 네, 그럴 줄 알았어요.
0: 왜냐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곳.
2: 모를 수 없지. 네. 모를 수 없지. 어디예요?
0: 동궁월치.
2: 동궁과 월치.
0: 네, 동궁과 월치.
2: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경주 최고의 야경 명소이기 때문에. 물론 이번 오늘 이제 투어가 이번 투어가 노정석 투어긴 하지만 그쵸, 그쵸. 경주인도 경주 같은 경주 같지 않은 네. 뭐 이런 거 그래도 여기는 특히 이제 해질녘에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네.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왔습니다.
3: 자, 아, 조인 네. 선생 계시죠?
4: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네,
4: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5: 패스를 네. 하는 사람.
3: 그 우리 사극을 보면. 동궁전마마 납시오 그래.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5: 네네네.
3: 그 동궁전마마가 동궁 아닙니까?
5: 네, 여기
3: 동궁이 사는
5: 왕자들이 살고 네. 또 여기 한 건물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건물은 왕이 드나들던 곳이에요. 근데 그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을 접대하던 곳.
3: 그러니까 잘 꾸며놓은 곳. 연못도 막 파고 뭐 이런 거잖아요.
5: 네, 연못도 연못이 유명하죠.
4: 이게 그러면 얼마나 됐을까요?
5: 679년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와. 통일하고 바로 그 초기.
3: 근데 저는 예. 예전에 안압지라고 불렸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예.
5: 안압지라는 거는 그 조선 시대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 조선 시대 이전에는 이 연못 이름을 몰랐습니다.
3: 아 이름이 없었어요?
5: 예, 그냥 몰랐어요. 그 모르니까 조선 시대 시인들이 없으니까 이름을 붙인 거예요. 발굴하고 어느 정도 알았는데 그걸 바로 또 확 못 바꾸잖아요.
3: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5: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자료도 삼국사기 이런 자료도 찾아보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동궁이 있었고 월지라는 연못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2011년에 공식적으로 동궁도 중요하고 연못도 중요하니까 동궁과 월지.
4: 그 예전에 여기서 이렇게 풍류를 즐기면서 네. 제가 얘기 들은 게 있는데 네. 어떤 게임을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5: 아, 그 들으셨어요? 네. 주령구라는 게 있어요.
4: 주령구?
5: 네, 제가 가져왔거든요. 여기 14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4: 약간 주사위 같은?
5: 네, 네. 주사위 같은 건데 이제 면이 네. 14면이죠.
3: 아, 14면 주사위? 네. 술게임이구나, 술게임. 주령구.
5: 주령, 술주자, 네. 명령한다들 령, 가출구.
3: 이게 벌칙이구나, 벌칙.
5: 예, 네, 벌칙이죠.
3: 그 걸리는 대로 네. 해라. 네,
4: 아, 그렇죠. 걸리는 대로 행동하니. 네,
5: 그렇죠.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죠.
4: 그럼 뭐 대략 어떤
5: 게 있냐면 네, 뭐 어떤 게 있는 거. 이제 풀이를 하면 술 석잔 한꺼번에 마시기. 네. 여러 사람이 함께 코 때리기.
4: 한번 해 볼까요, 저랑?
3: 지금?
4: 지금.
3: 지금?
4: 그렇지.
3: 지금?
5: 한번 뭐 나오는지 한번 던져보세요. 네. 14분의 1의 확률.
4: 한자 안다 그랬죠?
3: 알죠, 알지. 자, 갑니다.
4: 자. 이게 뭐야, 이게?
5: 금승장무. 이거는 노래.
3: 금승장무.
5: 무.
3: 무.
5: 금. 금지한다. 성. 금지한다. 소리성. 작. 지을 작. 무. 춤출 무.
3: 오.
5: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노래 없이 그냥
4: 무반주로 노래 맞아. 무반주로 춤추기네
5: 무반주 노래
4: 되게 웃긴다
3: 어떤 건지
4: 집에 가시게요? 집에 가시게요?
3: 무릎 신라 유적지여가지고 팝송 춤을 추는 자, 오배우
6: 체크 한번 보죠
3: 말씀하세요
4: 음진대소
3: 와
4: 제일 좋은 거잖아
5: 괜찮, 괜찮네 네,
4: 받은 잔을
5: 다 마시고
4: 크게
3: 이거는
4: 이렇게 하는 거잖아.
3: 원샷 때리고
4: 웃기.
3: 웃는 거잖아. 좋은 거야.
5: 좋은 것만 걸리시.
3: 또 해.
4: 한번 마지막.
3: 선생님.
5: 나 제가 하라고요.
3: 선생님.
5: 제가.
3: 자.
4: 농면 공과.
3: 농면 공과.
4: 농면 진짜 웃겨. 얼굴을 간지려도 가만히 있기.
5: 안 웃어요. 예. 움직이지도 마.
3: 안경 벗으세요.
5: 이거 글자 모여서 보려고
4: 진짜 웃기다.
5: 제가 안경
4: 얼굴을 간지려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야. 네,
3: 근데 우리가 어떻게 어르신을 이거 간지러울 거예요?
5: 제가 했죠.
4: 네. 내 사장님 걸리신 거예요.
3: 벌써 웃고 계시네요.
4: 벌써 웃고 계셔.
3: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거 이름 한 번만 다시.
5: 주령구. 모양도 특이하죠.
4: 재밌네요.
3: 지금
4: 조명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5: 예, 이제 조명이 들어와서 야경이 이쁘죠.
4: 네네. 예,
5: 그러니까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는데, 네. 저 제일 중요한 게 저기 임해전 건물이거든요. 아까 그 주령구 가지고 놀던 곳도 저기입니다. 아.

0: 와. 듣고.
1: 이게 지금 사실 여기 이제 동궁과 월지, 월지, 달못이잖아요. 네. 이게 연못이 이렇게 굴곡, 어? 들고남, 이렇게 굴곡을 주어서 어지간한 곳에서 봐도 전체가 잘 이렇게 조망이 되기도 하고 약간 넓어 보이는 효과도 좀 있고.
0: 그 이제 보시면 이게 조명 때문에 이 연못에 이게 같이 비치는 저 모습 때문에 사진도 훨씬 잘 나오는 거예요.
1: 맞지, 맞지. 그 이제 반영이라고 하는데.
0: 네, 그러니까.
1: 저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네. 어쨌든 그런 그 신라인들의 슬기로운 건축 생활, 이것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지 않나.

안녕하세요. 소호진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수상하신 분께서 든 트로피를 보았을 때 이 상이 얼마나 무거운지 가늠하기 어려웠는데 제가 직접 이 자리에 와서 이 상을 받게 되니 정말 무겁게 느껴집니다. 오늘 쟁쟁한 후보분들이 많이 계신 자리에서 제가 감히 이 상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욱 정의로운 언론인이 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도움 주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분명 이 자리까지 저의 힘만으로 올라온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 제가 기사를 세상 밖에 꺼낼 수 있도록 이야기를 전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세상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야기들은 저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기후위기, 난민 문제, 마지막으로

자기 일을 듣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써주는 이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중대한 이슈들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결할 수 있게 방법을 모색하길 바랍니다. 이상한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모든 이들의 것들

0: 사람들이니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올해 기자상을 수상하신 서호진 기자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혼자잖아. 됐고, 나중에 술이나 사라.
1: 그래, 알았다. 조심히 들어가.
2: 사람들은 언제나 자극적인 곳에는 촉각을 세우지. 오늘도 예민한 이야기를 얘기하니 바로 반응이 오잖아. 문제 머리를 던져줘야 해. 그래야 서로 불꽃을 구하는.

0: 그러고 말할 것 같으면 유명한 TV 유명한 정치, 재벌, 연예계 온갖 가십거리를 전해주는 요즘 좀 뜨고 있는 레카 스트리머. 다른 스트리머들과는 다르게 정말 1급 비밀을 전해준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음. 매일 자정 방송을 켜서 오늘의 1급 찌라시를 전해주는데 그것이 기사화되지 않은 비밀이라는 것. 유명하니 지금까지 신상 정보 하나 알려지지 않고 방송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가면 때문.
1: 여보세요? 예, 네,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예. 네. 남은 일 좀 하고 있었어요. 네. 내려갈게요. 네, 쉬세요.

그럼 시작해볼까? 안녕하십니까? 유명한 TV의 유명한입니다. 아, 접속에 문제가 있어서 2분 정도 방송이 늦어졌는데요. 자, 바로 오늘의 1급 찌라시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급 찌라시는 오랜만에 드라마로 복귀하는 니나양에 대한 소식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미모 출중하죠. 노래 잘하죠. 연기 잘하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니나양.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도 다수의 팬을 보유한 그녀. 아이돌로 데뷔해서 지금의 국민 배우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쥔 니나양에 대한 소식입니다. 아, 오랜만에 드라마로 복귀한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제가 니나양의 1급 찌라시를 준비해봤는데요. 오늘의 1급 찌라시는 니나 압구정에 나타난 이유는? 입니다. 여러분, 압구정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예, 술을 먹으러 갔다. 아, 친구를 만나러

0: 겁니다. 부지런하기도 하죠. 모른 척 들었던 말들을 차곡차곡 모아옵니다. 이건 심지어 6개월 전에 들었던 이야기, 니나 양이 복귀할 때쯤 터뜨리려고 아껴왔던 이야기. 머리가 좋다고 해야 할지, 교묘하다고 해야 할지, 이렇게 차곡차곡 말들을 모아온 유명한.
1: 뭐야? 아, 뭐 사진을 뭐 이런 걸 갖다 썼어? 아, 이거 누가 찍은 거야? 트위터에 뭐가 올라왔지? 오, 나쁘지 않구만. 아주 물고 뜯고 알아서들 하고 있네. 아, 말로 한번 쐐기를 박아야겠다. 오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부족한 제가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까지 저의 힘만으로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노력 덕분에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언제나 여러분에게 시혜하겠습니다.
2: 시혜하겠습니다.

0: 니나 압구정에 나타난 이유는 업로드 완료.
1: 걸음걸이가 이상하다고?
2: 마약한 거 아니야?
3: 와,
2: 마스크로 얼굴 다 가렸던데.
4: 스캔들 진짜야?
2: 진짜야?
5: 진짜 나 같으면 복귀 못함.
0: 에이, 좋은 아침. 어, 김 기자, 좋은 아침.
2: 좋은 아침은 무슨?
0: 뭐야, 아침부터 왜 이래?
2: 기사 봤지?
0: 기사? 무슨 기사?
2: 기사 못 봤어?
0: 뭔 얘기하는 거야? 뭐야, 왜 이래? 사고?
2: 맞지?
0: 뭐가?
2: 너 맞지?
0: 아, 뭔 소리야?
2: 맞지?
0: 아, 뭐가?
2: 너 맞잖아.
0: 아, 무슨 소리냐고.
2: 네가 돈 받고 정보 팔아넘겼지.
0: 알아듣게 말해.
2: 레카 유튜버한테 정보 팔아넘긴 거 아니냐고.
0: 레카 유튜버? 뭔 레카 유튜버? 나 당최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2: 내가 예전에 너한테 장난스럽게 얘기했던 거 있잖아.
0: 아, 네가 뭘 얘기했었는데.
2: 그 치질. 그거 말이야. 수술했다고 한 거.
0: 뭐? 너 치질 수술했어?
2: 나
0: 말하는 거야.
2: 오늘 사고 난 그 배우 말이야.
0: 사고? 무슨 사고?
2: 못 봤어? 여배우 교통사고 전치 4주 부상.
0: 여배우 그 사람이 누군데?
2: 그게 내가 아까 말한 시즌 그 배우라고.
0: 그런 얘기를 나한테 했었다고?
2: 너한테 했는데? 너한테 분명히 말했잖아.
0: 난 그런 기억이 없는데.
2: 왜 그때 술자리에서 내가 아는 친구한테 들었다면서 너한테 얘기한 거?
0: 난 당최 기억이 없어.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야, 너한테 너무 실망이다. 넌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이니? 렉카 유튜버한테 정보 팔아넘길 그럴 사람으로 보여? 남들 이야기에 관심 있는 건 가십거리가 아닌 이 세상에 필요한 이야기, 피와 살이 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인 걸 나도 알고 너도

0: 뭐 이런 걸 보고 있어?
1: 야, 알았어. 뭐 이렇게 흥분하고 난리.
0: 아, 이런 쓰레기 콘텐츠는 소비하면 안 돼.
1: 그니까. 야, 근데 이 사람 어그로는 다 끌어놓고 정작 아무 말도 안 하더라. 사람들이 소문 만들어내기 아주 딱 좋게 영상 뽑았다니까.
0: 당연하지. 어그로 팔아먹는 놈들이 만드는 그런 쓰레기 콘텐츠니까. 넌 그런 거 볼 시간이 있니? 어? 시간이 남아 돌아?
1: 그니까. 아침부터 정신 없었지? 들어가자.
0: 아니야. 너 먼저 들어가. 난 전화통화 좀 하고 들어갈게. 먼저 들어가.
1: 그래.
0: 들어가. 어. 전화통화 좀. 뭐야? 조회수 엄청 올라갔잖아. 대박! 대박 사건!
1: 오늘 특강 진행은요, 최근 대한민국 기자상을 수상하신 소어진 기자님이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언론의 진실과 정의라는 주제로 오늘 특강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언론인의 자세는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깊이 새길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소어진 기자님 큰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2: 에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어진입니다. 아, 오늘 특강의 주제 언론의 진실과 정의, 특강 제목만 들으면 너무 딱딱하죠. 제가 이 강연을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기자가 되고 싶으셔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1: 네.
2: 네.
1: 네,
2: 아,
1: 그렇죠?
2: 그럼
1: 네.
2: 여기 있는 이분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레기라는 단어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 써보셨다고요? 네, 그렇죠. 그럼 기레기가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기자를 비해하는,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죠. 저도 평소에도 기레기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아, 기자란 정말 재밌는 직업 같아요. 누군가의 비밀을 캐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비밀이 나의 기사거리가 될까 하면서요. 굶주린 하이네처럼 어슬렁어슬렁 거리죠. 출입처에 가서 또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나의 기사거리가 될까 하면서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언론의 진실과 정의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언론의 진실과 정의란 어렵고

0: 사람이 존재할 이유이며 정의를 실현할 방법이죠. 언론 언제나 자유롭게, 취재는 언제나 정당하게, 공정한 객관성 유지하는 그것이 언론인의 기본 자세. 이리저리 사법법을 뛰어가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취재하여 갈등과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 어제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언론인. 언제나 여러분에게 시혜하겠습니다.
1: 네, 오늘 멋진 특강 들려주신 소호진 기자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그럼 지금부터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괜찮으실까요?
2: 아, 물론이죠.
1: 네, 여러분 혹시 소호진 기자님께 궁금한 점이 있으실까요?
2: 아, 진짜? 감사합니다. 종종 듣곤 합니다. 네.
1: 네, 정말 외모가 훤칠하십니다.
2: 네, 아유, 감사합니다.
1: 아무래도 조금 부끄러우실 것 같아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기자님, 혹시 올바른 언론인이 되기 위한 루틴이나 습관 같은 게 따로 있으실까요?
2: 습관. 전 습관으로 팩트 체크를 습관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1: 팩트 체크?
2: 예, 팩트 체크라고 하죠. 앞에 있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그 말이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예민하게 팩트 체크를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1: 아, 팩트 체크.
2: 예.
1: 잘 기억하겠습니다.
2: 네.
1: 네, 혹시 여러분 질문할 용기가 생기셨을까요? 질문하실 분 손. 감사합니다. 네, 저분께 혹시 마이크 전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기자님처럼 되고 싶어서 언론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2: 네.
3: 기자님께서는 언론인으로서 소위 말하는 레카 유튜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 레카 유튜버요?
3: 네. 그 가십거리랑 루머 생성하면서 자극적인 썸네일 올려놓는 유튜버 무리들이요.
2: 요즘 유튜브 때문에 정말 많은 양들의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양질의 정보도 많지만 그 소위 말하는 레카 유튜버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쓰레기 컨텐츠들, 저는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에서도 그런 쓰레기들을 위해서 어떤 강력한 공고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계정을 폭파시킨다든지, 수익 창출을 막는다든지, 뭐 그런... 제가 좀 너무 흥분했나요? 요즘 레카 유튜버들이 너무 판을 치고 있는지라.
1: 네, 소호진 기자님 역시 답변이 거침없으십니다. 그렇죠? 아마 여기 앉아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을 대변한 것처럼 네, 속이 다 시원해졌습니다. 혹시 질문에 답이 되셨을까요?
3: 네, 아 그리고 기자님 그래서 시혜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을 자주 볼 수 있는데 그 표현을 자주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으신 걸까요?
2: 시혜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기자라는 직업이 무언가를 알리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평소에 독서할 때 좋은 표현, 좋은 단어, 좋은 구절들을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사용하는 걸 좋아합니다. 네.
3: 저도 책 많이 읽어야겠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2: 네, 독서 많이 하십시오. 네.
3: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네, 저희가 더 많은 질문을 받으면 좋겠지만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받고 오늘 특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멋진 특강 들려주신 송호진 기자님께 마지막으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4: 오, 조회수 엄청 오르는구만. 대박이다.
1: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명한 TV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매일 자정 방송을 켜서 오늘의 1급 찌라시를 들고 오는 유맹한. 일주일 동안 VIP 회원제에 대한 관심이 어찌나 많은지 회원들이 늘수록 유맹한은 더 유명해집니다.
2: 여보세요? 예, 남은 일 좀 하고 있었어요. 예, 내려갈게요. 예, 쉬세요. 아니, 내가 만든 콘텐츠를 왜 불펌하고 난리들이야? 1급 찌라시는 나만 갖고 있는 건데. 아니 이렇게 콘텐츠가 없나? 아, 오늘은 또 어떤 걸로 어그로를 끌지? 아, Q&A 해야겠다.
1: 오, 오늘은 Q&A 시간!

0: 아, 오늘 잘해야 돼. 오늘 방송 잘해야 돼. 안녕하십니까. 유명한 TV의 유명한입니다. 아, 바로 오늘의 1급 찌라시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급 찌라시는 바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Q&A 시간! 예, 질문들은 미리 사전에 링크를 통해서 이렇게 받아두었고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정체가 무엇이냐?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언젠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저와의 어떤 비밀이 있을 때 더욱 긴장감이 유지되지 않겠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우리 VIP 채널 구독자들이 100만 명이 되면 그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질문. 이 정보들에 대해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 아니, 이런 질문이 유명한 TV에서 나온다고요?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전 단 한 번도 거짓을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건 맹세할 수 있어요. 기사화 된 적이 있기도 하고요. 거짓말은 구독자 여러분들과 저와의 어떤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니까요. 아, VIP 채널까지 구독했다는 건 절 믿는다는 뜻인데 어디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보시죠.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1: 기자님?
0: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을 가보도록 하죠. 세 번째 질문. 이 가면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 가면은 제가 방송을 위해서 특별히 주문 제작한 가면. 이렇게 앞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고요. Q&A 시간인데 제가 너무 소통이 부족했나요? 빠르게 댓글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 기자님?
0: 기자님, 제가 남들이 모르는 1급 비밀을 갖고 오다 보니까 저를 기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기자와는 아주 거리가 먼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의 대척점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1: 시해하겠습니다.
0: 시해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시해하겠습니다. 네. 방송이 이렇게 끝나가는 게 정말 아쉬운데요. 제가 낮에 먹은 식사가 좀 문제가 생겼는지. 방송을 이대로 종료하기는 아쉬우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2: 뭐야? 잘못 본 거겠지? 잘못 본 걸 거야. 오타가 난 거겠지, 오타. 오타가 난 거겠지, 오타.
0: 안녕하십니까. 유명한 TV의 유명한입니다.
1: 기자야? 진짜 기자?
0: 여러분.
1: 기자상 그 사람?
0: 방송이 끝나가는 게 정말 아쉬운데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자정에 다시 만나요.
1: 진짜 기자라고.
0: 지금까지 유명한 TV의 유명한이었습니다.

0: 김 기자,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1: 늦은 시간에 물어볼 게 있어서. 유명한 TV의 유명한이 너야?
0: 무슨 소리야?
1: 내가 메일 한 통을 받았거든.
0: 뭔 소리야? 스팸 메일이겠지. 쓸데없는 얘기할 거면 나 전화 끊는다.

0: 몸이 왜 이러지? 거기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1: 안녕하십니까? 유명한 TV의 유명한입니다.
0: 거기 누구세요? 여기 저 좀 도와주세요.
1: 여기도 하고 저기 먹기도 하는데 소화진 기자님.
0: 여기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1: 네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있어?
0: 무슨 말?
1: 네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있냐고.
0: 뭔 소리야 이게. 모르겠어요. 몰라.
1: 네가 매일 자정하다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0: 뭐야 너 누구야?
1: 어디 가? 우리 대화가 아직 남았잖아.
0: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여기는 또 어디고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1: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봐.
0: 도와주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1: 아무도 없지. 내가 널 만나려고 부른 것이니까 너랑 나 단 둘 뿐이야. 네 마음대로 못 움직여.
0: 누군데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여긴 또 어디고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1: 넌 네가 뭐랬는지 모르겠어?
0: 응?
1: 유명한이기도 하면서 서워지는데 네가 뭐랬는지 모르겠어?
0: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요. 몰라.
1: 진짜 모르는 건 아닐 거야. 그치?
0: 알아요. 알아. 알고 있어요.
1: 알고 있다고 하니 이제야 대화가 좀 통하겠네. 내가 너한테 질문을 하나 할게. 어떻게 답해야 되는지 네가 제일 잘 알고 있을 거고.
0: 네.
1: 넌 말의 무게를 알고 있어?
0: 말의 무게? 말의 무게? 말의 무게?
1: 모르는 척 하지 말고 시간 볼수록 너한테 더 안 좋을걸? 말의 무게를 알고 있어?
0: 네, 알고 있어요.
1: 그걸 알고도 그렇게 자극적인 말들을 내뱉었단 말이야? 말은 한번 뱉으면 다시 담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
0: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1: 알고 있었다고? 근데 그렇게 쓰레기 같은 말들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도 모른 척하고 살았다고?
0: 모른 척하지는 않았어요. 기자로서 세상에 이런 기사도 쓰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다고요.
1: 네가 잘했다는 거야?
0: 아니 그건 아니지만.
1: 아니? 들어봐.
2: 안녕하십니까. 유명한 TV 오늘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2: 오늘의 1급 유명한 TV 오늘의 1급 지자체 니다양에 대한 소식 오랜만에 들어봐. 유명한 TV 니다양에 대한 소식 지금까지 유명한 TV 유명한 유명한이었습니다. 유명한 TV

0: 여보세요.
1: 으짜 그러고 바쁘냐? 목소리 한번 듣기 힘들다잉.
0: 엄마.
1: 어째 니들 전화 한 통이 없냐? 니 뭐 상 받았더마.
0: 상이요? 무슨 상?
1: 대한민국 기자 상인가 뭔가, 응? TV 나오더마. 야, 니 그런 거 받았다고 헤이지면 안 된다. 알았지? 그러고 안 바쁘면 좀 내려와. 좀 심한 자라지 심한.
0: 아, 내려가요. 아. 예.
1: 너 왜 엄마한테 버릇없게 전화를 그라고 끊냐? 의진아, 나는 니를 그라고 안 키웠어야. 내가 니를 바른 사람 만든다고 얼마나 노력했는디. 서울 가더니 고향에 있는 엄마는 생각도 안 나는 거요? 응? 니가 누구 덕분에 상도 받고 그 자리까지 있는지 알아? 니 하나 바라보고 여태까지 희생하면서 니 출세시키자고 엄마가 뼈 빠지게 고생을 하고 있냐고. 의진아, 많은 거 안 바래야. 네가 엄마를 조금만 더 생각하면 그라고 매정할 수는 없어야. 안 그려? 내가 네한테 많은 거 바래야.
0: 엄마, 다음 주에 내려갈게요. 참,
1: 지가 의사, 검사, 변호사처럼 사짜 직업도 아니면서 참, 바쁘면 얼마나 바쁘다고. 어? 내려와서 네 엄마 사는 것도 좀 보고 하라고.
0: 엄마 다음 주에 내려간다고. 내려간다고.
1: 내려오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
0: 내려간다고.

0: 다녀왔습니다.
1: 성적표 나왔다며 갖고 와봐라. 쭈뼛쭈뼛 걷지 말고 똑바로 걸어. 머시마가 돼갖고. 98점?
0: 아, 뭐 한 문제 틀렸어요.
1: 이번엔 믿어달라며. 니 100점이라며.
0: 이번 시험이 좀 어려웠어요.
1: 또?
0: 저도 한다고 했는데.
1: 차, 핑계도 좋다. 다 어려웠더라도 니는 더 잘했어야지. 어? 이 정도에 만족하면 쓰겄냐? 사람이 이렇게 쉽게 만족하면 쓰겄어? 서울에 있는 아들은 여랑 차원이 다르다니까. 네가 싸워야 되는 아들은 다 거가 있는데 네가 여기서 100점도 못 맞고 만족하면 쓰겄냐고.
0: 만족한 적 없어요.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요.
1: 노력? 됐다. 노력한 게 그런 거면 그냥 공부 때려쳐버려. 응? 서울 가지 말고 그냥 엄마랑 여서 살자. 어진아, 엄마가 네 가르친다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냐? 니는 이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
0: 죄송해요. 제가 다음번에 잘할게요.
1: 맨날 다음 말로만 하지 말고 성적으로 갖고 오라고. 알았냐?
0: 예. 다음번에 꼭 보여드릴게요.
1: 어진아, 엄마는 널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알지?
2: 어진아,
1: 엄마는 널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알지? 널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3: 널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널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0: 평생 감추며 살면데 평생 비밀로 하면 돼.
1: 오진아,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인 거 알지? 서울 가서 성공해야지. 엄마는 언제나 오진이 너를 생각한다. 응?
0: 가면을 쓰지 말걸. 비겁하게 가면 뒤에 숨지 말걸. 인정받고 싶었다고, 칭찬받고 싶었다고. 왜 나에게 단 한 번의 칭찬도 없었냐고. 싸워볼 걸, 따져볼 걸, 말해볼 걸.

네, 대한민국 기자상은 소어진 기자님께서 수상하시겠습니다.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자님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수상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떨고 계실 기자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호진입니다. 감사합니다. 쟁쟁한 후보분들이 많이 계신 자리에서 제 감히 이 상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들은 저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기후위기, 난민 문제, 마지막으로 소수자들의 이야기.

0: 죄송합니다. 전 사실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끄럽지만 여러분들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전 기자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전 매일 밤 자정 오늘의 1급 찌라시를 방송하고 있는 유명한 TV의 유명한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의 정체를 밝히는 이유는 제 죄에 대한 면죄부를 받고자 함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 말로 사람을 미혹하고 그 말로 인해 사람들이 상처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이후로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 기자님! 기자님! 기자님!

0: 좋은 멋진 연주자를 꿈꿨었어요. 그래서 모든 졸업생들이 그러하겠지만 진로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불안도 많이 느끼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던 시기에 사실은 좀 갈증이 있긴 있었어요. 음악만 플레이어처럼 하고 싶진 않고 내 작품을 만들고 싶은데 그때 마침 국악방송이라는 그 채널의 공고를 라디오 PD를 뽑는다는 공고를 보게 됐고 음악을 그만두고 PD가 되어야지 생각했던 건 아니고 그것도 저는 제 음악 활동의 일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저기 가면 훨씬 더 뭔가 풍성한 경험도 할수 있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러면 내 음악이 더 넓어지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시험을 우연히 봤는데 입사를 하게 된 거죠. 입사를 했고 그 예술가라는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하면 실제 무대에서 연행하는 사람 외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뭐 지켜보는 뭐 매개자, 평론가 모든 사람이 저는 다 예술가고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제가 했던 방송도 예술의 일부고 내가 하는 음악 활동의 일부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음악을 할 때는 소리를 굉장히 물리적으로 들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의 어떤 질감이라던가 뭐 형태, 뭐 음색 그런 것들에 굉장히 집중해서 그 존재 자체의 좀 아름다움도 느끼고 이것을 내가 다시 만들었을 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었다면 그게 저는 그게 좀 감각의 영역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라디오를 하면서는 그게 사유의 영역으로 확장된 거? 그러니까 바뀐 게 아니라 확장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소리 자체에 대한 이제 호기심보다는 그 소리가 어떻게 생겼을까?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그 소리는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어떤 시너지를 내고 사회에 뭔가 이렇게 돌아왔을 때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아름다움보다는 그 소리의 역할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고 이면을 읽게 되는 거? 그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거기에 담겨 있는 이야기나 뭐 공간이나 역사, 뭐 사람들 그런 것들을 제가 읽어내고 그거를 또 프로그램으로 담아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확장되었다고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보이는 것들의 힘이 굉장히 커졌고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라디오 PD들은 지금 굉장히 고민하는 지점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 보이는 라디오를 하고 있거든요. 보이는 라디오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어떤 오디오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까, 뭔가 보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역설적이게 그래서 더 라디오스러움이라는 거를 더, 그러니까 그 본질을 더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질문하고. 어떻게 하면 이 오디오의 강점을 더 살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저도 그래서 조금 더 실험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노력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라디오가 갖고 있는 힘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라디오는 그 TV는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그 제작자가 있고 감상자가 있고 감상하는 형태로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다면 라디오는 열린 매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작은 원을 하나를 같이 그리고 있다. 제작자와 청취자가 같은 시공간에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그 같은 시간에 같은 소리를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로서 뭔가 연대감을 느낄 수 있고 안착감을 느낄 수 있고 가장 내밀하게 내 곁에서 소리로서 함께 할수 있는 매체가 라디오다. 그래서 이제 라디오의 어떤 그런 강점을 살리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비가시적인 것들에 대한 힘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얘기하면 TV와 라디오, 뭐, 영상과 오디오 어떤 매체를 생각을 해보면, 그 오디오는 비가시적인 거는 조금 덜 강요하고, 덜 제시하고 덜 제안하고 여지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 안에 뭔가 내재되어 있는 어떤 감정이나 기억이나 수많은 감각들이 저 멀리, 가장 멀리 있는 것들을 끌어내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 갈 수 있는 가장 최대치의 저 먼 상상을 또 불러내줄 수 있고, 그래서 소리는 어떤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진 않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은근하게 우리 몸에 침투해서 여운과 여지를 남겨주는, 저는 그런 매체이고 그런 면에서는 굉장한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들려오는 것들이라는 특집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55명의 예술가 분들을 만났어요. 직접 인터뷰를 가서 하고 소리에 대한 질문을 했거든요. 당신에게 소리는 무엇입니까? 여쭤봤고 뭐 다양한 질문들이 내용이 나왔죠. 그분이 다시 되찾고 싶은 소리, 뭐 내가 잃어버린 소리, 이런 것들, 소리의 역할. 저는 친절함을 버리고 어떤 기존 문법을 버리고 그 인터뷰이들의 음성과 음악과 사운드만으로 이걸 전개를 시켜보겠다. 그래서 전체 흐름을 사실 읽는 거 쉽지가 않아요. 나레이션이 없으면 라디오는 자막도 없고. 근데 저는 그 조각의 어떤 소리의 아름다움을 누군가가 느낄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했던 것 같아요.
1: 아이슬란드라는 땅에서 가장 강렬하게 다가왔던 게 바람소리였거든요. 그 텅 빈 들판을 울리는 바람소리 속에서 아이슬란드 뮤지션들이 만든 음악.
2: 소리는 그냥 와서 우리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내려와서 쌓이고 두드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대체로 마지막에는 내면에 가서 두드린다. 내면이라는 것은 하나의 수면처럼 조용할 텐데 그 수면을 두드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또 한 가지는 사운드 시북이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그거는 저는 시인을 너무 좋아하는데 동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시인들에 대한 동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라디오에서는 시를 자주 소개를 해줘요. 근데 그거는 음악을 깔고 그냥 낭독을 해주는 형태, 대부분은. 근데 저는 그게 늘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아름다운 시어를 내가 느끼는 데 있어서 물론 그 낭독도 너무 아름답지만 그것들을 조금 더 깊게, 진하게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시를 드라마처럼 엮어보자. 그래서 지역을 설정을 한 거죠. 통영과 서울과 태백. 그래서 그 정말 드라마 촬영하듯이 그 지역을 가서 소리를 직접 다 땄어요. 그러니까 그 음향 감독, 그러니까 사운드스케이프 하시는 감독님께 연락을 드려서 저는 이 시를 배우들이 낭독을 할 거고 드라마를 만들 거고 근데 거기 들어가는 모든 소리는 그 우리 라디오 드라마는 보통 효과음을 쓰거든요. 인위적인 소리를 쓰는데 저는 그걸 쓰지 않겠다. 그 현장에 그 배경이 되는 그 소리를 무조건 써야 됩니다. 그래서 태백에 가서 막 다니면서 소리를 찾은 거예요. 겨울에 바람소리, 뭐 계곡소리, 그 탄광, 지금은 문을 닫았는데 장성공업소라는 그해 마지막 그 공업소가 딱 마지막 폐광하기 직전에 제가 그 소리를 담아왔는데 그 폐광, 석탄 작업하는 소리, 뭐 통영의 파도 소리, 어느 바닷가에 또 통영 고등학교 아이들 뛰어노는 복도의 그 소리들,

이제 그 감독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들으면 아무도 모를 텐데, 이게 뭐, 서울 거리에 있는 버스 소리인지, 아니면은, 뭐, 통영의 버스 소리인지 누가 아냐. 근데 감독님하고 저는 알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를 녹음해서 그거를 쓰는 게 맞다. 저는 그 소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소리를 다 녹음을 해서 그 시를 나열을 하고 사운드와 음악을 입혀서 시 드라마를 완성을 한 거죠. 한편의 시극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또좀 이제 나뉘었죠. 어떤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아름다운 시심을 느낄 수 있었다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불친절해도 분명히 그거를 느낄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감각적으로.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소리가 주는 감동이나 그 울림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작업을 했던 거고, 그두 작품 다, 오디오에 특화된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디오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이면서 강점이 될수 있는 부분을 저는 최대한 극대화해서 정규에는 힘들지만 특집 프로그램으로서는 시도를 해보고 계속 실험해보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게 또 질문하신 것처럼 플랫폼의 가능성이라고도 연결이 될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저도 수많은 질문을 해왔는데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소리는 제가 제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 정말 깊이 들어가 있는 것들과 외부에 있는 것들을 가장 긴밀하게, 내밀하게 연결시켜주는 통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의식에 가까운 거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소리를 들었을 때내 안에 있는 가장 깊은 거를 건드려주고, 또 그것들을 뭔가 이렇게 세워주는 존재?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래서 평소에는, 이제 뭐, 단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무실에, 저희 그 사무실 뒤에 수색역이라고 있어요. 기차가 다녀요. 그리고 어느 때부턴가 까마귀들이 뭔가 둥지를 튼것 같아요. 까마귀들이 날아다녀요. 그럼 일을 할 때, 그 기차 소리, 까마귀들이 우는 소리, 그런 것들이 들리는 거죠. 도심에서. 그러면 순간적으로 저는 갑자기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경험을 해요. 그 소리를 들으면. 그리고, 마치 강원도 어딘가 와 있는 것 같은. 잠깐 빠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쪽으로, 다른 쪽으로. 그래서 저는, 네, 소리는, 좀 두서가 없었는데, 소리는, 네, 가장 내밀한 곳에 있는 나와 외부의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통로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청에서 사실은 뭐 겨울에는 스케이트도 타고 또 뭐 광화문 광장에서 지금 여름에 뭐 수영장도 열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은 좀 이런 광장들에서 같이 뭔가 재미있는 좀 더 릴렉스하고 휴가 같은 느낌의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날씨도 좋고 바람도 불고 북악산도 잘 보이네요.

책 읽는 서울 광장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서울 야외 도서관 책 읽는 서울 광장입니다. 지금부터 책 읽는 서울 광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책들이 의자 근처에도 있는데 이런 데도 있어요. 여기는 원작을 본 만화 웹소설 웹툰. 헤어질 결심 각본도 있다. 요즘 이런 각본집이 꽤 유행이더라고요. 우리들의 블루스. 드라마들에 대한 뭔가 2차 이런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따끈따끈한 선제 없고 튀어들.

책상에서 그리다가 밖에 나와서 그림 그리는 게 사실 요즘 어반 스케치나 여행 드로잉의 장점인데 책을 이렇게 바깥에서 대놓고 읽을 수 있는 거 너무 자유로운 것 같아요. 약간 해방감이랑 특히 여기 이번에 저거 주제 너무 잘 잡았는데 더위를 핑계 삼아 늘어져도 괜찮은 날 여름이라는 지금 주제로 빈 백팩 막 깔려 있고 사람들 늘어져 있는 거랑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도 신기하게 여기 빈백에 앉아서 다들 핸드폰 보는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거나 책을 읽는 것 같네요.

예전에 그 도시를 여행할 때 건물이나 뭐 자연이나 그리다가 보면 나중에 이제 사람이 좀 그리고 싶어져요. 근데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각 잡고 있는 모습은 별로 그리고 싶지 않고 신기하게 약간 이렇게 광장 같은 데에 늘어져 앉아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되게 그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 모습이 딱 그런 느낌이기는 해요. 뭐 사람들을 뭐 이렇게 무슨 인체 공부하듯이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분위기를 좀 담고 싶은 것 같아요. 도구의 특성으로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오늘처럼 약간 덥고 습한 날은 수채는 안 말려요. 안 말라서 조금 칠해놓고 오래 기다려야 되기는 해요. 해가 좋으면 물칠을 해놓고 이렇게 해에 말리면 되긴 하는데 습도를 이기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습도가 있으면 이렇게 원래는 수채를 해놓고 기다려서 그 말르면 또 그 위에 뭔가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안 말라요. 그래서 약간 너무 더운 날이나 더운 나라에 가서 이렇게 채색할 때는 수채를 조금 약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펜으로 하는 게 조금 더 편하기는 합니다. 마커로 조금 연한 게 아마 그렇게 그리고 앞쪽에는 좀 되게 비비드한 색깔의 이 빈백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은 그 색깔에 맞는 색연필로 그리고 사람들은 뭐 연필이나 펜으로 그리겠네요.

청계천에 해치도 앉아있네요. 아우 시원하네요. 물소리 들리고 그래도. 아 진짜로 동네처럼 사람들이 발 담그고 있어. 너무 웃긴다. 나름대로 저쪽에 한번 동참해볼까요?

사람들 다들 너무 편안하게 신발 벗고 발 담그고 있는데 외국 사람들도 다 발 담그고 있고 오우 시원하다 오우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네 아우 말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아우 시원해

여기 약간 야간 야외 도서관이 생겼습니다. 재밌다. 다들 이렇게 조명 클립 찍고들 누워서 책 보고 계세요. 되게 멋진 분위기인데? 뭔가 한글 글자 같이 생겼는데 이게 다 책장? 책서가? 이런 거네요.

여기 있는 꽃 책들은 다들 뭔가 마음이 조금 이렇게 힘든 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이네요. 내 마음을 나도 모를 때 나는 번아웃이었다. 도시에서 읽을 만한 책이네요, 진짜. 뭔가 지쳤을 때 여행을 떠나라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여기가 아까 낮이었으면 앞에 북악산이 보이긴 할 텐데 지금은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해서 차가 둘러다니고 있는데 약간의 이런 분위기 좋은 조명 아래서 책 읽는 이벤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멍 때리기 정말 좋기도 하고 사람들이 책을 진짜 읽고 있는 것도 너무 신기해요.

저는 사실 거의 매일 광화문을 보고 퇴근을 하기는 해서 뭐 익숙하죠. 근데 이 광화문 광장에서 사실 정말 많은 이벤트들이 있거든요. 네, 뭐 이제 그게 옆에서 봤을 때랑 직접 참여했을 때랑 이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참여하고 있으니까 이게 요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 폭 쌓여서 있는 느낌이 되게 좋네요. 광화문 야경이 뒤에 살짝 보이고, 그리고 빈백에 누워서 다 기대서 이렇게 책 읽고 계시는 사람들, 시민들의 모습을 살짝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서울 도서관에서 이렇게 책을 밖으로 내주시면서 시민들과 같이 책을 밖에서 읽는 이런 정말 여름휴가 같은 이런 이벤트들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모습도 너무 좋고 책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는 모습도 너무 저는 즐거웠어요.

0: Oh, the two people are really trying to get to know each other. When you introduce yourself to someone, in Korean, you say 저는 someone's name 예요 or 저는 someone's name 예요. 저는 someone's name 예요. 저는 someone's name 예요. 저는 someone's name 예요. 저는 someone's name 예요. If the word that comes before ends in a consonant, you use 예요. If it doesn't, you use 예요. Repeat after me. 저는 someone's name 예요. 저는 someone's name 예요. Or 저는 someone's name 예요. 저는 someone's name 예요. You can add any word that describes you in the blank to make a simple self-introduction. How about starting with names? I'm Peter, or 피터 in Korean, so there's no consonant. So I would say 저는 피터예요. 저는 피터예요. 저는 피터예요. Since Alexa doesn't have a consonant at the end, it would also be 저는 Alexa 예요. 저는 Alexa 예요. 저는 Alexa 예요. Since Aaron does have a consonant at the end, it would be 저는 아론이에요. 저는 아론이에요. 저는 아론이에요. 저는 someone's name 이에요 can be used in all sorts of ways. Fill in the blank to introduce your job or nationality. For example, I'm a student. 저는 학생이에요. 저는 학생이에요. I'm a singer. 저는 가수예요. 저는 가수예요. I'm British. 저는 영국 사람이에요. 저는 영국 사람이에요. I'm Korean.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Simple, right? Take a look at how to use these expressions in everyday life by watching Aaron and Alexa once more.
1: Your name is 뭐예요?
2: 저는 아론이에요.
1: 저는 알렉사예요. 학생이에요?
2: 네, 저는 학생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오르가니스트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오르간을 치면서 또 그 파이프의 조합들을 구성해 나가면서 소리를 섞는 것에 대한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재미를 또 증폭시켜 주신 분이 저희 고등학교 때 은사님이세요. 근데 그 은사님께서 작곡을 공부하면 지휘도 할 수 있고 연주도 할 수 있고 곡도 만들고 네가 만들어낸 곡을 사람들이 연주하는 그런 기쁨도 누리게 되니 그 재미가 더 크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설득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작곡가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작곡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지휘도 같이 하고 연주 활동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는 그렇게 흔치는 않았어요. 장점은 연주자들의 음악적인 색깔, 음악적인 요구를 너무 잘 알지요. 연주 무대의 그 실제적인 그 경험들, 또 아니면 그 곡을 올렸을 때의 연주의 효과들, 그다음 관객들의 반응들을 많이 예측하기 때문에 그 예측들을 곡의 역으로 담아내는 것에 훨씬 더 수월한 장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니나는 2021년 쓴 작품이에요. 저는 딸이 둘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저희 둘째 딸이 그때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할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 과정에서 독일 그 하노버 앙상블의 그 한스 크리스티안 오일러라는 지휘자 선생님이 제게 연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곡을 좀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는데 그 한국의 악기들을 같이 하는 곡을 썼으면 좋겠다.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곡을 쓸까? 작곡가는 이제 뭐 그런 요청들이 올 때 어떤 컨셉을 잡을까? 무엇으로 나의 이야기를 할까? 뭐 이랬는데 그때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저의 아이를 좀 응원했으면 좋겠다. 응원하는 마음에 곡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이 민하거든요. M-I-N-H-A. 작품 이름은 민하라고 적게 됐죠. 녹턴 시리즈는 제가 2008년부터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리아리라는 바이올린 피아노의 듀오곡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가 현대음악이다라는 것에 틀을 좀 벗어나서 나의 감성적인 부분을 그대로 담아내는 곡을 좀 만들고 싶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었고 드라이 포레스트는 2012년에 작곡한 곡이고요. 클라리넷, 바이올린, 피아노의 3중주 작품입니다. 그 작품을 쓰기 바로 한 해 전에 독일에 연주회를 갔어요. 밤에 도착했는데 자전거를 타고 숙소를 찾아가는데 길을 잃었어요. 밤, 깜깜한 밤에. 벌레 소리도 들리고 뭐 미세한 불빛도 보이고 그러는데 그 경험들을 담아서 녹턴 앤 더 포레스트 이렇게 만들고 싶었어요. 숲속의 녹턴인데 녹턴은 이제 야상곡이라서 밤에 누군가를 그리는 뭐 그런 곡들이에요. 그리워 그리움을 담는 노래들 이게 녹턴인데 드라이 포레스트라고 저걸 정한 것은 그냥 그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은 저 너무 절실해서 메마른 것 같다. 그 숲속 안에는 그 정령들의 그 잔치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곡을 만들게 되었었습니다. 마지막 편지가 안중근 의사의 모친인 조마리아 여사께서 본인 아들이 사형 언도받은 날, 또 그 본인의 아들이 입국할 마지막 옷을 수의를 지어서 거기에 이제 어머니의 편지가 담긴 거죠. 그 편지에는 그 아들아, 그 담대하게 걸어가라. 그 너는 대안의 아들이다라고 그 써 있는 그 편지의 내용을 근거로 제가 이제 내용을 전개해서 노래 가사로 만들었는데.

찬설이는 우리나라 테너 중에 배재철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수술하다가 목을 상하게 되는. 근데 그런 상황을 뚫고 지금 다시 재기하셔서 노래하고 계시는 더 테너라는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저랑은 동갑내기 친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노래하는, 독창하는 곡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친구가 갈 수 있는 호흡의 길이 또 올라갈 수

찬설이라는 것은 차가운 서리가 저는 그 제 마음에 영감을 준 단어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서늘한 바람이 돌아나가는 그 시간에 그리운 사람의 소리를 듣고 싶다,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가사의 내용입니다.

0: 물숨은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평생을 바다에서 물질하며 거센 삶을 살아온 해녀들의 모습이 어쩌면 곧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1: 이야기죠. 삶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또 저 사람의 이야기가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이렇게 전달하고 싶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걸 통해서 같은 느낌을 느끼기도 하고 그 느낌 속에 그 희망을 갖기도 하고 위로를 갖기도 하고 잠시 숨을 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작곡의 매력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식이 처음 시온을 만난 것은 3년 전 겨울이었다. 그때 태식은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의 형네 집에서 잠시 함께 살고 있었다. 오래된 아파트였고 태식과 8살 차이가 나는 형은 일을 시작한 이후 착실히 돈을 모아 비교적 일찍 집을 장만했고 몇 년째 그곳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어쩌면 내내 혼자 살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그럴 가능성에 대해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그럴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 단정 지었다기보다는 그는 형에게 크게 관심이 없었다. 아무렇지 않게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온 시온을 보고 형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았을 가능성에 대해 그때 처음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처음 보는 사람이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온 것이 놀랍기는 했으나 시온의 얼굴과 분위기를 파악하자 왠지 그럴듯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형과 어울린다기보다 형은 저 사람에게 왠지 약했을 것이라는 느낌이었다. 같이 살기 전까지는 떨어져 지낸 기간도 길었고 나이 터울도 컸고 태식이 초등학생일 때 형은 고등학생이었으니 사이가 나쁘다기보다 서로에게 무관심한 형제 관계였다. 그런데 시온을 보자 태식은 한 번에 형이 좋아하는 사람이고 형은 저 사람에게 약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아무튼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린 것은 시온도 마찬가지였는데 태식은 조금 놀란 정도였다면 시온은 어땠을지 그때나 지금이나 확실히나 알 수 없었다. 조금 놀란 정도였을지 공포스러웠을지 혹은 본인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게 설득을 하느라 긴장되었을지 아무튼 태식이 기억하는 시온은 마지막에 가까웠던 것 같다.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집안을 잠시 살피다 자신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만에 하나라는 마음으로 확인한 후 자신이 누구인지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내쉰 후 설명하기 시작했다. 태식은 형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서 보통은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나이 터울이 대략 10살 가까이 나는 남동생이 있다는 이야기를 시온은 언젠가 형에게 전해 들었을 것이다.

아, 이게 제가 요새 동면을 주제로 단편을 몇편 쓰고 발표하고 있는데, 제가 좀 겨울을 타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겨울 추워지면 좀 힘든 사람들이 있고, 저도 좀 그런 편이어서, 이게 겨울호에 올라간다고 해서, 그런 분들이 좀 편한 마음으로 읽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골랐어요. 지을 때 사실 좀 마음에 드는 제목은 한 번에 생각이 확 드는 것 같아요. 아이디어로 확 떠오르는 제그 제목들이 좀 나중에 지나서도 마음에 드는 편인 것 같은데, 딱히 막뭘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소설에 대해서 뭐를 막 보여주진 않아도 약간 분위기 정도만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목 짓는 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마음에 들게 짓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그때그때 다른데, 어차피 컴퓨터로 쓰는 거니까 파일명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일명 정할 때딱 떠오르는 거를 썼는데 그게 좋을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냥 좀 두리뭉술한 제목? 약간 뭐 공원에서라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작품이랑 아예 상관이 없지도 않은데, 또막 그렇게 직접적이지 않은 뭔가를 파일명으로 지어놨다가 끝까지 이제 못 정하면 그대로 가는 거고, 아니면 나중에 이제 발표할 때나 책낼 때쯤에 또 고치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일명을 정하는 게 먼저 순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소설 제목일 수도 있지만은 그게. 근데 이 질문을 계속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냥 제가 맨날 딴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런저런 생각이 많고, 또 산만하고, 그냥 그런 생각을 계속 하는 사람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의식적으로 뭔가를 한다라기보다는. 저는 극장에 가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영화를 좋아하기도 하는데, 집에서 보기보다 극장에 가는 걸 좋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영화를 좋아하지만 딱 영화라기보다는 뭐 그림일 수도 있고 사진일 수도 있고 음악일 수도 있고, 그냥 뭔가 다른 세계에 를 보여주는 것들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나도 이런 거를 하고 싶다, 되게 좋은 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것저것 보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보는 것 같고, 공부를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길을 가다가 이제 걷다 보면 궁금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도 꽤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산책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가 나중에, 아, 이런 데였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거길 또 가보고, 같은 데를 여러 번 가보면서 반복적으로 가보는 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장소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는 것들? 그런 게 쌓이면 좀 쓰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디서든 책이라는 걸 냈을 때 반응이라는 거는 쓴 사람이 직접적으로 느끼기는 상대적으로 힘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일단 읽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이어서 그냥 뭐 외부로 찾아보고, 아, 이런 반응이 있구나 정도를 아는 건데, 그렇지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신기했고, 일단 책이 나오기 전에 그 출판사분들이나 아니면 역자분들이랑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도 되게 재밌었고, 내가 한국어로 쓴 소설을 일본어로 번역하실 때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되게. 아, 그리고 모르겠네요. 이게 단편이 영어로 번역되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영미권 독자분들 만나는 기분이라기보다는 겨울이 힘든 분들이 읽고 약간의 좀 편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추우면은 몸의 밸런스 같은 것도 많이 깨지고 이러니까 그런 걸좀 예민하게 느끼는 분들이 읽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질문이 되게 어려웠어요. 사실 계속 생각을 했는데 대답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독자로서 내가 좋아하는 책들이 있고 재밌다고 생각하는 소설들이 있고 쓰는 사람으로서의 나는 계속 그걸 의식하면서 이런 걸 쓰고 싶어, 이런 걸 써야겠다, 되게 좋은 걸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과 실제 요즘 한국 소설들, 한국 문학들이 이전과 비교해서 더 많이 번역되는 거를 뭐 어떤 식으로 연결해서 말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각자 뭔가를 열심히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번역원이나 뭐 기타 어떤 에이전시들이나 어떤 이런 거를 연결해 줄수 있는 것들의 역할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모든 것이 이전과 똑같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 잘된걸 수도 있고 그냥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제가 좀 몰두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잘하고 싶다라기보단 좋은 걸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거?